0: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국악방송의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훈 놀이터를 찾아온 건데요. 덩덕훈 놀이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 아이들이 우리 국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국악방송이 어떤 곳인지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방송과 국악을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0: 덩덕훈 놀이터는 문화 요일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체험 행사입니다. 6-7세의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우리 음악을 감상하며 직접 국악기도 만져볼 수 있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국을 견학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놀이터에서 열린 국악 체험. 가야금 연주자 강다연이 1일 선생님으로 등장해 가야금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2: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악기 뭐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있다고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3: 장구.
2: 어, 맞아요. 장구.
3: 13개.
2: 보다 좀 더 적게.
3: 12개.
2: 정답이에요. 12줄이에요. 가야금은.
0: 먼저 가야금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며 가야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 이렇게 줄을 받치고 있는 이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안족이에요. 왜 안족이냐면 기러기라는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안족이라는 이름을 옛날 사람들이 붙여줬대요. 그래서 가야금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큰 통에 줄을 올리고 안족으로 줄을 지탱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현악기입니다.
0: 자, 이제 가야금을 가까이에서 만나볼까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가야금을 만져보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우고요. 전통 가야금인 12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요, 아리랑도 감상해 봅니다.
2: 어때요, 여러분?

0: 이어서 25현 가야금을 만날 시간. 25현 가야금은 전통 12현 가야금을 서양 음계에 맞춰 연주할 수 있게 개량한 현대의 국악기인데요.
1: 25줄이에요. 엄청 많죠? 재밌는 노래를 연주를 하려면 줄이 더 많아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줄 개수를 늘리고 악기 크기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0: 멜로디에 흥이 난 아이들 벌떡 일어나 춤추며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2: 어떤 게 재밌었어요?
3: 소리도 좋았어요.
2: 소리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3: 네.
2: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3: 가야금. 가야금. 바나나
2: 바나나 차차가 제일 재밌었어요?
4: 요즘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콘텐츠 위주의 활동을 하지 문화 위주의 활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을 쉽게 접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국악기는 더욱더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현장에서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색동 유치원 아이들이 찾아간 다음 놀이터는 바로 국악방송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5: 저희가 여기는 방송 처음 하는 곳이에요. 방송.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TV로 나오는 그 화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해볼 장소예요.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0: 여기에선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누가 만드는지 배우는데요. 방송 제작 과정과 직업 세계를 탐구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했습니다.
5: 스튜디오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작동시키시는 분. 기술 감독님.
6: 안녕하세요. 네.
5: 기술 감독 안녕하세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기술 감독님.
3: 기술 감독님.
5: 기술 감독님.
7: 인자야.

0: 이번엔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 카메라 앞에 앉아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진행자가 된 듯 말해보기도 하는데요.
1: 저는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2: 엄마, 아빠 사랑해요.
3: 아이고, 잘했어요.
4: 텔레비전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참여하면서 방송이 그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처럼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기념 촬영도 잊지 말아야겠죠? 설렘 가득한 얼굴로 찰칵 특별한 추억도 남깁니다. 국악방송에서 신나고 풍성한 하루를 보낸 어린이들,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5: 그게 재밌었어요.
6: 또 아이들이 또 가야금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이 직접 가까이서 관찰하고 또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아이들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7: 오늘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달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방송 체험, 국악 체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웃음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국악방송 방송국 체험, 덩덕쿵 놀이터. 국악기 체험, 그리고 방송 체험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 어린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8: 서우손 내려주세요, 꽃바지.
9: 네,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야금도 만져보고 또 신명나는 가야금 연주에 춤추는 모습까지 보기 좋네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텐데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죠. 국악체험에 이어 문화인 공감 스튜디오를 방문해 직접 TV에 출연해보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아이들의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국악방송만의 덩덕쿵 놀이터에서 한층 더 풍성한 문화가 있는 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무더위가 정말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피서 계획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음악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예술감독을 맡았고요. 또 차세대 소리꾼 유태평양이 역대 최연소 음악감독을 맡아 전통과 대중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10일 여우락 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고 해서 문화인공감도 발빠르게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강산의 선우정아, 하림, 립제이 등 대중예술가들과 김수인, 구이임, 서희철 가단 등 전통 기반 예술가들이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 준비 되셨을까요?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0: 여우락 페스티벌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12개의 특별한 우리 음악. 전통을 지키고 미래를 상상하는 무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무더운 여름 도심 한복판에서 음악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인데요. 여우락 페스티벌은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는데요. 누적 관객 수 8만 8천여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국악축제입니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공연에 앞서 지난 6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예술 감독은 밴드 불독맨션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 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았습니다.
3: 대중음악가가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또 국악이 가미된 그런 크로스오버 곡들을 발표하면서 국악에 점점 눈을 뜨게 되었고요. 제가 국악을 전혀 모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국악의 맛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페스티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 이라는 키워드로 출발해서 이렇게 12개의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올해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을까요? 개막작은 예술감독 이한철이 이끄는 마침내 미녀로 지난 3일과 4일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락가수 강산해와 소리꾼 정보건은 익숙함과 새로움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물꼬라고 이름을 지었다죠. 이번 여우락에서 최초로 판소리에 도전했다는 가수 강산해. 락커가 부르는 판소리 들어볼까요?

0: 우리가 흔히 장르적으로 뭐 대중가요다 국악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간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는 음악이니까 물고라는 게 결국 이렇게 우리 물길이 터져야지만 그래서 잘 흘러진 논에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음악적으로 장르에 상관없이 한번 뭐 풍도 느껴보고 교류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1: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가야금 연주자 최재해가 만난 원의 노래부터 스트리트 댄스와 전통음악이 함께하는 립제이, 유희, 박동석의 몽중, 유희 양금 연주자 윤은아의 동양 고주파와 소리꾼 최예림이 만난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그리고 국악계 젊고 유쾌한 에너지 삼상과 서희철 가단에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2: 제가 추고 있는 스트리트 댄스 그리고 우리 유희팀 그런 연희자들이 하는 움직임 그리고 박동석 감독님이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그 음악의 새로움이 뭐랄까 어떤 해방감? 우리나라의 어떤 흥과 한을 계속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정신이랑 좀 닮아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꿈에서 버리는 현대적 굿판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중유희고요. 아마 여태까지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가장 시각적으로 좀 많이 즐겁지 않으실까.
1: 그리고 하림과 구이임이 함께 아리랑의 현재를 노래하는 먼 아리랑 파트 2. 안예은과 전통음악 그룹 상자루가 선보이는 죽음과 삶의 무대 사는 일.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블루그래스가 어우러지는 컨트리 공방과 정윤영의 놀음도 준비되어 있고요.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락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 생활은 관객에게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3: 저에게 그 여우락 페스티벌에 함께하자는 제안은 당신은 국악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100년 전에 부른 아리랑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7월 22일과 23일 만날 수 있는 장마에서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과 블루스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장맛빛 같은 우리 인생을 국악과 블루스로 풀어냈다.

0: 공통점이 온기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굉장히 잘 묻어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1: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 폐막작은 유태평양의 네, 다음 곡은요, 입니다. 이번 축제 화려한 막을 내리며 다음 무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2: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저희 인생의 여정을 쭉 노래하고 마지막에 맞닥뜨린 우리의 미래, 그리고 저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여우락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꼭 와서 마지막 공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제17회 여우락 페스티벌.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네, 매년 우리 음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음악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펼칠 다채로운 음악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김수인의 우리 소리와 블루스의 그루브가 세련되게 어우러지고 강산의 판소리, 그리고 소리꾼 정복원이 부르는 록음악도 우리 음악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강렬했습니다. 12개의 공연을 항해하듯 즐기면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에서 계속되니까요. 전통음악 위에서 다시 태어난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무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국립극장 여름음악축제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중음악 아티스트들과 만나 더 새롭고 아주 신비로운 무대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고요. 국악방송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자로 또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TV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이번에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감독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야,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저희가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통해서 애청자분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TV 출연 처음이신가요?
4: 국악방송 TV 알까기로.
6: 아! 과연! 아! 네!
3: 너무? 뭐
6: 결과냐? 안녕! 아!
4: 살포시 한번 출연했었는데요.
3: 네네네.
4: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요.
3: 저도 그렇습니다.
4: 오늘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진짜 알까기 저도 갔었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던.
4: 그러니까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3: 쉽지 않더라고요.
5: 저는 이겼습니다.
3: 아, 이겼어요? 아, 역시. 심영진 했어요?
5: 네.
3: 지금
6: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4: 뭘해도 다 잘하셔요.
3: 아, 진짜 너무 약간 사기캐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예. 아니, 사실 유태평양 씨는 또 국악방송과도 굉장히 남다른 인연도 있지만 네. 저하고도 그렇기도 하고 국악계 아이돌을 넘어 이제 원래는 사실 뭐 국악계 신동으로 불렸었는데 네. 이제는 아이돌로 불리다가 조금 새로운 수식어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제가 소개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작창하죠. 뭐 예술 감독하죠. 공연하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4: 맞아요. 진짜 다재다능하신 분이세요.
3: 국악계 뭐라고 해야 돼요? 베토벤? 마에스트로? 뭐 아무튼 새로운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5: 네.
3: 아니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별 소식도 있었잖아요.
5: 네.
3: 뭐 오랫동안 몸담았던 국립창극단을 떠났습니다.
5: 네.
3: 예. 어떤 계기였을까요?
5: 사실 이번 연도 초에 이제 네. 제가 퇴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3: 네.
5: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도

0: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옛날부터 꿈같이 이렇게
1: 네.
0: 제 머리 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1: 네.
0: 딱 마침 또 10년 차, 이제 10년을 만으로 딱 채웠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10년을 채웠으니,
1: 네.
0: 이제 다음 10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1: 네네.
0: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1: 네.
0: 결심을 하고 딱 퇴단을 했거든요. 근데 딱 퇴단을 하고 나니까,
1: 네.
0: 또 이게 운이 잘 맞았는지, 또 여우락 쪽에서, 또 열심히 10년 동안을 제가 살아서 뭔가
1: 네.
0: 이렇게 보상처럼
1: 네네.
0: 음악 감독직을 이렇게
1: 네.
0: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제작자의 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창작해보고, 이런 길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퇴단을 했던 건데,
1: 네.
0: 딱그 기회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감사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2: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께서 좀
1: 네.
2: 자유롭게 활동해보고자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시간적인 공간,
1: 네.
2: 그래서 퇴단을 하셨는데,
1: 네.
2: 다시 그 공간을 국립극장에서
1: 제일 먼저.
2: 일단 다 채웠어요.
1: 네. 제일 먼저
0: 그래서
1: 연락해서.
0: 열심히 지금
1: 네.
0: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1: 출퇴근을
0: 사실
1: 하고
0: 거의
1: 있어요?
0: 출퇴근을 하고 있죠.
1: 그럼
0: 왜냐면
1: 달라진 게 없네요?
0: 이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딱 달라진 거 하나라면 주차 등록이 이제 안 되어
1: 그래,
0: 있으니까
1: 맞아.
0: 매번 이제 연락을 드려서 주차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1: 네.
2: 4대보험과.
0: 근데 이제
1: 손해보험, 네.
0: 제가 사실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는데, 또그 전에
1: 네.
0: 제가 효명이라는 창극단 신작 작품에서 또
1: 작창
0: 작창
1: 했잖아요.
0: 의뢰가 또
1: 네.
0: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작창을 감사하게 또 맡게 돼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0: 국립창극단을 제가 거의 매일
1: 아니,
0: 왔다 갔다
1: 무슨.
0: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너무
1: 퇴단한 게 무색할 정도로.
0: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 그리고
0: 그렇게.
1: 사실 뭐 태평양 씨도 그렇지만 우리 이한철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여우락 감독을 맡게 되셨는지 약간 의아하면서도 국악과, 물론 국악방송에서 라디오는 하고 계시지만 완전 어떤 또팝 음악을 하셨으니까 힘들진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좀 됐거든요. 의뢰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2: 국악방송이 저를 여우락 예술 감독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게요.
1: 저희가 만들어드린 거군요.
2: 네. 그 라디오 매일 2시간씩
1: 네.
2: 진행하니까 다채로운 국악들을 많이 듣게
3: 7시
2: 되잖아요.
1: 네네.
2: 처음에는 그냥 진행자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조건 듣게만 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였는데,
1: 네.
2: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어쩌면 제가 이제 국악을 알아간 지는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1: 네.
2: 국악은 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2: 너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1: 네.
2: 규명창이 되기 위해서
1: 네.
2: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공연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1: 네.
2: 그러던 차에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제안을 받았는데,
1: 네.
2: 처음에는 너무 겁났어요.
1: 그럴 수도
2: 예.
1: 있을 것
2: 많은
1: 같아요.
2: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된 무언가를 제가 더 껴안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1: 네.
2: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도 아직 국민인데, 저 같은 시선에 많은 분들한테 좀더 폭넓게 여우락 페스티벌을 알리는 그런 감독 역할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1: 네.
2: 대중음악 하는 가수로서는 최초로 예술
1: 그러니까요.
2: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놀라면서도 또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2: 네.
1: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2: 근데 제 단짝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이 계시니까
1: 믿고.
2: 투탑이면 난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1: 그쯤 원래 감독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죠? 예술 감독이자 음악 감독으로.
0: 매해마다 달랐던
1: 아,
0: 것
1: 매해
0: 같아요.
1: 달랐어요?
0: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술 감독님과 음악 감독을 이렇게 투 트랙으로
1: 네.
0: 네, 가는 걸로 결정이 됐던 것 같고. 네.
1: 정말 저는 이제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공연들이 구성될까? 왜냐면 매년 놀라거든요.
2: 예.
1: 진짜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7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총 12개의 공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공연들이 펼쳐질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네. 공연들이 있을까요?
2: 올해는 대중음악하는 아티스트들과 국악인들의 조합,
1: 네.
2: 또 소리꾼과 작곡가의 조합,
1: 오.
2: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댄서분과 또 연희하는 팀.
1: 그러니까요.
2: 네. 그리고 립제이씨. AI 목소리, 그리고 또 약간 하우스 음악을 하는 국악인 출신의 뮤지션. 이게 한 공연에 다 담길 수 있단 말인가.
1: 네.
2: 저희도 놀라면서 네네. 그런 공연도 또 준비했고 그렇습니다.
1: 아니 보니까 뭐 선우정아 씨도 나오시고 네. 립제이 씨가 뭘 보여줄까도 너무 기대가
2: 그죠.
1: 네. 되고요. 또 뭐 동양고주파 이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도 있지만
2: 안예은 씨 상자루의 그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섭외 전화를 또 감독님이 드릴 거잖아요. 네. 두 분께서 흔쾌히 다들 좋아요 하시던가요? 어때요?
2: 강산의 형님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빛의 속도로 내 할게.
1: 와 고민도 없이
2: 내 할게 네 글자로 바로 답하셨고
1: 네.
2: 오히려 좀 기다리셨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강산의 형님을 떠올리게 된 건 평소에도 데뷔 시절부터 쭉 되짚어보면
1: 네.
2: 한국적인 정서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1: 네.
2: 또 뭐 명태라든지 구팔알이랑 이런 노래들을 맞아. 보면 국악기들도 많이 이미 쓰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울학에서 판 깔아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조금씩 경험했던 그 국악의 경험을 흠뻑 한번 느껴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연도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1: 그럼 유시우 감독님의 첫 번째 원픽이 강산의신가요?
2: 네.
1: 그리고 또 하림 씨.
2: 네.
1: 사실 하림 씨의 음악들은 뭐 약간 제3세계 음악들도 선보여주고 하시기 때문에 국악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또 역시 친분으로.
2: 네. 하림 씨 근데 워낙 뭐 국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과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1: 네.
2: 연주력과 송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 네.
2: 어떤 거든 시켜만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1: 그래서
2: 이번에 구임이라는 팀하고
1: 네.
2: 같이 예전에 먼 아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여우락에서 공연으로
1: 네.
2: 그거의 속편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정복원 씨가
0: 네.
1: 이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이번에 여우락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태평양 씨가 나와라 해서 나가게 됐다는 제보를
0: 네.
1: 받았거든요.
0: 사실 뭐 예술 감독님께서도
1: 네.
0: 이제 섭외에 좀 난항을 겪으신 경험들도 있으셨지만
1: 네.
0: 저 또한 그 난항이 좀 있었거든요.
1: 근데
0: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복원 씨였어요.
1: 왜요?
0: 이제 저랑 복원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고
1: 그쵸.
0: 또 친구기도 하고 동갑이고.
1: 아, 동갑이에요?
0: 네, 동갑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인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섭외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음악 감독으로서
1: 네.
0: 좀 섭외를 합니다. 좀
1: 네.
0: 나와 주십시오.
1: 네.
0: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보건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번에 결혼 준비를 또
1: 맞아요.
0: 하고 있잖아요.
1: 결혼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대회 큰 대회 나가서
1: 나갔고.
0: 또 대통령상도 탔는데
1: 맞아요.
0: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여러모로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그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우락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또 아니니까
1: 그렇죠.
0: 굉장히 오랜 또 시간 동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고사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계속
1: 어떻게 설득했어요?
0: 옷깃을 잡고 아니야. 와 해야 돼.
1: 해야 돼.
0: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섭외를 했습니다.
1: 네.
0: 바로 딱 오케이 할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약서 딱 쓰는 순간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왜냐면 제
1: 사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이렇게 달라질 수
0: 완전 달라지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부근 씨.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소를 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좀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고 너 왜 나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1: 예, 예.
0: 이렇게 근데 너무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락을 이제 강산의 씨와 함께
2: 네.
1: 무대를 펼치는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7월 3일부터 이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락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는데 개막 공연의 주인공은 네. 우리 또 예술 감독님 무대였습니다. 아주 뭐 레게, 펑크, 펑크 이런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한 민요를 들려주셨다고요?
2: 네.

0: 네. 전 민요 좋아해가지고, 저기 북쪽에 함경도 민요, 돈돌라리부터 시작해서, 뭐, 서도 민요, 경기 민요, 또 이제, 메나리 소리, 또 제주 민요까지 쭉 훑어내려오면서, 그 노래, 가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선율의 어떤 느낌이 레게에 어울리면 레게 리듬에 붙이고, 또 뭐, 시티팝에 어울리면 시티팝에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창작된 곡들로 공연 잘 마쳤습니다.
1: 야, 개막 공연 마침내 미녀. 이름도 참 재밌어요. 마침내
0: 예.
1: 미녀. 어떤 노래였을지 좀 궁금한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들려주실 수가 있나요?
0: 아, 제가 진짜 다른 방송 가면 그냥 기타 치면서 랄랄라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국악이라 제가 쉽게 하기가 너무 부끄럽긴 한데, 제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하옹 타령이라고 있거든요. 제주 민요인데, 거기 원래는 이제 해녀 삼촌들이 물질 나갈 때 그냥 이제 부르는 노래고, 여웅꾼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하옹, 야옹 하는 건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상상력? 예. 생각해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이하옹이 약간 미야옹이고
0: 예, 그래서 이제
1: 같네.
0: 고양이의 밤 산책을 내용으로 곡을 쓰고, 이야옹, 야옹, 그렇구만, 구요, 야옹. 이런 식으로, 예,
1: 재밌네요.
0: 보사노바 리듬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1: 오, 진짜 미녀가 새롭게 탄생한 또 그런 느낌이 들고요. 태평양 씨도 공연하시잖아요.
2: 네, 저는
0: 앞두고 계시군요.
2: 폐막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 야, 아니, 감독님 두 분께서 개막을 해주시고, 이제 대미를 장식해 주시고,
2: 네.
1: 어떤 공연이 또 기다리고
2: 저는
1: 있을까요?
2: 이제 제목이 내 다음 곡은요. 거든요.
1: 내 다음 곡은요?
2: 내 다음 곡은요. 네.
1: 무대에서 제일 좀 많이 하는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말이죠.
2: 제가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내가 자주 평소에 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네. 다음 곡은요.
1: 그렇죠.
2: 이거를 하고서 꼭 다음 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곡은요라는 말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말처럼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다음 곡을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그약 3분, 4분 뒤에 일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창극단을 지금 나오고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를 그리면서 맡게 된 직책이 또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나의 과거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우락의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이 공연 한번 녹여보자.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오신 관객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복 받아가셨으면 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1: 혼자 하시는 거예요?
2: 네, 이번에는 혼자 하고 이제 뭐 깜짝으로 다양한 조금 뭐랄까 좀 출연진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건 이제 공연 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1: 아니, 그래도 예술 감독님도 한 소절 들려주셨으니까, 우리 음악 감독님도 한 소절
2: 아, 저는
1: 들려주셔야죠.
2: 사실 지금 아직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가지고, 뭐, 아직 좀 완벽하진 않은데,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제가 일기장에 써놨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제가 노래 가사처럼 써놓은 몇 구절들이 이렇게 모여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만든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왜 그런 날 있잖아, 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필 오늘 같은 날 진짜 안 풀리는 날들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2: 예, 네, 그래서
1: 유난히.
2: 그 날을 이제 제가 노래로 풀어낸 노래인데 왜 그런 날이 있잖아. 바쁜 월요일 아침

0: 말은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뭐 이런. 오~
1: 네. 아, 너무 공감해요. 뭐 엊그제 겪었던 일일 것 같아요.
0: 이런 노래도 있고 아직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연습을 이렇게 하고
2: 야,
0: 있습니다.
2: 기대됩니다.
1: 아, 근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소리에 조금 소홀해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래하는 거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3: 성음은 어디까지 안 씁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예. 너무

0: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12개 공연이 펼쳐지는데 소개해주신 이제 이미 하신 개막 공연 외에도 어떤 공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1: 저는 컨트리 공방 정윤영
0: 네.
1: 두 팀이 하는 그 공연 진짜 기대가 되는 게요.
0: 왜?
1: 이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은 컨트리 중에서도 소장르인 블루그래스라는 장르를 하는데, 블루그래스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우리나라 밴드가 딱한팀 있는데,
0: 네.
1: 그 팀이 바로 컨트리 공방이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양한 페스티벌 출연을 하고, 또, 블루그래스 신인 아티스트한테 주는 그런 상도 여러 개 받았고,
0: 네.
1: 올해도 그 외에도 뭐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데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는 블루그래스로 본토에서 인정받는 그런 팀이에요. 그런데 블루그래스, 컨트리 음악하고 판소리가 만난다? 사실
0: 판소리.
1: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0: 그러네요.
1: 아마 최초일 겁니다.
0: 아,
1: 국내 최초면?
0: 들어보셨어요?
1: 아, 저는 많이 들었죠.
0: 어때요?
1: 진짜 좋아요.
0: 진짜 좋아요.
1: 그냥 안 어울리는 두 장르를 갖다 붙였다. 본드로 붙였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0: 네.
1: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0: 블루그래스를 전잘 모르지만 어쨌든 컨트리 음악 하면 좀 흘러가는 느낌일 거고 판소리는 좀 세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1: 그리고 블루그래스가 컨트리 음악이 꼭 궁짝궁짝궁짝궁짝만 있는 게
0: 아,
1: 아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느리고 진중하고 때로는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 밝기와 어떤 빠르기 변화가 판소리하고 어우러졌을 때 진짜 새로우면서도 익숙하고 좋다. 그 정윤영 씨또 소리 굉장히 잘하시니까
0: 네.
1: 그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7월 18일,
1: 네.
0: 노름이라는 공연. 네, 픽해 주셨고.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는 어떤 공연을?
2: 저는 또 이제 블루그래스 얘기가 나왔지만
0: 네.
2: 이제는 그또 블루스 음악과 판소리가 또 만나는
0: 그것도 새롭네요.
2: 굉장히 물론 뭐 블루스랑 판소리야 뭐 예전부터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0: 그래요.
2: 그랬지만 이 팀에서는 다른 시너지가 나오겠다 싶은 이제 김수인 씨와 리치맨 블루스. 아, 정말 이 비주얼부터 일단
3: 최고 최고
2: 비주얼부터 너무 멋있습니다.
0: 그러네요,
2: 두 분이 이렇게
0: 네.
2: 딱 정장을 입고 딱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가야금 기타 딱 연주를 직접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실 거거든요. 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가야금과 기타의 만남도 또
1: 네.
0: 기대되네요.
1: 대중음악 쪽에서는 한여름 되면 아무개 가수의 흠뻑쇼 이런 거 하잖아요.
0: 그렇죠.
1: 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이 공연이 흠뻑쇼입니다. 물론 뭐 물을 막 끼얹는다든가 그런 특수 효과는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생수병 가지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지만 장마라는 공연 제목으로 공연이 이루어졌거든요.
0: 와,
1: 그래서
0: 너무
1: 처음에 비가
0: 멋지네요.
1: 조금 오던 순간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 그리고 해오름까지 그 시간적 흐름을 그
0: 네.
1: 공연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0: 7월 22일 그리고 23일에 펼쳐지는 장마를 또 꼽아 주셨습니다. 야, 정말 두 개만 들어봤지만 아, 올해도 여우락 페스티벌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여름 피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또 얼마나 또 더워요.
1: 아,
0: 예,
1: 그러니까요.
0: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럴 텐데 시원한 공연장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하면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잘 마무리한 뒤에 또두 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1: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불독맨션 밴드
0: 네.
1: 공연이 또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준비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0: 바쁘시네요.
1: 이번에 새로운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한 7곡 정도 창작했거든요. 그래서
0: 와.
1: 이거 그냥 두긴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0: 네.
1: 녹음을 좀 해서
0: 앨범.
1: 음반, 앨범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0: 와.
1: 싶습니다.
0: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태평양 씨는요?
2: 저는 열심히 또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게 될 텐데
0: 네.
2: 또 하반기에 제가 작창을 맡은 작품이 정읍시립 국악단에서 하는 작품이
0: 또
2: 있고요.
0: 있어요.
2: 네,
0: 와.
2: 그리고 또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0: 네.
2: 이번에 소리제전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0: 네.
2: 거기서 또 감사하게 예술 감독을 맡게 돼가지고
0: 이야. 감독의
2: 하반기에는 이제
0: 모습이.
2: 그 소리제전을 위해서
0: 네.
2: 열심히 또 달려가는 그런 창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0: 네.
1: 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0: 알겠습니다.
1: 또 하반기를 살아보겠습니다.
0: 네. 자,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락, 블루스, 스트릿 댄스 등 대중음악과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만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우리 음악의 바다로 좀 풍덩 빠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난계 박연 선생의 고장인 충청북도 영동군이 제51회 난계 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난계 국악경연대회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국악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매년 국악 신인을 발굴해 왔는데요. 경연은 일반, 대학, 고등, 중등, 초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요. 참가자들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다양한 국악 기악 부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난계 국악 경연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부문별 우승자는 영동 군립 난계 국악단과 협연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 오후 5시까지 난계 기념사업회로 우편 접수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노래는 재밌고요. 뭐 악기는 잘 쉽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해봐갖고 네. 두 가지 다 해보고
1: 제가 체크를 해보고 MRI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산티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 음악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함께 했고요.

0: 실제로 대나무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하냐.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였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앉아. 네,
2: 표정이 안 좋고. 고맙습니다.
3: 3분이 좋아합니다.
1: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더라고요.
4: 되게 비싸고.
5: 비싸요. 더 비싸요.
6: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7: 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8: 배우 전화!
1: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7: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0: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 권해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엄마, 그거 안?
6: 또 뭐?
5: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7: 4반이잖아.
5: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2: 6학년이라 씩씩하네.
6: 아들 그거 암?
5: 뭐?
6: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7: 대박.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용인 청소년 국악단 친구들의 성금 연유 짧은 산조 중 중모리 휘모리입니다. 성금 연유 가야금 산조는 여러 유파 가운데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

전결이 잘 짜여져 음악적 구성이 치밀하며 다른 산조에는 없는 굿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경쾌함을 더해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김태경 선배님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경기음악의 섬세한 식임새와 유려한 선율미가 돋보이는 산조로 해금의 깊은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을 잘 보여줍니다. 본 연주는 느리고 장중한 진양조로 시작하여 깊은 호흡 속에서 서정적인 정서를 풀어내고 이후 빠른 장단의 자진몰이로 이어지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됩니다. 자진몰이에서는 해금 특유의 섬세한 농현과 활기찬 선율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며 긴장과 해방의 정서를 힘차게 마무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태경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무대는 서재희 친구의 수군가 중 고고천변입니다. 판소리 수군가의 유명한 눈대목으로 별주부가 용왕의 명을 받아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나오면서 아름다운 산천 경치에 감탄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중중몰이 장단으로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재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연득병하야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가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오는 뒤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네 번째 무대는 구미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제주민요 연곡입니다. 제주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노랫말도 특이한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민요보다 구슬픈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민요는 한스러운 느낌을 푸념하듯이 나타내어 색다른 정취를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인데요.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덕담 및 서정시 등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면서 엮어나가다가 맨 끝 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여섯 번째 무대는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춤단 무용단의 건무는 전통 건무의 형식미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절제된 동작과 역동적인 칼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건무 특유의 기계와 장중한 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무용수들의 맑은 에너지와 집중력이 더해져 전통 건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풀어낸 무대로 힘과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무대는 수원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산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화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쉐이킷! 코리아!

0: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0: 사장님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관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더 눈에 띄게
2: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1: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1: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주세요.

양반이라 희생을 이어니 읍사에도 다리 없이 작시를 가르쳐라. 이리한 참폭발을 찌기 때우 곡성이 일어나며 아이고 내가 이 떨리는 것이 아마도 곧

하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합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예측나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익 찾아 백건신이 응원 대접이다 착실히 하고.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 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겠어. 덩따따 굿따 굿따따.

0: 떡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 씨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대중 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3: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걸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2: 네.
3: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2: 네.
3: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3: 네. 많이 들었었어요.
2: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3: 네, 그것도 있었어요.
2: 그리고 지긋지긋.
3: 네.
2: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2: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3: 네.
2: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2: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3: 네.
2: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3: 네.
2: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3: 맞아요.
2: 또
3: 네.
2: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쉬었어요.
3: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에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 네.
3: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2: 네.
3: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그 여유가 없고
3: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2: 전쟁터지
3: 맞아요.
2: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3: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2: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3: 네.
2: 기대가 돼요.
3: 네.
2: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것도 네.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솔직하게 네.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부가 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돈바라 돈바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네. 저는 약간 돈바라 돈바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 쥘 돈 치사해서 꼭 갖고 푼 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이래가지고
0: 취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0: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해낸 돈타령.
1: 네.
0: 어,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네.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0: 조각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1: 네.
0: 지금은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1: 네.
0: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1: 알죠.
0: 군피탕이라고도 진짜
1: 알지.
0: 맛있잖아요.
1: 대학장에서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치탕.
0: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 네.
0: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0: 네,
1: 하겠다.
0: 맞아요.
1: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0: 오, 열심히
1: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0: 네.
1: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0: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1: 아, 네. 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그 요즘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0: 근데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1: 펜 선생님 이름?
0: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1: 아.
0: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1: 네.
0: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붙이면 삼산 딸기 해가지고 엄청
1: 어디 지역에 딸기 이름?
0: 귀엽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0: 네, 그냥 그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1: 오,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0: 오,
1: 한데,
0: 네.
1: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실
0: 맞아요,
1: 거라고요?
0: 맞아요. 완전
1: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0: 처음이에요.
1: 잘했다.
0: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1: 와,
0: 네.
1: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볼 수가 없겠다.
0: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난 당신을

0: A의 삼사나 B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사랑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트려버려.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12대 빼빼로 돼 있대. 네.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1: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네.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제이 파워 제이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오.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1: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1: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글쎄. 네.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네. 그 얘기한 것처럼 네.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네.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네.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조건.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진짜 제일 많네. 와
1: 학교에 채점을 한 거죠.
0: 열심이라다.
2: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2: 그렇죠. 그러니까
0: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그렇죠.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1: 네.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1: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네. 딱히 취미도 없고 셋 다 뭐 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네, 재밌었죠.
0: 또 상자리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2: 다음으로는 지신 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상자류의 지신 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네, 맞습니다. 고깔이라고
0: 아, 합니다.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1: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네.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2: 네. 네.
1: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1: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0: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1: 네, 준수님이 갓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2: 고깔을
1: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1: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1: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1: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도
1: 아지트니까.
0: 없어요. 아, 그럼 아지트인데.
1: 네.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1: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 나가면서
0: 네.
1: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의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의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0: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1: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갤러리에서 어떤 작곡가적인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의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0: 어쩌면은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1: 네네.
0: 앞으로의 상자루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1: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 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2: 빛자루.
0: 그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1: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든가 뭐 가야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네.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만든 곡입니다.
0: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피드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그만 더질 더질.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임해방류 한량무의 멋을 담아낸 사풍정감을 감상하셨는데요. 한량무는 선비의 풍류와 여유를 춤으로 풀어냈죠.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정말 동작 하나하나에 멋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1: 그러니까요. 때로는 부드럽고 우아하게, 또 때로는 힘차게 역동적으로 다양한 감정과 또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우리의 춤의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는요, 춤으로 우리 음악의 멋과 이야기를 전하는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전통춤의 깊은 멋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 창작무까지 정말 다채로운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무대를 꾸며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는 김보경, 최유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작무 음양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두 친구가 춤으로 전하는 이야기 잘 봤습니다. 창작무는 전통춤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1: 네.
0: 이번 무대에서 궁금한 게 특히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중요하게 표현했는지.
2: 이번 작품과 양은 서로 다른 성질이 조화와 대비를 이루어져서 표현하는 춤이에요.
1: 음과 양. 네, 네, 어떤 게 다를까요?
2: 약간 강과 약 그런 것 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 우리 친구들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에서 전해지고 또 우리 두 친구의 호흡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 네.
1: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3: 아, 저 있어요.
1: 네.
3: 그 제가 원래 키도 조금 작고 자세도 좀 구부정했는데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키도 더 커지고
0: 그래요.
3: 자세도 완전 바르게 돼가지고
0: 네.
3: 원래 반에서 약간 앞줄?
0: 작은 편이었어요?
3: 네.
0: 근데 지금 큰 것 같은데?
3: 맞아요. 조금 많이 컸어요.
0: 맞아요. 무용하면서 이게 스트레칭도 되고 하니까 키도 이제
1: 쭉쭉 커지고
0: 그리고 너무 좋은데 보경 친구도 그런가요?
2: 저는 옛날에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이 차고 막 땀나고 그랬는데
0: 아 그래요?
2: 네 지금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야 무용이 참
1: 우리 두 친구를 참 멋지게 성장시켰어요.
0: 네, 예.
1: 그리고 혹시 무용을 하면서 생긴 뭐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3: 아 그 네. 제가 길을 걸을 때마다 약간 발끝이 먼저 나가거든요.
1: 무용하듯이?
3: 네.
1: 어떻게?
3: 네. 그래서 엄마께서 약간 왜 춤추면서 걸으냐
0: 그래요?
3: 하실 정도예요.
0: 아 무용과 사실 친구들 보면은 좀 걸음걸이가 특이하긴 하거든요.
1: 달라요 좀.
0: 네.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3: 아 보여드릴게요.
0: 예 어떻게 하는지.
3: 약간 이렇게 걷거든요.
0: 그렇게 걷는다고요? 진짜 춤추는 것 같네.
1: 아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발레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 것 같은데 또 약간 반대로 뒤꿈치부터 들여밟으면서 좀 걷는 그런 버릇이 생긴 거예요?
3: 네.
0: 그 발레하는 친구들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발레하는 친구들은 왔어? 안녕. 이렇게 가 진짜 내가 봤거든요. 맞죠? 안 그래요?
1: 어때요?
3: 좀
0: 이상해요?
3: 좀 그렇긴 한데
0: 네,
1: 좀 이상하죠? 네,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0: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어요.
1: 그리고 또 보경 친구는 무용하면서 어떤 습관 생겼어요?
2: 저는 뭔가 거울 같은 걸 보면은 뭔가 자세부터 이렇게 딱 잡고 양치할 때도 거울 보면서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딱 이렇게
0: 양치할 때도 자세를 잡고 꼿꼿이 세우고
1: 딱 이렇게
0: 그럼 이 정도면 일상 자체가 무용인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연습하다 보면 은근히 좀 승부욕도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2: 승부욕 턴 빨리 돌기?
0: 턱 빨리 돌리기요?
2: 턴이요.
0: 턴 빨리 돌기?
2: 네.
0: 네.
2: 턴 빨리 돌기가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게 경쟁하는 경쟁이구나.
1: 그러니까 무용에서 이렇게 돌기가 한 동작인데 누가 더

0: 빨리? 더 많이?
1: 더 빨리.
0: 더 빨리 도나.
2: 무용의 꽃은 턴이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러면 예. 무용의 턴 중요한데 우리 최효율 친구도 턴 잘해요?
1: 네, 저도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0: 오, 우리 보경 친구도?
3: 네, 저도 자신 있어요.
0: 질 수 없고.
2: 그럼 어떻게 한번 네.
0: 이 자리에서 예. 저도 자신은 있는데.
2: 그러면 세 분이 무용인 세 분의 일반인이니까 제가 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저는
2: 예, 아 일단은 예, 두 분이 한번 네. 누가 먼저 할까요?
0: 언니, 동시에 제가, 동시에
1: 아, 동시에.
0: 아, 동시에 한번 얼마나 잘 도나?
2: 동시에 네. 아 그러면은 알았어요. 동시에 한번 시작을.
3: 네.
0: 자 조금 이렇게 간격 좀 벌려야지 안 다칠 테니까.
2: 오, 아 이렇게 도는구나.
0: 오, 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2: 어? 아 이번에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될까? 둘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제 셋이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면은 비교가 확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셋이 어떻게 도는지.
0: 저, 아 저요?
2: 네.
0: 아, 자, 아 이렇게 제가 요거까지 들고.
2: 예. 네. 들고 하세요. 들고.
0: 네네.
2: 예, 들고 한번.
0: 자.
2: 자 셋이 돕니다. 시작.
0: 아! 어머 어머.
2: 어머 큰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다 섞이면 난리 난데.
0: 아 제가 쉽지가 않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아 정말 잘했고. 자 이제 곧 이제 여름방학인데 두 친구의 여름방학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1: 아 저는 먼저 여름방학 돼가지고 약간 화채? 화채 같은 것도
0: 화채.
1: 많이
0: 수박동동 띄워서 네. 누가 만들어주시나요?
1: 제가 만들고는 할머니께서 만들고
2: 그래요. 맛있겠다.
1: 그래서 화채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부산에 계신 조부모님 댁에 또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그래요. 좀 그렇게 재밌게 놀고 싶어요.
2: 아 좋네. 네. 구경.
3: 저는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간에 맞춰서 워터파크 가서 파도풀이랑 워터슬라이드랑 타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네. 여름방학에도 무용 연습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0: 아 오, 멋지다. 네. 뭐 생각만으로도 정말 신나는 계획이네요. 여름방학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또 멋진 춤 실력도 많이 많이 키워보길 바랄게요.
3: 네. 어 잠시만요.
2: 네. 네.
3: 저 그 네. 방송하면서 부모님께 네. 전하고 싶은 말인데
2: 어 그래요? 전하세요. 네네네. 자 어디 보고 전할까요? 1번 카메라 네. 보고 얘기하세요.
3: 엄마 아빠 무용 해주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0: 아 우리 유리는?
1: 아 저는 괜찮아.
2: 괜찮아.
0: 어 그래요 괜찮아요. 어,
2: 나중에 문자로 예 하시고.
1: 문자.
2: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보영 꿈나무 원세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곡은 제가 직접 만들어온 안무인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선물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기분이 좋아지시죠? 저는 무용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멍들 때도 많고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면 뿌듯해요. 제가 무용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입니다. 특별히 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는 오늘 풍과 멋을 담아낸 속옷춤을 준비했습니다. 속옷을 활용해 다양한 움직임과 부드러운 호흡 표현이 특징인데요.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세린, 화이팅!

0: 야, 정말 속옷소리하고 함께 펼쳐지는 경쾌한 움직임이 네.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속옷춤은 춤과 호흡이 딱 맞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손끝 움직임부터 발 디딤까지 리듬감이 정말 중요한 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흥겹고 또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무대였어요.
0: 네, 정말 오늘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답게 춤 사이마다 서로 다른 매력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움직이는지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했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선보인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 작품 백이계 결의 백은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야 이익의 날개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하얀 학의 날 우아한 날갯짓을 표현한 그런 창작물입니다.
2: 하얀 학의 우아한 날갯짓.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뭔가 학이 날아오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한 움직임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거두 친구는 어떻게 무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1: 아 원래는 동생이 이제 무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학원에서 일주일만 보디가드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배우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무용이라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0: 아 그래요? 오 그러면은 지금은 동생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1: 네 동생은 이제 안 다니고
0: 좀 안 다니고 아
2: 그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동생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예
2: 동생 따라 무용한다.
0: 그렇죠. 예 보디가드로 갔다가 그러면은 무용은 주로 이제 몸으로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2: 그렇죠.
0: 건우 친구는 평소에 이 표현 같은 거 좀 잘 하는 편이에요?
1: 아 저는 조금 네. 많이 T예요. 근데
0: 아 T예요?
2: 완전 T?
1: 네 완전 T인데 네. 대문자 F처럼 막 다정하게 공감도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표정 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2: 아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약간 뭐 긴장하고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지금 속으로는 엄청 설레고 뭐 신나고 이런 건 거죠?
1: 네, 지금 엄청
0: 아 그래요. 아, 무용 동작을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지금은 좀 익숙하게 아 이 정도는 뭐 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1: 스트레칭 중에 네. 브릿지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0: 브릿지?
1: 네. 그 브릿지라는 동작을 하면 약간 얼굴도 되게 못생겨지고 그래서 약간 좀 피하는 스트레칭 동작이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얼굴 신경 안 쓰고 잘하는
0: 아 그래요? 아니, 얼굴이 워낙 기본이 잘생겨가지고 본인 얼굴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스스로?
1: 10점이죠.
0: 10점이요?
2: 오!
0: 티네.
2: 그럼 요정 MC 얼굴은?
0: 아니야.
2: 아니에요. 어떻게 10점 만점에 몇 점?
0: 그러지 마요.
1: 100점이죠.
2: 100점?
0: 에이 진짜 이렇게 나 갖고 놀 거예요? 진짜 와 정말 기분 이상하네.
2: 예쁜 것 같기도
0: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브릿지 동작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2: 네. 오, 네.
0: 오, 오,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2: 근데 바로 얼굴, 되네. 얼굴이 안 보여줘서 저 미안한데
0: 반대쪽으로 한번.
2: 네, 카메라 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반대쪽으로 한번.
2: 근데 야. 이게 바로 된다고?
0: 와 신기하다. 와. 그냥 일어나요? 저기 코어 힘이 상당한 거죠.
2: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 유연성도 있고요.
0: 와 대단하다 진짜.
2: 네, 이거 하면 사실 진짜 얼굴이 못생겨질 것 같은데 네. 그런 못생김도 이제 승화시키는 어떤 프로 무용가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네.
2: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공연 중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막 어렸을 때 진도복 춤이라는 춤을 가지고 콩쿠르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슈즈를 넣는 가방을 챙겨주셨어요 부모님께서.
2: 신발 가방.
1: 네. 네. 네. 근데 그 가방을 들고 그대로 공연장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춰버렸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가지고 네. 춤을 추다가 네. 자반이라는 마지막 동작 뛰는 점프 동작 네. 그 동작을 하다가 이제 가방에 몇 대 맞고서
0: 아 정신 차리고
2: 가방을 맨 것도 모르고 있다가
1: 가방을 맨단 걸 이제 알아가지고
0: 가방이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도 북춤이 아니라 진도 가방 북춤이 됐네. 그렇죠. 아 진짜. 근데 그런 실수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정말 좋은 재밌는 추억이 되고 하는데 혹시 건우 친구는 공연할 때나 뭐 평소에 징크스 같은 거 있습니까? 난 꼭 이런 걸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1: 두 가지 정도의 징크스가 있는데
0: 두 가지.
1: 하나는 이제 엄마한테 좀 혼나야지 정신이 좀 차리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되게 좋으셔도 혼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내줘야 되는 거네요. 네.
2: 잘해도.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 제가 하다 보면 여기 옷이 그냥 벗어질 수도 있어서
0: 그렇지.
1: 옷에 뭘 붙인 다음에 요거 옷까지 같이 꼬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할 때 바느질을 한단 말이에요.
0: 예.
1: 근데 그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로 이 몸을 찔리면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0: 그것도 찔려야 돼요?
1: 네.
0: 아 신기한 징크스네.
2: 그럼 오늘 무대 괜찮던데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바닐로 찔린 거예요?
1: 둘 다예요.
0: 아 진짜?
2: 둘.

무대를 장악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남자 춤선이 어떻게 저렇게 유려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0: 느낌이 좋네.
1: 징크스가 맞긴 맞네. 뭐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내긴 혼내셨었지만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2: 엄마, 내가 가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입시를 하게 돼가지고 막 형이랑 동생들이 막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거든? 그거 막 배려해 주고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0: 아유, 아유. 얼마나 뿌듯하고 네. 또 대견스러우실까.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마 아유. 생각하니까 또 아무리 티지만 또 눈물이 좀 나나 봐요. 그리고 눈물도 나고 막 땀도 지금 나 있고.
0: T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F 같은데.
1: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춤선이 아름다운 건우 친구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춤으로 한국 무용 빛내주길 바랄게요.
0: 네, 이번에는 새 친구가 함께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용을 사랑하는 무용 소녀들입니다.
4: 저는 첫째, 동생들을 챙기는 리더 담당 민지고요.
5: 저는 둘째, 리액션 담당을 맡고 있는 사연이고요.
6: 저는 막내,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가원이고요.
4: 저희는 무용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기한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도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있고요.
7: 지나가다가 걸만 있으면 제 팔 모양을 확인하기도 해요.
8: 저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저희 작품을 연습해요.
4: 이렇게 무용을 좋아하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무를 준비했는데요. 무한 속에서도 화려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엄청 집중하게 되실 거예요.
9: 특히 장난의 화려함과 절제되는 자태가 매력이랍니다.
10: 저희의 무대를 보시면서 한국 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게 되시면 좋겠어요.

0: 아, 태평무에 담긴 기품과 힘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네.
0: 차분하게 부드럽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또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기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아한 기운 속에서도 또 단단한 기운까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매력의 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춤사위 하나하나에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부채산조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부채산조의 가장 멋있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1: 부채가 한 번에 착 하고 펴질 때 가장 멋있어요. 저희도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진짜 멋있다 하고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2: 목이 왜 이렇게 쉬었어요? 네? 나도 좀 쉬었는데 왜 그래요?
1: 원래
0: 그래요.
2: 허스키 보이스. 아 멋있다. 예.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 가까이 한번 보고 싶은데. 예, 부채 하는 거.
1: 하나, 둘.
2: 와. 기가 막히네.
0: 어, 우연히 잘 맞은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
2: 어, 그래. 한번 보고 싶다.
0: 하나, 둘, 셋.
2: 이야, 진짜.
0: 딱딱 맞네. 막 기분도 막 좋아지고.
2: 어, 그럼.
0: 어, 이렇게 좀 멋진 그런 무용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무용하게 정말 잘했다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인지 궁금해요.
3: 일단 전통 치마를 입었을 때 가장 자부심이 들고 한복을 입고 턴을 돌 때 치마가 착 하고 펼쳐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꽃이 된 느낌이에요.
2: 어, 평소에는 꽃이라고 생각 안 해요?
3: 예.
2: 아 그래?
0: 평소에도 꽃처럼 귀여워요.
2: 아니야, 꽃이야 평소에도. 예. 너무 예쁜 표현이었고 예. 연습하다 보면 평소의 행동도 좀 약간 무용처럼 막 나오거나 그럴 때도 있나요?
3: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손이 이렇게 돼요.
2: 진짜로? 에이 설마.
0: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2: 너 버스 탔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막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3: 네.
2: 어 나도 모르게.
0: 허공에 대고?
3: 손끝이 네. 그렇게 돼요.
0: 손끝을 살리는 거?
3: 네.
0: 오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3: 이런.
0: 오.
2: 그래.
0: 이렇게 사실 무용을 하면 몸에 아름다운 선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2: 예.
0: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런 무용의 단아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도 있을까요?
4: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춤출 때 동작이 빨라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 무용의 단아함을 살리려고 평소에 심호흡도 많이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요.
0: 아,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런 차분함이나 우아함이 아니고
2: 예.
0: 뭐 노력 끝에 완성한 그런 자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4: 저희는 마음속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외쳐요. 긴장될 때 그렇게 주문을 걸면 뭔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어 그래요. 오늘도 진짜 마음 잘 잡은 것 같아요. 멋진 무대 보여줬어요. 넷이 다 친하죠?
3: 네.
2: 예. 앞으로도 이런 만남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네. 더 기대되는 친구들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무용가가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그야말로 무대 위를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우리 춤의 매력 다음 무대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저희는
1: 준비 어린이 무용단입니다.
0: 저희는 한국 무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무대를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 저희의 큰 장기는 국무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3: 호흡!
4: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3: 협동심입니다.
5: 여러 사람이 추지만 한 사람이 추는 것처럼 보이는 딱딱 맞는
3: 동작!
5: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0: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3: 준비다!

0: 네,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정말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무대 위 작은 손끝과 발끝에도 그야말로 수많은 연습과 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0: 네.
1: 춤으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춤이 가진 이 에너지 그리고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춤빛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은 한국전통춤협회 2024 대한민국 전통춤 문화제 수건춤 100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협회 수석 부이사장 겸 학술연구위원장 양종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춤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부채, 칼, 지전 또는 속옷이다, 북이다 이런 춤의 도구 또는 악기를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그리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수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이나 땀을 닦는 그런 며느리는 천이지만 이것이 무용예술에서 활용이 될 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용과가 펼치는 춤 사이를 영적 존재와의 교류, 소통을 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춤에서의 수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미적 세계를 더 극대화하고 춤이 가지고 있는 서사를 있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백년이라는 우리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우리 근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 수건춤이 계속 발전되어 왔는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전통춤은 대체적으로 불교 의례, 무속, 신앙 의례 그리고 전문 애인 집단과 곤본 그 이전에 올라가면 교방이 되겠죠. 이런 통로로 계승이 되어 왔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이 수건춤이 걸어온 자취를 더듬어 보자는 의미에서 수건춤 100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양일간 7분의 명곡과 이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선사해 드릴 텐데요. 맨 먼저 달구벌 입춤입니다. 대구의 애지명 달구벌에서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이 춤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지홍 그리고 최희선이라는 명모가 계셨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춤을 우리에게 물려준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 직계 제자이신 윤미라 명모가 오늘 이 무대에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표출해 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건너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왔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미뉴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미뉴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미뉴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아까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모계 공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슈퍼 보이서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는데.
3: 어젯밤 꿈졌으니 힘내겠어.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하나님만의 노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겨오거나 봉황돌이나 대벌짓고 대거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안녕들 하셨는지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알까기가 컴백했어요. 네?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고 여한이 없습니다.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0: 조상 대대로 전해온 놀이 알까기가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이렇게 시즌2를 마쳤습니다.
1: 최서범님은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느라 무척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0: 아실런지요? 이 머리가 어떤 머리일지. 네? 헤어스타일에 돈 좀 쓰고 나왔습니다. 머리숱도 이렇게 풍성해진 저의 생머리입니다. 일부 불직각한 인간은 가발 아니에요? 이렇게 뭐 땡겨보는 사람도 있는데 찰랑찰랑, 네? 찰랑찰랑, 네? 오늘 대국장에는 정말 빅매치, 사상 최대의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 네, 대국장입니다. 와. 오. 국민 MC.
0: 네.
1: 네? 신동엽 구단.
0: 네.
1: 아, 백두를 잡은 대국자 신동엽 구단. 네. 보세요. 참, 그, 아직도 동안이에요.
0: 네, 맞아요.
1: 예. 그 데뷔했을 때 아주 미남이라고 네. 화제만발이었습니다.
0: 유명했죠.
1: 미남에 또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이렇게 잘깍이 생겼어요.
0: 네.
1: 벌써 네. 이 오래됐군요. 91년도 아, S본부 네. 특채 개그맨으로 네. 데뷔를 했습니다.
0: 그때 유행어로 안녕하시렵니까? 가 무척 귀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0: 안녕하시렵니까?
1: 네, 그 기억이 맞긴 한데 이상하네. 그렇죠? 91년도 일을 어떻게 김가영 초단이 하는지.
0: 아, 제가 91년생이긴 한데 네. 또 워낙 레전드니까요.
1: 예, 태어나자마자 웃었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시트콤으로 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신동엽 구단은 꽁트가 있는 예능 프로그램 또 코미디를 그만큼 사랑했고 네. 어, 그리고 토크쇼와 버라이어티 MC로 이 맹활약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네, 2025년 이 시대에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 MC입니다.
0: 네.
1: 과연 신동엽 구단의 알까기 실력도 그렇게 좋을지 오늘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신동엽 구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히 던져주시죠.
2: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 우리 준수와 이렇게 알까기 대결을 펼치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준수한테 미안한 게 저는 초등학생 때 전교에서 알까기를 제일 많이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바둑 알까기 열심히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예. 이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대국자 김준수 6단을 소개합니다.
1: 아, 오늘 또 복병이 나왔습니다. 알까기 명이제 시즌1에 네. 대국의 시합에 참여해서 네. 거성 박명수 8단을 쓰러뜨리면서 이변을 낳았던 주인공입니다.
0: 네.
1: 막 가도 됩니다.
0: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1: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유럴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6단
0: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2013년 23살로 최연소 국립창극단에 입단, 2018년 판소리 수군가 완창으로 이수자가 되었어요. 창극계의 시아준수가 바로 김준수 6단입니다.
1: 네, 국악계의 아이돌 모던 소리꾼 사슴, 국악계의 박보검? 보검? 좀 아니고 뭐 그래도 했거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대중가요를 곧잘 불러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는 소리를 듣는 김준수 6단입니다. 자, 흑돌의 김준수 6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시즌 1에서 박명수 선배님을 꺾고 오늘 이 자리에 신동엽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악계의 자존심을 걸고 오늘 왕중왕이 되겠습니다.
1: 기한 죽고 네. 자기 페이스대로 해서 박명수 8단에 이어서 네. 신우 9단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 네. 네, 출사표 던져주셨습니다.
0: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자, 나 시합에 사용할 알 중에 두세 알을 올려놓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습 스윙이지요.
0: 네.
1: 네, 해보십시오. 와, 역시 어렸을 네. 때부터 말끔하게 신동 소리를 들었던 네? 네. 와, 이러면 네. 우리 저 김준수 우리 6단의 기력은 이미 봐왔지 않습니까? 역시 뒷담당 네, 또 칭찬도 하면서 네, 이런 정도 예,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지금 포석 이미 들어갔습니다. 급해요. 자, 김준수 6단 제 전방에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아, 1선으로 쭉 신동엽 9단을 더한대요? 아예 그냥 초전 박살.
0: 그냥 공격하겠다는
1: 공격의 뜻이죠. 의지, 수비가 아니다. 뭐 자신 있다.

0: 옛날 지정진의 말까기 명인자 시즌2 신동엽 9단대 김준수 6단 신사답게 프로답게 서로 정중하게 차렷 경례 네, 예로 시작해서 예를 읽고 나는 알까기 네. 김준수 6단부터 선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오. 저 제대로 걸리면은 1타 2득 가. 첫 수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신동엽 9단은 중앙으로 너무 포석이 밀집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저게 송엽이 되나요? 와! 깔끔합니다.
1: 와, 역시.
0: 그 타읍이 다르잖아.
1: 네, 너무 깔끔해요.
0: 정 가운데, 정타읍. 네. 김준수 내 특공대 신동엽 9단의 그 한 점 눈에 가시죠? 그 조리 있어야 되는데 네,
1: 조금만 더 힘이
0: 계속 미스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리를 이동하네요. 내 바지가 지금 질질 끌리고 있는데 네, 과연 좋습니다. 와! 본인도 놀랐어요. 야, 이거 오늘 알까기 되는데.
1: 너무 네. 깔끔해요.
0: 자신있다. 네, 어느 각도건, 어느 위치건. 네? 거침 없는 신동엽 9단! 시작하자마자 앞서고 네. 있습니다. 네. 저거 사석작전 안 됩니다. 저 한 점만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깔끔하게.
0: 깔끔하게, 과연. 네, 잘했습니다. 네, 만회하는 김준수 6단. 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런 거에 그 한 수에 흔들릴 네. 신동엽 9단이 아니지요. 네. 네. 자, 그래요. 신동엽 9단은 안구도 수준급 아니에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역시 와. 프로네요.
0: 네.
1: 와, 이 신동엽 9단과 아내인 선혜윤 PD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요.
0: 네.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딸이 대학에 합격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0: 얼마나 기쁠까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신동엽한테 저렇게 큰 딸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다고요?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0: 그러면 크리미가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고 네. 키보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혹시 크리미 엄마가 올린 건 아닐까요?
1: 뭐 저는 모릅니다.
0: 지금 그 사이에 그걸 못 참고 네. 혼자 뭐 했습니까?
1: 마음이 급했어요.
0: 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또 실수샷이 나왔네요.
1: 네.
0: 자. 대충 까는 게 없어요.
1: 네.
0: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는 신동엽 9단입니다. 과연 약간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저게 가능합니다!
1: 우와!
0: 역대 아직까지 봤을
1: 진짜.
0: 때는 가장 탑이 아니었나.
1: 진짜 최고예요. 와.
0: 와, 최고입니다.
1: 진짜 이게 조금의 실수도 없네요.
0: 네, 조금의 실수. 네.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김준수 6단. 그러나 알까기는 모릅니다.
1: 맞아요.
0: 끝나봐야 하는 게 알까기.
1: 네.
0: 자,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기가 죽었어요. 신동엽. 뭐 하는 짓입니까, 저렇게? 네, 저런 거는 매너에 안 좋습니다.
1: 지금 손에 땀이 네. 계속, 네, 땀이 생기나 봐요.
0: 그렇다고 해서 그 바둑알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수건 준비했다가 그걸 닦으면 되는 건데.
1: 이 김준수 6단은요,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을 하면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라고 합니다.
0: 지금 내 손이 차나요? 손이 차가워. 긴장을. 과연? 양보를 하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신동엽 9단.
1: 네.
0: 그렇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양보가 없습니다. 네. 저 역시!
1: 왜요?
0: 야!
1: 지금
0: 이럴 수가.
1: 와, 역시.
0: 지금 이 개수 따져보니까

0: 3대 3입니다.
1: 와.
0: 네.
1: 진짜 엄청나네요.
0: 와. 이렇게 되면 네. 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김준수 육단 네.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처리 안 돼요. 아~ 늘 오늘은 안 됩니다.
1: 조금 부족했어요. 네,
0: 조금씩 부족해요. 안 풀려요.
1: 네.
0: 신동엽 구단 난 저렇게 열심히 설렁설렁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1: 네, 하나도 봐주지 않고 있어요.
0: 아 이제는 네? 건드렸다? 건드렸다. 건드렸나요? 지금 건드렸다. 만약에 손에 건드렸으면 일타가 되는 건데. 인정을 했습니다. 건드렸나 봐요.
1: 네.
0: 그렇습니다. 역시 페어플레이.
1: 네, 좋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느린 그룹으로 보면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끝까지 고집불피움을 네. 할 수 없는 건데. 네. 과연! 깨기 나왔습니다. 그 먼 거리였어요. 뿌리수지요. 본인 실력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신동엽 구단이 1차전은 가볍게 끝낼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네. 또 김준수 육단의 알들이 좀 끄트머리에 있죠.
0: 네, 저 추석스러운 것도 봐달라고 이제 와서 실력으로 이제 겨루는 건데.
1: 네. 네.
0: 인정사정 볼 것 없죠. 예, 거기서 아파주나요? 약간.
1: 애교가 생겼네요.
0: 그거 애기에 넘어갔나요?
1: 네.
0: 네. 이래도 이긴다.
1: 네. 네. 그래도 훨씬 많아요, 아직. 네.
0: 가진 자의 네. 여유입니다.
1: 네.
0: 저건 이제 나중에 대국이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연 저게 본인의 일부러. 네! 주거니 받거니 본인이 착각했어요.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김준수, 네, 육단 지금.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네.
1: 못 보다 못
0: 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정석이죠. 역시 프로다운 수입니다.
1: 네.
0: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아마추어들 네. 앞설 때 무리한 공격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1: 네.
0: 저렇게 했을 때 곤란한 건 김준수 육단이에요.
1: 신중해야 돼요.
0: 똘롱 한 점인데 저걸 공격하자니 또 뒤로 물었을 때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네.
1: 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0: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내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러면 안 돼요.
1: 저러면은 이게 김준수 육단 아직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0: 박필이 창창한 이 기사가 그런 더러운 매너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자, 저 방송 거두시고 네 깨끗하게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자, 가지고 놉니다. 마지막에. 예, 네. 전 시골 태생입니다만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을 때 저런 식이에요. 한 방에 잡지 않습니다.
1: 네.
0: 계속 어떻게 할 거야?
1: 네.
0: 톡톡 치고.
1: 진짜 딱 그런 모습이네요.
0: 그러나! 김준수예요. 죽어도 무슨 저를 쥐로 표현을 해요? 뭐 자존심이 상한 거지요.
1: 네.
0: 프로 육단. 네. 인기남인데 거기로 거기까지만 하겠다 또. 그러나 본인이 아득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늘었어야 되는데 와 대단합니다. 알까기도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선보일 줄이야.
1: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 이 신동엽 구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진님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는데 포석의 변화가 있어요. 일단 1차전에 맥없이 패한 김준수 육단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작전이
1: 네,
0: 뭉쳐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등엽 구단은 1승은 했지만은 뭐 특이한 전술이 아닌
1: 네.
0: 무난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끝내겠다.
1: 네.
0: 여기서 끝내겠다. 그런 전형적인 포석입니다.
1: 영향을 미칠지.
0: 네. 자, 김준수 육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1: 네.
0: 2차전.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몰린. 저렇게 뭉쳐놓으면 공격하기가 참 불리한데 말이지요. 그 딱 한 점, 다행히. 이 첫 수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0: 그래야 신동엽 구단이 당황하고, 아,
1: 꼭!
0: 저런 실수가 나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신동엽 구단의 의미는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 재미있는데, 이거는 너무, 못한다, 이런. 와! 어디 들어와? 야.
1: 진짜 너무
0: 야,
1: 깔끔해.
0: 오늘 우리 알까기 꿈나무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국 지켜볼 텐데 말이죠. 공부 자료 많이 나옵니다. 예.
1: 이 김준수 육단이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수군가 중 토끼를 잡아들이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그 이유는 뭘까요?
1: 토끼가 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간을 두고 왔다 그런 거짓말도 하고,
0: 새빨간 거짓말이죠.
1: 네,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해준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이 판소리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김준수 육단, 역시 내공이 있는데 오늘 알까기는 그저 그렇습니다. 네, 안 풀려요. 김준수한테는 공부 재료가 별로 안 나옵니다. 네, 저런 식인데, 신동엽 구단한테, 네? 시원시원한. 자, 몰려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포석도 김준수 육단이 잘못된 거예요. 저기 잘, 자칫 잘못하면 일타 이득 실점할 수가 있습니다.
1: 그쵸.
0: 지금 가기 좋아요. 신동엽 구단의 실력이라면, 최소한도 한 점은.
1: 와,
0: 와, 저렇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와.
0: 예.
1: 너무 깔끔해요.
0: 그렇죠. 예. 목 타지요. 예. 목도 타고 속도 타고 답답합니다. 이상하게 그 아까 연습실에서는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맞아요.
0: 오늘은 되겠다. 그러니까 또 김준수 육단도 건방을 떨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그 바둑판은 선물로 받았는데, 이번 판 이기면 알만 주세요, 알만. 그러더니,
1: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0: 그러게 말이에요. 아, 이걸 차라리 거둬라. 무슨 아빠가 아들 이렇게 건드릴 수 있으니까 자상한 승자의 여유, 미덕이죠. 자, 그 오늘 제대로 드린 게 없어요. 자악합니다.
1: 이 김준수 육단의
0: 눈물이
1: 팬들이 다
0: 나지요. 이렇게 될 수가.
1: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0: 분명히 연습할 때 됐는데.
1: 지금 자리를 비켜주고 싶지 않겠죠. 자리를 지키겠다.
0: 사실은 안 비켜줘도 됩니다, 저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1: 하지만
0: 안 비켜줘도 마음대로 해. 와.
1: 와,
0: 그리고. 그다는 그 사석도 그 자리에 놔도 되는데 꼭 그렇게 수거를 합니다. 깔끔한
1: 깔끔해요. 모든 게
0: 사석입니다.
1: 깔끔해요.
0: 그런데 이게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경기는 알까기도 마찬가지예요. 1타 3득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1: 그럼요.
0: 김준수 육단이 기적적으로 저 1타 3득이 나올 것인지, 저 3점을 향해서 별짓을 다. 아유, 나 참. 이제 치사하게 손으로. 저거는 사실 고수들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1: 이게
0: 살짝 툭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 완전히 밀어서 이렇게
1: 이런
0: 떡이
1: 식으로 해야
0: 됐죠? 네.
1: 된다.
0: 저러면 곤란한 게또 김준수 육단인데, 사실 깔거 없으면 손 떼라. 그거 말고 중앙에 4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으로 다시
1: 지금
0: 이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또 연연하네요. 그거 뭐큰 득이 안 되는데, 거기서 득점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0: 브루싱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억지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1-1이 나왔습니다. 와, 강화하고 있는 네, 신동엽 구단. 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 소 뒷발에 쥐 잡은 격. 네. 와,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한점 처리도 버거워했던 네. 김준수 육단 갑자기 1-2득 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오, 과연 어떻게 될지.
0: 어, 네. 그러나 신동엽 구단이에요.
1: 네. 네, 이 신동엽 구단이 네. 구독자 200만 명 가까이 있는 그 너튜브 채널 신동엽 아시죠?
0: 네, 아유, 네. 저는 이미 출연을
1: 아, 그쵸.
0: 네, 많이 영광스럽게도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렇게 또 인사를. 네,
1: 네 거기에서 숙취 해소제를 유료 광고 형태로 소개하다가 홈쇼핑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0: 대박이군요. 네. 이런 경우로 덕업에 일치라고 합니다. 네. 늘 술을 마시면서 필요했던 것이 숙취 해소제. 네. 그걸 너튜브로 하면서 유료 광고에 홈쇼핑 런칭까지.
1: 네.
0: 이야. 되는 날입니다. 네, 되는 신동엽. 뭐를 해도 잘 되는 신동엽.
1: 네,
0: 오늘도 됩니다.
1: 네, 이 제품이 네. 땡깨수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잘 깬다고 합니다.
0: 오, 네. 알까기용 파두가를 런칭하면 어떨까요? 숙취해소제는 잘 깨고 네. 알은 잘 까고 네. 네? 짠한 형의 알 들고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 상대가
1: 어!
0: 그렇습니다.
1: 와, 바로 이렇게
0: 다시 이렇게 하면 어쩔 거야.
1: 네.
0: 예.
1: 와.
0: 더 이상 지질 끌지도 않을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신동엽 구단은 다음 스케줄도 있어요.
1: 네. 네. 이제 빨리 처리하고 가야 돼.
0: 아니, 아유 이런 정도 내가 시간 끌 입장이 아니다. 김준수 육단 1-2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나오는데 그 장면. 야, 그건 수가 또 나와야 돼요.
1: 네.
0: 한 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1: 깔끔하게.
0: 네. 어떻게 하나요? 제
1: 또 그
0: 전면에 있는 알로 아 그거로 예 네. 그렇게 또 밀기작전으로
1: 또 그...
0: 아 그런데 네. 그러나 본인 알도 희생했습니다. 눈개타포
1: 네.
0: 어 두 점 아 참 애처로 보이네요. 흑 두 점
1: 네.
0: 저 두 점 공격합니다. 끝내기 들어가네. 아 술 치워라. 이 형이 끝내기 들어갈 거야. 자, 1-2득으로 멋지게 끝내는지. 자!
1: 어, 뭐야? 아니.
0: 아, 저 반칙입니다. 다시 한번 드린 그림으로 보면.
1: 저게 뭐.
0: 그렇죠. 오른손으로 툭 쳤잖아요. 네. 이미 낙이 된 돌을. 김준수 육단 저러면 안 돼요. 네. 이미 그거 낙이 됐습니다.
1: 김준수 육단이 반칙이 늘어온 것 같아요.
0: 네. 이상하게 꼼수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1: 아. 네.
0: 어. 자, 이제. 한알입니다.
1: 아하.
0: 과연
1: 공격을 할지.
0: 공격을 합니다. 오! 하! 네! 어, 그러나.
1: 오!
0: 네, 이름에 목줄을 하지 않았어요.
1: 네.
0: 그래도 일값을 했습니다. 김준수 육단. 네. 4-1.
1: 네.
0: 4-1인데. 여유죠. 오히려 신동엽 군단은 에 이렇게 끝내 좀 더 네. 끌어 1차전에 약간 끄는 듯한
1: 네. 네.
0: 어 본인의 본인 알로 그 어렵다는 네 어 저 수가 그때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저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짜기를 잘못 배웠어요. 저게 사실은 저 손만 없었으면 딱이 되는데.
1: 괜히 또 이제 꼼수를 쓰다가
0: 네.
1: 아
0: 자기 발등 찍은
1: 네.
0: 거죠. 네, 자기 발등 찍은 건데 그래도 멋진 수로
1: 네.
0: 그대로 안 끝나요. 저 김준수예요.
1: 아,
0: 이도 저도 아닌 떡이 됐습니다. 아, 붙었어요.
1: 조금만 힘이 더 있었으면.
0: 자, 끝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한 칸 떨어져 있는 백 한 점으로. 아, 그 먼 거리 사용하나요?
1: 어떻게?
0: 오히려 야, 무리수 아닐까요? 저게 과연 아, 무리수였어요. 지금
1: 아.
0: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점으로 공격하길 바랬는데
1: 네.
0: 와.
1: 오, 그러면
0: 오, 이게 만약에 성공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1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공을 하고 네, 성공을 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1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알까기 모르는 거예요. 야, 다시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예측 불허. 네. 신동엽 구단 대 김진수 6단 승부가 이렇게 흘러가나요?
1: 과연.
0: 아, 그래도 또 저 먼 거리에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백을 활용을 안 하고 그 먼 거리에.

0: 이렇게 해서 신동엽 구단이 2차전에도 승리를 해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1: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0: 바둑판은 기념으로 신동엽 씨, 신동엽 구단에게 드리고 여기 사인은 해서
2: 방송국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똑같군요. 바둑판을 준다고 해서 이걸 주는 줄 알았더니 아,
3: 정말 방송국 분들 똑같네요.
0: 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 바둑판 또 무겁고 배려예요, 배려. 아, 네. 들고 그치, 가기가. 네,
1: 가져가시기 편하시라고.
0: 우리 김준수 육단도
4: 이렇게 정말 잘하실지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빈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근데 그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쭉.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선생님, 아, 선생님 왔었는데.
1: 어젯밤 꿈조트니 힘내게서.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욕심 나는데요?

0: 야, 다들 또 잘 지냈죠?
1: 네.
0: 야, 벌써 이제 또 아니요. 가을입니다. 가을. 아. 예. 근데 이게 좀 슬픈 게 있습니다, 진짜로.
2: 네.
0: 레미랑 또 사실 지금 가을에 이별을 하잖아요. 너도 지금 고향 네. 고향으로 가잖아 이제.
2: 저는 바로 울어요.
3: 남기고 떠난 사람.
2: 아 울기만.
0: 근데 왜 터키로 가요?
2: 이제 터키에서 연기 생활 시작해서 배우 생활 시작해서 TV 방송 들어왔는데 그걸 계약이 찍으려고
3: 됐나요?
2: 가요.
3: 계약이?
2: 네, 됐어요.
3: 했어요?
0: 네. 오. 아, 예. 또 근데 잘 돼서 가는 거니까.
3: 맞아요.
0: 만약에 터키 가서 가장 그리울 거.
2: 가장 그리울 거?
0: 어.
2: 진짜 장난 아니고 국물 요리. 국물 요리. 저는
3: 나 장난 아니고 쓰리고 하는 줄 알았어.
0: 나도 예의상 꽃바들하고 서련이가 좀 많이 기억날 것 같아 이럴 줄 알았는데 국물 요리보다 못한 인간들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어? 그 국물 요리만큼도 못해 우리가.
2: 근데 두 번째 거는 당연히
3: 됐어요. 뭔데요? 볶음 요리 뭐 이런 거.
2: 묵은지.
0: 묵은지. 외국인이 묵은지 웃기다. 아. 12번째 저희의 여행입니다. 예. 이곳은 어딥니까?
4: 홍성입니다.

0: 이번 시즌 마지막 여행이잖아요.
1: 우리 마지막이에요?
0: 그동안 사실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 마무리는 좀 훈훈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마니또라는 거 알고 계시죠?
1: 마니또.
2: 우리 어릴 때.
0: 마니또 어떻게들 알고 계시는
2: 거죠? 유치원 때 했는데.
1: 나이에 몰래 뭐 좀 해주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몰래.
3: 네, 잘해주고.
2: 잘해주는 거.
1: 내가 먼저 하고 너가 해라.
2: 그래?
3: 꼰대네요. 꼰대네요.
2: 꼰대네요. 꼰대네요.
1: 먼저 하는 것도
2: 꼰대네요. 내가 먼저 하고 너가 해라.
3: 그러네.
2: 잘한다.

0: 아, 지금 생태 거짓말. 첫 키워드가 1906년입니다.
1: 맞습니다. 네. 1906년에 대한 키워드를 풀어주실 분이 저쪽에 역사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 1906년으로 출발.
0: 1906년이.
2: 렛츠고!
3: 렛츠고!
0: 안익태 선생님이 태어난 해일 거야 아마.
3: 당당당.
0: 맞아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읍성이잖아. 이런 데 있는 거는 다 옛날 도시 같아, 맞지?
3: 해수사님 여기 아니 계신다고 하셨죠?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해수사님이세요?
4: 네네.
0: 아, 이러세요. 예.
4: 충청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윤원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윤원...
4: 윤원희입니다.
0: 원희, 아, 원희. 아.
4: 홍성은 인물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김자진 장군 들어보셨죠?
0: 김자진 알죠.

0: 그리고 여기에는 의병도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1: 의병.
0: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세 번의 의병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뭐 의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라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는 그때 을사늑약이 맺어졌을 때 1906년도에 예, 의병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1: 1906년.
2: 아, 그래서 네네네. 첫 번째 키워드가 1906년.
3: 우와 멋있다.
1: 가나문.
4: 선생님 여기가 뭐예요?
0: 예, 여기가 바로 가나로 들어가는 예, 첫 번째 외산문 홍주아문입니다.
4: 홍주아문. 홍주아문.

0: 뭐예요, 근데?
1: 홍주는 고려시대 1018년도부터 조선시대 1912년 약 900년 동안 여기는 홍주라는 지명을 썼었어요. 그런데 1913년, 14년, 2년에 걸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지방을 다 바꿔버려요. 개편을 해요. 네. 그때 예, 홍주의 첫 글자 홍자하고 우리 옆 동네에 결성이 있어요. 네. 거기에 성자를 가져와서 여기를 홍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홍성이라는 지명을 쓴 지는 이제 끼익해야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0: 아, 원래 홍주구나.
1: 네네.
2: 아, 아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그 아까 1906년에 그
1: 네, 뭐지? 맞아요.
2: 의병이 막 생겼댔잖아요. 네네.
1: 요 홍주 아문에서 우리 의병들이 깃발을 꽂고 의병을 모집하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해요. 이 읍성안에서 싸우다가 1906년 5월 31일 날 우리 의병들이 여기서 패하게 됐죠. 패하게 되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의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시신을 제대로 수습을 못했대요.

0: 이렇게 모아 모아 놨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1949년대 식목 행사 때 그걸 다 이제 모아서 저 의사총이라는 곳에 합장을 해놨죠.
1: 와, 뭐야?
2: 와, 되게 크다.
0: 네, 가까이 오니까 더 커요. 네.
1: 느티나무, 느티나무.
0: 네네. 지금 670년이 넘었습니다.
2: 나무 할아버지. 터키에서 이렇게 오래된 느티나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오래 사는 할아버지들한테 느티나무 같다. 아는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든든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0: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늦게 그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느티나무래요.
2: 그래서.
1: 그럼 여기가 옛날로 따지면 관아 앞마당에 있는 거예요?
0: 관아 앞마당은 아니고요. 요 우리 홍주아문이 바깥문 외산문이고 요 위치가 내산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아를 들어갈 때 두 개의 문을 거쳐요. 외산문, 내산문.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원래 내산문 자리인데 여기에 1920년 초반에 일본이 여기를 허물어버리고 여기다 청사를 지어놓죠.

0: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에 한국 사람들 그
1: 기를
0: 기를
1: 에너지
0: 아, 에너지 아, 한국 에너지. 사람들의 에너지를 맡겠다고 좋은 산에 가서 쎄
1: 말뚝
0: 쎄 말뚝도 받고 아. 좋은 자리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막아 놓은 거야. 아. 한국에 이게 잘 되는 걸 막기 위해서.
2: 오빠는 친나무네요.
3: 언제 친나무?
0: 오래 살아라 얘들아.
2: 어? 반말해? 어? 반말해? 반말하면 안 되는데.
3: 너는 반말하는 거 같은데 지금.
2: 반말해요?
3: 어 반말해?
0: 너는 왜 나한테 반말해?
2: 아 저 외국인이라서. 아 저 외국인이라서.
0: 아니 이럴 때는 외국인이고. 이럴 때는 외국인이고.
2: 우와 저게
4: 뭐지? 역할다.
0: 아 여기 생각보다 위에 있네. 이게 이제 의병탑?
4: 네, 이게 이제 항해 의병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탑이 있기 전에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공도 하면 대표 인물이 누구세요?
0: 신승태?
4: 이완용 맞습니다.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비를 세우는데 어떤 비를 세우냐면 을사늑약이 맺어졌을 때 여기 일본 군인이 투입했다고 했잖아요. 일본 군인이 죽거나 다친 거에서 슬프다 애도한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애도지 비를 세워놨어요. 그게 언제냐면 1907년도에. 그럼 1907년도에 그 애도지비를 세워놓고 해방이 되기까지 계속 이 비는 세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그 비를 철거해서 그대로 요 땅 위에 밑에다 심어 묻어놓고 지금 현재 있는 비는 이제 그 1906년대 우리 의병들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 아, 그럼 이 밑에 그거 있어요?
0: 그럼 땅 그, 밑에
4: 그때 이완용이 세웠던 비가 있는 거예요.
0: 그럼 지금 나카무라하고 이름이 다 있는 거네요 밑에.
4: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0: 내가 판다. 내가 이거 판다. 홍보 팀장님.
3: 홍보 팀장님이?
0: 홍보 저 군청 홍보 팀장님이거든. 아니 이거 밑에 이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었을 때는 없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5: 없앤다고 답이 아니라 예. 우리 후대도 알아야죠. 그 사건에 대해서.
0: 아니 알아야 되는데 땅 밑에 있잖아요 어차피.
5: 땅 밑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역사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죠.
0: 선생님 우리가 홍성으로 와서 아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얇은 지식이 네. 조금은 더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4: 네 안녕히 가세요.
0: 고맙죠.
4: 네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아마 언니 통을 들어가면 시원하지 않을까요? 땅속이라 시원하다고
6: 그치?
4: 들었어요.
6: 그치
3: 그치. 네. 오 여기다. 광천 새우젓 토굴.
6: 아니 근데 여기 아니 사람 살아요? 뭐 있어요?
0: 사람은 이제 그 새우젓 아, 봐봐 안에. 근데 이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3: 어, 시원해.
0: 그러니까 토굴에 이게 이 온도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이 토굴에 이제 이 젓갈을 이제 보관을 하는 거지.
6: 이런 방법을 만드는 이유는 옛날에 냉장고 없어서 이런 거
0: 없어서. 우리 그때 갔던 석빙고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인 거지.

0: 윤어 석빙고?
1: 석빙고? 네. 영어로?
2: 아이스...
3: 그 트렌치...
2: 룸! 아이스룸!
0: 아이스박스!
1: 오케이.
2: 박스가 아니죠.
0: 아이스룸! 아이스룸!
1: 아이스룸? 아이스룸. 오케이.
0: 야, 이거 뭐 영어를 자주 하네. 우와, 여기 열렸다.
1: 어, 우와. 우와, 뭐야? 열려있어. 무서운데?
3: 들어가도 돼?
0: 오,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1: 무서워도 돼?
3: 무서워도
0: 들어가 봐.
3: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0: 들어가 봐. 들어가 봐.
1: 천천히 먼저 드시고.
0: 들어가 봐. 야, 이런 거 왜 또 나 먼저야. 와, 시원해. 시원해.
1: 시원해?
0: 여름이다, 여름. 야, 진짜 들어와 봐. 엄청 시원하다니까.
1: 오, 진짜 시원해.
0: 엄청 시원하다니까.
1: 오, 진짜 시원해.
0: 에어컨 바람이라니까, 에어컨 바람. 어, 여기 누구 있다. 여기 있다.
4: 박수인 거 아니야, 박수인.
0: 어,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1: 안녕하세요.
0: 근데 젊은 사장님이네.
2: 그러니까요.
0: 사장님은 여기 대표님?
2: 아, 저는 여기 이제 3대째 하고 있는 대표 아들입니다.
0: 아, 그럼 이게 개인 거예요?
2: 지금 광천에 토굴이 약 40개 정도 있고요. 이 중에 한 개는 마을 토굴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거고.
0: 공용.
2: 예. 나머지는 이제 각자 소유하고 있어요.
1: 근데 사장님, 근데 홍성의 새우젓이 왜 유명해요, 근데?
2: 원래 이 일대에서 새우젓이 많이 잡혔었고, 일제시대 때 금광이었던 이 폐광이 있었는데, 이 폐광에다가 새우를 보관을 하니까 발효가 되면서
5: 맛있어지고.
2: 아, 맛있어지고. 지금은 이제 보관이 아니고 발효 개념으로 만들고 있어요.
1: 근데 이거 제가 원래 국밥 좋아하거든요. 네. 국밥 안에 소금 버터 이거 넣는 게 되게 좋은데. 네,
2: 훨씬 맛있어요.
1: 한번 먹어봐도 돼요? 이거 맛있어요?
2: 네.
1: 사람 하지 않을까요?
0: 와, 이건 좀 큰 거네.
2: 이거는 국밥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0: 육젓이고요. 그렇죠.
1: 엄청 크다.
2: 육전.
0: 네,
5: 육젓인 거.
2: 그렇죠, 6월에 잡히는 건데 육젓이 유명하고 좋은 거는.
0: 야, 조금만 먹어라. 어, 짜긴 짜다. 어, 짜긴 짜다. 와, 근데 살이.
1: 짜네.
0: 오, 와, 짜라. 오.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이 식감이 좋네.
1: 근데 식감은 진짜 좋아요.
2: 짠데 계속 씹으니까. 그렇죠. 이게 발효를 시키면은.
0: 너 정도면 다 씹은 거 아니야? 나 정도가 다
1: 먹다 맺으셨어.
2: 아니, 내가
0: 너 정도면 먹었다 할 수 없어.
2: 먹고 이거는 새우 맛이 난다. 끝에
0: 이게 진짜 고급.
2: 그렇죠. 육젓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 새우젓 말고 다른 젓갈은 없어요? 아, 이게 지금 한 2년 정도 된 거고요.
0: 와, 2년이요?
1: 맛있어요?
0: 와, 짜긴 한데?
5: 너무 짜지.
0: 아, 근데 밥이랑 먹으면 기가 막히게.
2: 그래, 달지. 맛있지. 나 진짜 좋아해, 멸치.
0: 좀만 또.
1: 오.
0: 아, 승태 좀만. 오. 승태 젓갈 좋아하니까. 이게 한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젓갈이?
2: 이 안에요?
0: 예, 이 안에.
2: 이 안에는 한 200드럼 정도.
0: 200드럼?
2: 우와.
0: 우와, 200드럼. 200드럼. 한 드럼이 한 얼마예요?
2: 1400에서 1600드럼.
0: 저 한 통이?
2: 예.
0: 네. 어? 저 아까 육전 한 통이 이제 한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이 한 드럼이.
2: 천만 원?
1: 대박.
0: 천만 원에 10개면 1억.
2: 응.
1: 아.
0: 100개면 10억. 20개면 20억.
1: 오빠.
2: 저 너무 배고파요. 광천에 오셨으니까 젓갈 백반 한번 드시고 가세요.
0: 뭐요? 젓갈 백반이요?
2: 네.
0: 젓갈 백반집 있는 거요?
2: 네.
6: 그럼 와. 여러 가지 젓갈이 쫙. 와.
0: 나는 그러면 공깃밥 채소 세 그릇 먹는다.
1: 진짜.
0: 채소.
1: 저도. 저도 한 세 그릇.
0: 세 그릇?
1: 세 그릇.
0: 너 진짜 세 그릇 먹을 거야?
1: 먹으세요.
0: 그러면 내기 할래요?
2: 누가 많이 먹나?
0: 생뚱맞네. 아니, 우리 합이 열 그릇.
1: 에?
0: 합이 열 그릇. 합이 열 그릇 먹으면 제작진이 커피를 사고, 감독님이 사고, 열 그릇 못 먹으면 우리가 살게요.
2: 우와.
0: 어때?
7: 근데 열 그릇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 씨가 있기 때문에.
1: 아니에요.
0: 아니, 젓갈이 아무리 맛있어도 몇 그릇 정도면 딱 이 대결의 제작진과의 승사될 거예요. 몇 그릇.
2: 12그릇 가시죠.
5: 오 씨!
8: 어, 한번
5: 팀장님!
9: 형님 너무 해요. 그렇게 안 봤는데.
2: 가서 사장님한테 살살 눌러달라고.
7: 아니. 밥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나 싸운다. 나 싸운다. 박 건들면 네, 박은 건들지 마. 12교를 받아드릴게요. 네. 자, 12교로 네. 밥을 먹으러
1: 가자. 가자.
2: 우리에게는 12공기의 밥이 있어.
1: 아, 맞아, 맞아, 맞아.
2: 지금 12공기.
1: 아, 여기다.
3: 여기다. 젓갈백반. 젓갈백반이다.
4: 젓갈백반.
1: 뭔가 밥 먹으러 오는 느낌 아니고 도전하러 오는 느낌이네, 갑자기. 아, 와. 아니, 이거 두 그릇이잖아요. 에헤.
2: 아니, 이게. 아,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벌써 배가 부르단 말이야.
3: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젓갈이 너무.
1: 부담스러워.
3: 와, 젓갈을 근데. 그럼 이거 먹을 거면 있잖아. 추가해야 돼, 우리.
2: 와. 와.

0: 자, 제한 시간 20분입니다.
1: 아, 30분.
0: 아, 아니, 왜냐면 저희 스텝 카메라맨들도 식사하셔야죠, 스텝들은.
2: 찍으면서 먹어요.
3: 카메라 그냥 놓고 가세요.
0: 자, 이미 시간은 스타트했어요.
4: 아, 그래, 20분 길어.
2: 우와.
0: 와. 나 아직 안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갈치는 먹어요. 와. 어제가 맛있어. 이거 뭐예요? 무슨 젓갈이에요?
2: 몰라. 갈치젓 기가 막히다.
0: 갈치젓. 오징어 젓갈 식감이 너무 좋아요.
2: 도란이 형 근데 의외로 젓갈을 먹네. 나 애기 입맛이.
0: 젓갈 좋아요.
2: 와. 와, 젓갈이 다 맛있다, 진짜. 와. 와, 이거 잘 먹네, 이거 막, 야. 힘내요, 여러분들. 지칠 수 없습니다.
0: 와서 ASMR 헐, 다 먹었어. 아, 그러면은 다 잘해줘야
2: 돼. 야, 윤도령 밥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다.
0: 처음 봤어요. 와. 끝내주는 거 처음 봤어요.
2: 근데 나는 3개까지는 클리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개.
5: 1인당.
2: 난 3개.
6: 전 두 그릇까지 허용.
2: 너 2개, 5개.
0: 저도 아마 3그릇.
2: 3개?
6: 응, 3개.
2: 그러면 4개가 남는데?
5: 나 4개 먹어. 진짜 그런 거 먹지 마.
0: 안 돼, 먹어야 돼, 오빠.
5: 야, 시간 걸려.
0: 안 들어가.
2: 야, 반찬은 밥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야, 지금.
0: 행복해.
5: 내가 맛있게 그냥 젓갈 백반 진짜 맛있겠다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된 줄 알아?
0: 왜요?
5: 이 형이 자기 세 그릇 먹을 거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0: 또 우리 이런 상태를 만들었네요, 오빠.
5: 이 형이 아, 맨날 문제야.
0: 말 많이 하면 실수 많이 해요, 몰라?
4: 말수를 줄이겠습니다.
0: 와, 대박.
4: 두 번?
0: 아,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근데 어차피 이 된 거 이겨야 돼. 응? 우리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
5: 나 아직 안 건넜는데 지금 한 발자국만 하면 건널 것 같은데 건너지
0: 마.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아, 먹어요, 빨리. 오빠! 여기 때리면은 공간이 생겨. 여기 때리면은 공간이 생겨.
5: 이게 우리 푸드파이터들 봐봐라. 서서 먹잖아. 이렇게 하면서.
0: 형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5: 내려가야 돼. 야, 여기 많이 먹으셨어?
0: 응. 자, 5분 남았습니다. 안 돼!
5: 해, 해. 다 해. 야,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좀 보내야 돼.
0: 어떤 일을 해줘.
2: 야, 하성우가 이렇게 역류를 하나? 뭐, 뭐가 오네. 아, 물에, 물, 물이다, 물이다, 물이다. 지금 물이다.
0: 오빠, 물 좀 주세요.
2: 진짜 물이다, 주세요. 물이다, 빨리. 물이다.
5: 아니야. 안 돼!
2: 물이다, 물이다, 임마, 물이다.
0: 안 돼!
2: 물 말아 먹어. 진짜
0: 빨리, 빨리. 너무... 아, 그럼 빨리 꿀떡부터 넘어가겠다.
2: 지금은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0: 스피드, 빨리! 가운데 있는 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5: 야, 지금.
0: 커피 살래요, 오빠? 커피?
5: 알았어, 잘한다.
0: 우리 팀이 20명이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이거 응가배인데요, 응가배? 응가배가.
5: 야, 선영아, 선영아, 너 빨리 먹어.
0: 응가배가. 빨리 먹어!
5: 야, 싸는 거는 괜찮아. 싸면서 먹어.

0: 자, 10,
1: 끝!
0: 9,
1: 굿!
0: 8, 7, 4, 2, 1, 그만!
2: 아니, 일관적으로.
0: 어때요? 젓갈밥 맛있어 보여?
3: 아니요.
2: 우린 뭐 먹었지? 나 기억이 안 나. 난 우리 어제 뭘 먹은지 기억이 안 나. 패배 인정?
0: 네, 인정. 커피 하겠습니다, 제가. 아.
3: 근데 중요한 문제. 커피 들어갈 자리가 없어. 커피 못 먹어.
2: 내장 빼주세요.
3: 밥도 내일까지 못 먹을 것 같아.

0: 대야장.
1: 야, 야, 얘 대야.
2: 미안해, 대야. 세 번째 대야잖아, 대야.
0: 대야. 맞아요. 아. 그리고 두꺼워요.
2: 얘네가 이렇게 하는데 뒤로 가.
0: 귀여워.

0: 뭐? 아니 먹는 게 더 이상 안 들어가요.
1: 아니 아니 승태 뭐 먹으라잖아. 너 먹어.
2: 밥을 12공기 먹고 왔어.
3: 같이 먹어.
4: 에그맨 놓고 왔네.
5: 여기가 어딘지 알지? 여기다 봐.
6: 이거 어디예요?
5: 진성.
1: 진성 노래 한 곡 해줘 그러면.
0: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1: 밥을 더 줘야 돼. 배 꺼진다잖아.
0: 우리 목에
6: 길싸
1: 뭐요? 아, 빨리 까주세요. 빨리 까주세요.
6: 아 진짜요?
1: 대하가 지금 이게 대하가 엄마. 엄마 지금 대하가 제철이죠.
5: 언니.
1: 아.
5: 제철이 도망갔어.
6: 언니 승태 씨만 주면 섭하지 여기.
1: 아니 아니 아니 승태 씨만 줘. 괜찮아 괜찮아.
0: 아니 여기 줘야 돼.
1: 하나만 맛만 보면 돼.
0: 제일 맛탕이야.
1: 아 하나 맛만.
0: 제일 큰 형이.
6: 이거 생으로 먹어도 돼요? 생으로 먹어도 돼요.
0: 엄마 언제?
6: 빨리 가 빨리 와.
0: 아니 1번 1번 먼저
1: 빨리 먹.
0: 아유.
6: 빨리 까요 언니 빨리 빨리 까 언니.
0: 우리나라가
6: 야 까. 까지 못해.
0: 우리나라가.
5: 우리나라가.
6: 하나 더 까.
0: 아니 야 야 내가 먹었는데 이거 아직도 우리가 미안해.
6: 아니 아니 하나 더 까.
1: 어머니는 어디 가게예요 그러면?
7: 바다나라.
1: 그거 저기 걸 갖고 와야지.
5: 그러니까 얘가 문제야 얘가.
8: 내 집에선 수족관 채 다 줄 수 있어.
6: 아니라고.
1: 그럼 글로 갑시다. 수족관 채 우리가 다 들고 갑시다.
6: 갑시다.
1: 네네 생거 먹는 거야 이거.
6: 갑시다.
5: 이 언니도 하나 줘야 되겠다.
0: 이 언니는. 여기 가고 있어. 이 언니는
8: 자기 거 아니라고 막 까는 겨.
0: 아니 근데 대하가 원래 여기 유명해요?
5: 어, 그럼 유명하지 여기.
1: 왜 왜 여기 여기 앞에서 유명해?
5: 자연산 다 나오고.
8: 아, 이 앞에서 자연산이 많이
6: 있어요?
5: 특이해요.
0: 여기 오면은 무조건 대하를 먹어야 되는구나.
8: 지금 철이니까 대하.
5: 여기
8: 철이에요.
0: 알겠습니다.
8: 어디를 가면 대전 음식을 드시네.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대전에다가 또 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0: 불러야 오지.
6: 자 그러면 여기 남당항에 오셨잖아요. 또 여기 즐길거리를 한번 즐겨보러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0: 즐길거리요?
6: 네.
0: 우와 야 안 야 안 참어. 우와 야 안 야 안 참어. 물. 나 뜨지.
6: 아 참. 너네는 자리 죽이라 했잖아 우리. 아
0: 진짜. 눈 닦고 있어. 눈 닦고 있어.
6: 잠깐만 진짜

0: 끝에서 애들 오줌으로 싸도 모를 것 같은데. 이 물이 무슨 물이게? 내가 쐈어.
1: 야, 재보라고.
2: 여기 와요.
1: 뭐야?
2: 무대인데?
1: 해봐.
2: 신나게 잘한다.
1: 이거 약간 뭔지 알지? 90년대 뮤직비디오 느낌. 뭐야 이거는?
3: 이거 어린이들 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엄청 커. 우리 이거 타는 건가 봐 오늘.
4: 뭐, 이거 뭐예요?
1: 네트 어드벤처. 네트.
4: 네트. 네트. 네트. 네트. 배구 네트.
5: 어렸을 때 방방이 많이 뛰었죠.
4: 봉봉.
1: 방방.
4: 봉봉.
5: 그걸 방방. 네트로 만든 거예요.
4: 봉봉.
5: 아 지역마다 틀렸나 보죠. 뭐라고 불렀죠?
1: 방방. 저희 방방.
4: 봉봉.
2: 방방.
3: 트램볼린. 아,
5: 트램볼린. 체험을 해볼 건데 게임이 있어요.
2: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3: 역시
2: 그냥 하진 않지.
5: 저희가 물통을 하나씩 들 거예요.
2: 오 마이 갓.
5: 물통을 들고 옆에 세 사람은 뛰고 한 사람은 가운데 앉아서 제한 시간 30초 안에 물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1: 우리가 못 남기게 해야 되는 거구나.
3: 오케이. 만지면 안 되고.
4: 근데 그 대신 치고 이런 건 안 되고.
5: 감독님.
4: 감독님이 못 잡아.
5: 아, 멋있어.
4: 나 하는
2: 거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5: 하지 마, 지금부터 하지 마.
4: 잠깐만. 아, 뭐야, 감독님. 아, 감독님.
3: 야. 방구석도 왜 갑자기 신나셨어?
4: 몰라, 이거 안 빠지는 거죠?
5: 올라갈수록 더 많이 흔들린다.
4: 우와. 우와,
1: 우와, 우와, 야, 여기서 와, 이상해. 아, 이게 두 겹이어서 그렇구나. 뭐가 어지러워.
4: 감독님 쪽이 좀 돼요. 저. 왕카, 왕카, 왕카, 왕카. 왕카. 왕카, 왕카, 왕카. 왕카, 왕카. 붙어! 덕이야! 덕이야, 붙어! 덕이야! 덕이야, 붙어!

여기는 우리

0: 진짜 힘들어.
1: 사고 났어.
0: 야, 살 다 빠질 것 같아.
2: 자, 누가 먼저?
0: 10초씩 빵.
3: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내가.
0: 뭐를?
3: 물 앉아 있는 거.
1: 와, 근데 이거 너무 심하다.
2: 준비! 시작!

0: 끝났어?
1: 하나 못해.
2: 자, 끝!
3: 나 근데 제가 턱까지 올라올 뻔했어.
0: 아니 저를 지금
3: 한번 뒤집어져야 돼.
0: 안 돼, 죽이지 마세요.
2: 준비!
0: 멀리 멀리 멀리. 무서워.
2: 시작!

0: 가자.
1: 준비.
2: 얘도 놓쳐야 돼 저거.
1: 시작.

0: 언니! 언니! 언니!
1: 끝내자. 일단 여기서 끝내자.
2: 제발요.
3: 아, 결과 너무 뻔해.
4: 재밌었습니다.
2: 웃겠네요.
4: 아, 날려.
2: 웃겠어요.
5: 도착했습니다. 야, 이것도 첫 때처럼 텐트 치는 거 아니에요?
6: 설마 그러지 마세요.
7: 어떻게 하는 거?
4: 어떻게 하는 거예요?
3: 잠깐만, 땅부터 밑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갈아서?
2: 아, 밑에 뭘 깔아야 된대.
7: 야,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8: 아니,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촬영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멤버로.
3: 텐트 돼 있어요.
4: 우와, 됐어. 이게 얼마나 좋을까?
3: 최고인데?
4: 우와, 우와,
3: 우와, 우와,
4: 우와, 우와, 대박.
5: 상석으로 내가 가자.
8: 아, 이거 여기 좋네. 아주 좋네.
5: 네, 아주 좋아.
3: 트램블린 게임에서 1등 하신.
2: 아, 그 대야 양이 달라.
4: 와, 양 많다.
2: 감사합니다.
3: 캐모.
2: 아니에요.
3: 캐모. 자, 우리 양다용 씨들.
4: 와.
5: 확 줄어드네. 형, 거의 얼음인데? 와, 이거 확 줄어들었는데.
4: 아, 그것도 반? 아, 뭐야, 난 진짜 얼마 안 모여, 안 남았어.
3: 자, 우리 이제 1MC.
4: 네?
3: 한 마리?
4: 오마이갓!
5: 진짜로?
4: 한 마리요?
3: 어머!
8: 생으로 먹고 끝내면 안 되나?
2: 네. 아까 초장 찍어 먹었잖아.
4: 그러니까, 소라 무슨 요리 해요, 한 마리?
2: 생으로 먹어.
3: 여러분, 너무했어. 아가야, 이란 보지 마요. 저는 줄 밥이 없어.
5: 아, 일단 양념장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4: 저도 소스부터 만들겠습니다.
8: 야, 근데 야, 이거 하기도야 많다, 야.
4: 그러니까.
8: 야, 이거 1등 벌칙이다, 야. 이 그때 바지락 까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 나 지금.
4: 에?
8: 너무 많다.

0: 승태 씨 오늘 먹을 수 있어요?
1: 아, 없어요.
2: 승태 한준이 제일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3: 야, 너 잘한다, 뭐.
2: 그래요?
1: 되게 맛있는 냄새는데, 너.
2: 일단 마늘 구운 냄새는 제일 좋지.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4: 슬슬 맛있는

0: 향이 막 제대로 배겼어.
1: 왜?
2: 설?
1: 설 왜 넣어? 뭐야?
3: 아니, 형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
2: 땄지. 솔나무에서.
3: 언제 땄냐고.
2: 그래, 그거 그 좀 갖고 와.
3: 이파리는? 같이 있어? 두 개 다?
1: 귀여워. 버스 시작.
3: 나비야.
1: 이거 왜 갑자기?
0: 아니, 새우를 여기 위에 이제 다 구워야지.
3: 이 버터를 먼저 넣으면 버터가 다 타기 때문에 버터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이렘 쪽으로 간 것 같아.
4: 야, 쟤 진짜 잘한다.
1: 어때요?
5: 흡적이다.
3: 야, 진짜 이런 애가 참 무서운
4: 애들. 이거 맛이 깨끗한 거야?
3: 음식 맛은 없는데 그거 포장만 잘하잖아.
5: 와. 오빠 눈부터 만족해야 돼요.
3: 맞아.
5: 눈, 그다음에 입, 그다음에 배.
1: 와.
5: 그리고 맛없는 거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어요?
1: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하시지?
5: 조금만 빼고 나 잘
1: 잘라 먹어.
5: 봐봐요, 또 따라온다. 또 따라온다. 또 따라와요, 또 따라해요. 플레이팅은 지금 신경 쓰게 됐어요, 갑자기.
0: 아니야.
5: 원래 그런 생각 없었다고.
0: 나는 플레이팅을 신경 안 써. 난 맛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야.
5: 아, 크림 소스 아니고 팬케이크구나.
0: Yes.
1: 삼촌은 일할 때부터 맨날 전만 만드시는 것 같아요.
4: 이게 지금 제일 빠르잖아.
0: 소스.
5: 첫 편에 나오는 전이 또 나왔어요, 오빠.
3: 전 많이 먹네.
5: 바꾼 게 없네요, 승태 오빠가 그대로.
1: 면이 부럽어.
3: 야, 그래도 사람이 4명이라고 확실히 요리가 4개가 나오긴 하네.
4: 아니, 저는 까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막 구상을 일단 까면서 했는데 제목은요, 대화전. 대파와 대화를 좀 합쳐가지고 한번 대화전 만들어봤습니다. 대화전.
3: 저는 일단 솔잎향을 입혀서 그리고 마늘을 볶아서 거기에 버터를 입히고 거기 이제 양념장을 올린 솔대.
4: 솔대.
1: 아, 근데 솔대. 기준은 진짜 맛있어.
3: 솔대.
1: 딱 윤서령 새우 볶음면. 새우와 면을 같이 볶은 거예요.
3: 네. 윤서령의 새우 볶음면.
6: 저는 이제 모든 그 화려한 음식들 처럼 이름이 조금 길어요. 양파 침대에 누워있는 이램 소스랑 함께하는 버터 새우입니다.
7: 자, 우리 오늘 오전에 오프닝 때 뭐 했죠?
4: 마니또요.
7: 자, 저기 상욱 씨부터.
3: 누구였을까?
7: 나를 뽑은 마니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3: 신승태.
7: 왜요?
3: 아니, 나한테 내가 간장게장을 먹는데
8: 갑자기 왠지 놀란 느낌이에요.
9: 형. 나이 제일 많대, 형. 형, 큰 거 먹어, 큰 형. 나도 다이어트였거든?
8: 네.
9: 근데 지금 이 미션 때문에 지금 내가
3: 신승태가 이걸 왜 올려줬어? 신승태가.
9: 아니, 웃사람이니까 올려준 거야.
3: 이걸 왜 올려줬을까? 저 인간이 내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거든?
9: 오늘 무슨 소리야? 내가 맨날 형 챙기는데. 그러니까
3: 나는 신승태.
7: 자, 승태 씨 마니또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음식을 전달해주면서.
4: 아.
3: 아, 저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4: 아, 마니또한테 주는 건가 봐요.
2: 아, 근데 이거 너무 내가 저 티나게 했나 봐.
1: 응? 어? 우연데? 우연데? 아니 내가 깜짝이야.
4: 네. 맛있게 드세요, 형님.
3: 너 그거 맞지? 너 간장게장 나 일부러 끊겨준 거 맞지?
4: 그래,
3: 맞아, 맞아. 그리고 뭐 했어?
4: 첫 번째는 약간 우리 토굴에 갔을 때 내가 멸치젓 좀 먹기 싫었는데 자꾸 나한테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빨아먹고 그거 자꾸 나한테 넣어주더라고. 근데 내가 많이 뜨니까 내가 참고 한번 먹어준대.
3: 아,
4: 더러워 죽겠는데.
3: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신승태의 마니또는 누구였을까요?

0: 잘은 모르겠어.
1: 아니 그래도 예측을 한번 해봐요. 신승태의 마니또는 누구였을까요?
2: 윤설이 형.
3: 저요? 왜요?
2: 아니 오늘 조금 차가 망가져가지고 우리 윤설이 형 차에 좀 있었거든요.
3: 아니 그
2: 말을 많이 시키더라고 카메라 앉는데.
4: 자 윤설이 형 씨의 마니또를 공개할게요.
1: 본인의 마니또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십시오.
3: 하겠습니다. 삼촌.
2: 나 맞아?
3: 삼촌.
2: 나 맞아?
3: 사랑해요. 이래만이었습니다.
2: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이렇게 둘둘 된가 봐. 그치? 이름이랑 너랑 이렇게 되고 상국형이 나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
1: 그럼
3: 공개하겠습니다.
5: 본인의 마니또에게 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
5: 둘, 셋.
3: 그래! 그래!
2: 맞아?
3: 나였어!
2: 뭘 잘했는 거야? 난 도대체 뭘 잘했어?
5: 나 뭔지 알아? 어? 저거 뽑자 말자, 오자 말자 너한테 어깨를 이렇게 주물렀어. 오자 말자. 어. 그리고 너가 카메라 들고 있을 때 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내가 들었어.
2: 아,
5: 그리고 너가 사진 상인
3: 맞아, 맞아.
5: 사람하고 사진 찍을 때 내가 찍어줄게 하고 내가 찍어줬어.
3: 맞아요. 느끼는 거 없어요? 일단 근데
5: 너는 뭐 해줬는데
3: 첫
5: 그러면?
3: 첫 번째 거는 밥을 먹어주는 거.
6: 도와줄 거야. 도와줄게.
3: 언니 도와줘. 고마워요 언니. 언니 잘했어. 도와줘 가요 언니. 제가 그건 이름 언니한테 이득 아니에요?
2: 그러니까 그건 너 먹으니까 너가 배고파.
5: 아 윤설이 형 내가 더 많이 먹어줬다 이게. 진짜.
2: 너 배고파서 먹은 거잖아.
3: 그러니까
4: 잘해봐야 진짜 소연 없네.
3: 아이 당연한 줄 아는 안 돼. 어? 이렇게 돼요. 너무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알아 사람들.
2: 끝이에요?
3: 쓰리 고! 랄랄랄랄랄랄랄라.
5: 자 앉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자 이제 그럼 맛을 한번 보죠.
3: 예. 그럴까요?
5: 어 뭐 볼까요?
2: 형 이거 쓸까? 형 약간 빵 같지?
3: 속이 안 익었나 봐.
2: 아 익었어. 익긴 다 익었어.
3: 아니
2: 설이 형아 너 이름 바꿔. 떡 그럼 떡.
3: 아니.
2: 새우떡으로 새우떡.
3: 아니
7: 빨리
3: 이게
7: 먹어야 되는데 떡이 됐어.
3: 이게 아니야. 먹어야지 먹어줘야지. 우리 설영님 만들어줬는데.
7: 어떡해. 매워요 언니 혹시?
3: 떡이 돼가지고 면이.
2: 대야를 내가 일부러 아주.
3: 아니 일부러 새우가 맛있을까 봐 새우부터 먹었는데 새우 같지가 않아요.
2: 근데 밀가루가 좀 덜 익은 것 같아.
3: 그래도 칭찬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쪽은 더. 설영 미안해. 이번엔 못 봐주겠어.
2: 자 이제 우리 먹어보자. 고급스럽게 먹자.
3: 고급스럽게.
2: 아니 나는 이거 나 너무 궁금해.
1: 먹어봐 살을. 그 약간 마상에 구워서 그냥 껍질째로 먹어도 돼.
3: 설영 어때?
7: 그냥 새우맛.
3: 새우맛.
7: 이한테 조금 먹을.
0: 우와 진짜 맛있어.
3: 아니
2: 이거 진짜로 형 장사해.
1: 맞지?
2: 형이 이게 왜 모든 걸 다 잘하는 줄 알아? 전생에 형이 왕이었어.
1: 아 근데 조금 좀 아쉬웠지. 너무 빨리 조금 헤어져서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해서 다행이고 또 폭우로 이번에 또 다시 준비하고 있어 우리는. 다들 잘 지내.
3: 그동안 제가 잘못한 거 있었으면은 미안하고 항상 너무 사랑하고 그리울 거예요. 저를 기다려주시고 한국에 꼭 올 테니까. 그리고 터키 오면은 연락 주세요. 사랑합니다. 창훈 오빠 빼고.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 어떡해.
7: 이렘 언니, 상국 삼촌, 승태 삼촌 덕분에 저의 마음가짐이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쓰리고 덕분에. 네. 비록 쓰리고는 끝났지만

0: 어떠셨어요 그동안?
1: 사실 처음에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예능이라는 거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새끼게. 근데 이건 정말 여행 가는 것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마음 편하게 오고 와서 그냥 같이 인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막 즐겁게 다니고 너무 좋았습니다. 힐링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내가 볼 때 시즌이 이렇게 되면 또 겨울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님 내년 여름. 겨울엔 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0: 본인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아, 뺄 거예요? 저 빼고 와요.

0: 저번 달에 춘행전이라는 궁중 무용을 배웠다. 예전에 무용학원 언니가 춘 춘행전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게 되어서 좋았다. 그런데 나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 겸 한 번씩 배운 작품을 연습하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과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지루했던 춤이 더 재미있고 힘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1: 궁중 안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 예악의 집결체, 궁중무용입니다. 정재는 궁중에서 화동이나 기녀들이 공연하던 종합예술인데요. 우리가 궁중무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 춤입니다. 12살 희윤이는 이곳에서 궁중무용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은 궁중의 예와 악을 찬찬히 익혀가는 중인데요. 최고의 무용가가 되기 위해서 희윤이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2: 희윤이는 사실은 그 갖고 있는 그 선천적인 병이 있어요. 소아 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다고 또 연습에 소홀하지는 않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1: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희윤이는 더욱더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용을 합니다. 이제 연습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건 엄마의 도움 없이도 척척 해내는데요.
3: 지금 뭐 하는 거야?
4: 혈당 체크하는 거. 센서 달아서 핸드폰이랑 연결돼가지고 핸드폰으로 혈당이 이렇게 떠요. 그래프.
1: 희윤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훨씬 더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0: 나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이 희윤이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인데요. 체력이 되는 한 희윤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하는 데 씁니다.
1: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이제 무용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부치마 하나 두르고 연습복을 입고 또 무용을 하더라고요.
0: 오늘은 아픔을 참으며 연습했던 결과물을 무대에 올리는 날. 공연을 앞두고 희윤이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2: 뭐 받은거죠? 가운데 잡았어?
3: 오늘은 어떤 공연을 하는 거예요?
4: 가인전단이요. 매번 계속 연습했는데 매번 공연마다 떨려요.
0: 희윤이와 화동들은 크고 작은 공연으로 궁중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궁중의 예약을 전승하고 있는데요. 연지 인형 같은 화동들의 등장과 함께 곧 좀처럼 볼 수 없는 궁중무용의 진수가 펼쳐지는데요.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통 궁중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아이들. 희은이와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전통예술은 어른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0: 마을의 친구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희은이에게는 누구보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1: 남천초등학교 5학년 장희은. 나는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전통춤을 배우고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0: 희은이의 꿈이 세계 속에서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4: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5: 김준수 선생님.
4: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6: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4: 욕심 나는데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저희 문화인 공감 외에도 일상의 문화를 더해주는 날이 있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문화가 일상에 깊이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 요일로 확대를 했는데요. 국악방송에서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악방송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 준비했는데요.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는 우리 음악과 국악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방송국을 관람하며 방송 제작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색동 유치원 어린이들이 덩덕쿵 놀이터에 참여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국악방송을 탐험하고 갔다는데요. 우리 음악과 방송국 현장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덩덕쿵 놀이터로 함께 떠나볼까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악방송에서 놀아볼까요? 국악기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방송국 직원도 되어볼 수 있어요. 국악방송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만나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색동유치원 어린이들이 국악방송을 찾았습니다.
2: 자, 승원이 앞으로 와.
3: 반갑습니다, 여러분.
4: 안녕하세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국악방송의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를 찾아온 건데요. 덩덕쿵 놀이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5: 아이들이 우리 국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국악방송이 어떤 곳인지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방송과 국악을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1: 덩덕쿵 놀이터는 문화요일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체험 행사입니다. 6-7세의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우리 음악을 감상하며 직접 국악기도 만져볼 수 있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국을 견학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놀이터에서 열린 국악체험. 가야금 연주자 강다연이 1일 선생님으로 등장해 가야금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6: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악기 뭐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있다고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7: 장구.
6: 어, 맞아요. 장구.
7: 10개.
6: 보다 좀 더 적게.
7: 12개.
6: 정답이에요. 12줄이에요. 가야금은.
1: 먼저 가야금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며 가야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6: 이렇게 줄을 받치고 있는 이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안족이에요. 왜 안족이냐면 기러기라는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안족이라는 이름을 옛날 사람들이 붙여줬대요. 그래서 가야금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큰 통에 줄을 올리고 안족으로 줄을 지탱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현악기입니다.
1: 자, 이제 가야금을 가까이에서 만나볼까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가야금을 만져보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우고요. 전통 가야금인 12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요, 아리랑도 감상해 봅니다.
6: 어때요, 여러분?

0: 이어서 25현 가야금을 만날 시간. 25현 가야금은 전통 12현 가야금을 서양 음계에 맞춰 연주할 수 있게 개량한 현대의 국악기인데요.
1: 25줄이에요. 너무 엄청 많죠? 재밌는 노래를 연주를 하려면 줄이 더 많아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줄 개수를 늘리고 악기 크기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0: 멜로디에 흥이 난 아이들 벌떡 일어나 춤추며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2: 어떤 게 재밌었어요?
3: 소리도 좋았어요.
2: 소리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3: 네.
2: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3: 가야금, 가야금, 바나나
2: 바나나 차차가 제일 재밌었어요?
4: 요즘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콘텐츠 위주의 활동을 하지 문화 위주의 활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을 쉽게 접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국악기는 더욱더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현장에서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색동 유치원 아이들이 찾아간 다음 놀이터는 바로 국악방송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5: 저희가 여기는 방송 체험하는 곳이에요. 방송.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TV로 나오는 그 화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해볼 장소예요.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0: 여기에선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누가 만드는지 배우는데요. 방송 제작 과정과 직업 세계를 탐구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했습니다.
5: 스튜디오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또 만지시는 분이에요. 작동시키시는 분. 기술 감독님.
6: 안녕하세요. 네.
5: 기술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기술 감독님.
3: 기술 감독님.
0: 이번엔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 카메라 앞에 앉아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진행자가 된 듯 말해보기도 하는데요.
7: 저는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8: 엄마, 아빠 사랑해요.
5: 아이고, 잘했어요.
9: 텔레비전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0: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참여하면서 방송이 그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처럼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기념 촬영도 잊지 말아야겠죠? 설렘 가득한 얼굴로 찰칵 특별한 추억도 남깁니다. 국악방송에서 신나고 풍성한 하루를 보낸 어린이들,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2: 그게 재밌었어요?
3: 또 아이들이 또 가야금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이 직접 가까이서 관찰하고 또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아이들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4: 오늘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달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방송 체험, 국악 체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웃음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국악방송 방송국 체험, 덩덕쿵 놀이터. 국악기 체험, 그리고 방송 체험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 어린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5: 서호손 내려주는 꽃바지.
6: 네,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야금도 만져보고 또 신명나는 가야금 연주에 춤추는 모습까지 보기 좋네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텐데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죠. 국악체험에 이어 문화인 공감 스튜디오를 방문해 직접 TV에 출연해보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아이들의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국악방송만의 덩덕쿵 놀이터에서 한층 더 풍성한 문화가 있는 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무더위가 정말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피서 계획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음악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예술 감독을 맡았고요. 또 차세대 소리꾼 유태평양이 역대 최연소 음악 감독을 맡아 전통과 대중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10일 여우락 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고 해서 문화인공감도 발빠르게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강산의 선우정아, 하림, 립제이 등 대중예술가들과 김수인, 구이임, 서희철 가단 등 전통 기반 예술가들이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 준비 되셨을까요?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7: 여우락 페스티벌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12개 특별한 우리 음악. 전통을 지키고 미래를 상상하는 무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무더운 여름 도심 한복판에서 음악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인데요. 여우락 페스티벌은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는데요. 누적 관객 수 8만 8천여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국악축제입니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공연에 앞서 지난 6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예술감독은 밴드 불독맨션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았습니다.
5: 대중음악가가 여우라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또 국악이 가미된 그런 크로스오버 곡들을 발표하면서 국악에 점점 눈을 뜨게 되었고요. 제가 국악을 전혀 모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국악의 맛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페스티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출발해서 이렇게 12개의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 올해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을까요? 개막작은 예술감독 이한철이 이끄는 마침내 미녀로 지난 3일과 4일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락가수 강산해와 소리꾼 정복원은 익숙함과 새로움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물꼬라고 이름을 지었다죠. 이번 여우락에서 최초로 판소리에 도전했다는 가수 강산해. 락커가 부르는 판소리 들어볼까요?

0: 우리가 흔히 장르적으로 뭐 대중가요다 국악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간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음악이니까 물고라는 게 결국 이렇게 우리 물길이 터져야지만 그래서 잘 흘러진 논에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음악적으로 장르에 상관없이 한번 뭐 풍도 느껴보고 교류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1: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가야금 연주자 최재해가 만난 원의 노래부터 스트리트 댄스와 전통음악에 함께하는 립제이, 유희, 박동석의 몽중유희 양금 연주자 윤은아의 동양고주파와 소리꾼 최예림이 만난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그리고 국악계의 젊고 유쾌한 에너지 삼상과 서희철 가단의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2: 제가 추구 있는 스트릿 댄스 그리고 우리 유희팀 그런 연희자들이 하는 움직임 그리고 박동석 감독님이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그 음악의 새로움이 뭐랄까 어떤 해방감? 우리나라의 어떤 흥과 한을 계속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정신이랑 좀 닮아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꿈에서 버리는 현대적 굿판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중유희고요. 아마 여태까지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가장 시각적으로 좀 많이 즐겁지 않으실까.
1: 그리고 하림과 구이임이 함께 아리랑의 현재를 노래하는 먼 아리랑 파트 2. 안예은과 전통음악 그룹 상자루가 선보이는 죽음과 삶의 무대 사는 일.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블루그래스가 어우러지는 컨트리 공방과 정인영의 놀음도 준비되어 있고요.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락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 생활은 관객에게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3: 저에게 그 여우락 페스티벌에 함께 하자는 제안은 당신은 국악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100년 전에 부는 아리랑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7월 22일과 23일 만날 수 있는 장마에서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과 블루스 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장맛빛 같은 우리 인생을 국악과 블루스로 풀어냈다.

0: 아, 나도 저 무대에 한번 올라서 정말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회에, 너무 좋은 기회에 이번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정말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래 자체를 그 비의 분위기에 맞게 편곡을 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블루스란 장르와 국악이란 장르의 가장 큰 공통점이 오음계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굉장히 잘 묻어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1: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 폐막작은 유태평양의 네, 다음 곡은요? 입니다. 이번 축제 화려한 막을 내리며 다음 무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2: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저희 인생의 여정을 쭉 노래하고 마지막에 맞닥뜨린 우리의 미래, 그리고 저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여우락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꼭 와서 마지막 공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제17회 여우락 페스티벌.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네, 매년 우리 음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펼칠 다채로운 음악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김수인의 우리 소리와 블루스의 그루브가 세련되게 어우러지고 강산의 판소리, 그리고 소리꾼 정복원이 부르는 로그막도 우리 음악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강렬했습니다. 12개의 공연을 항해하듯 즐기면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에서 계속되니까요. 전통음악 위에서 다시 태어난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무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국립극장 여름음악축제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중음악 아티스트들과 만나 더 새롭고 아주 신비로운 무대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고요. 국악방송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자로 또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TV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이번에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감독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야,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저희가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통해서 애청자분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TV 출연 처음이신가요?
4: 국악방송 TV 알까기로.
6: 아! 과연! 아! 네!
3: 너무?
6: 결과냐? 안녕! 아! 네! 국악방송!
4: 살포시 앞서 출연했었는데요.
3: 네네네.
4: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요.
3: 저도 그렇습니다.
4: 오늘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진짜 알까기 저도 갔었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던.
4: 그러니까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3: 쉽지 않더라고요.
5: 저는 이겼습니다.
3: 아, 이겼어요? 아,
4: 역시!
3: 유명진 했어요?
5: 네.
3: 지금
6: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4: 뭘해도 다 잘하셔요.
3: 아, 진짜 너무 약간 사기캐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예. 아니, 사실 유태평양 씨는 또 국악 방송과도 굉장히 남다른 인연도 있지만 네. 저하고도 그렇기도 하고 국악계 아이돌을 넘어 이제 원래는 사실 뭐 국악계 신동으로 불렸었는데 네. 이제는 아이돌로 불리다가 조금 새로운 수식어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제가 소개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작창하죠. 뭐 예술 감독하죠. 공연하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4: 맞아요. 진짜 다재다능하신 분이세요.
3: 국악계에 뭐라고 해야 돼요? 베토벤? 마에스트로? 뭐 아무튼 새로운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별 소식도 있었잖아요.
5: 네.
3: 뭐 오랫동안 몸담았던 국립창극단을 떠났습니다.
5: 네.
3: 예, 어떤 계기였을까요?
5: 사실 이번 연도 초에 이제 네. 제가 퇴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3: 네.

0: 퇴단을 했거든요. 근데 딱 퇴단을 하고 나니까
1: 네.
0: 또 이게 운이 잘 맞았는지 또 여우락 쪽에서 또 열심히 10년 동안을 제가 살아서 뭔가
1: 네.
0: 이렇게 보상처럼 음악 감독직을 이렇게
1: 네.
0: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제작자의 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창작해보고 이런 길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퇴단을 했던 건데
1: 네.
0: 딱그 기회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감사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2: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께서 좀
1: 네.
2: 자유롭게 활동해보고자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시간적인 공간,
1: 네.
2: 그래서 퇴단을 하셨는데
1: 네.
2: 다시 그 공간을 국립극장에서
1: 제일 먼저.
2: 일단 다 채웠어요.
1: 네. 제일 먼저
0: 그래서
1: 연락해서.
0: 열심히 지금
1: 네.
0: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사실
1: 출퇴근을 하고
0: 거의
1: 있어요?
0: 출퇴근을 하고 있죠.
1: 그럼
0: 왜냐면
1: 달라진 게 없네요?
0: 이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라면 주차 등록이 이제 안 되어
1: 그래,
0: 있으니까
1: 맞아.
0: 매번 이제 연락을 드려서 주차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 4대 보험과.
0: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는데 또그 전에
1: 네.
0: 제가 효명이라는 창극단 신작 작품에서 또 작창 의뢰가 또
1: 네.
0: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작창을 감사하게 또 맡게 돼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0: 국립창극단을 제가 거의 매일
1: 아니,
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너무.
1: 퇴단한 게 무색할 정도로.
0: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 그리고
0: 그렇게.
1: 사실 뭐 태평양 씨도 그렇지만 우리 이한철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여우락 감독을 맡게 되셨는지 약간 의아하면서도 국악과, 물론 국악방송에서 라디오는 하고 계시지만 완전 어떤 또팝 음악을 하셨으니까 힘들진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좀 됐거든요. 의뢰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2: 국악방송이 저를 여우락 예술 감독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게요.
1: 저희가 만들어드린 거군요.
2: 네. 라디오 매일 2시간씩
1: 네.
2: 진행하니까 다채로운 국악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1: 네네.
2: 처음에는 그냥 진행자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조건 듣게만 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였는데
1: 네.
2: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어쩌면 제가 이제 국악을 알아간 지는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1: 네.
2: 국악은 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2: 너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1: 네.
2: 규명창이 되기 위해서
1: 네.
2: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공연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1: 네.
2: 그러던 차에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제안을 받았는데
1: 네.
2: 처음에는 너무 겁났어요.
1: 그럴 수도
2: 예.
1: 있을 것
2: 많은
1: 같아요.
2: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된 무언가를 제가 더 껴안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1: 네.
2: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도 아직 국민인데, 저 같은 시선에 많은 분들한테 좀더 폭넓게 여우락 페스티벌을 알리는 그런 감독 역할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1: 네.
2: 대중음악 하는 가수로서는 최초로 예술
1: 그러니까요.
2: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놀라면서도 또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2: 네.
1: 생각이 들기도
2: 근데
1: 했거든요.
2: 제 단짝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이 계시니까
1: 믿고.
2: 투탑이면 난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1: 그쯤 원래 감독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죠? 예술 감독이자 음악 감독으로.
0: 매해마다 달랐던
1: 아,
0: 것
1: 매해
0: 같아요.
1: 달랐어요?
0: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술 감독님과 음악 감독을 이렇게 투 트랙으로
1: 네.
0: 가는 걸로 결정이 됐던 것 같고. 네.
1: 정말 저는 이제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공연들이 구성될까? 왜냐면 매년 놀라거든요.
2: 예.
1: 진짜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7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총 12개의 공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공연들이 펼쳐질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공연들이
2: 네.
1: 있을까요?
2: 올해는 대중음악하는 아티스트들과 국악인들의 조합,
1: 네.
2: 또 소리꾼과 작곡가의 조합,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댄서분과 또 연희하는 팀,
1: 그러니까요.
2: 네. 그리고
1: 립제이
2: AI
1: 씨.
2: 목소리, 그리고 또 약간 하우스 음악을 하는 국악인 출신의 뮤지션. 이게 한 공연에 다 담길 수 있단 말인가. 네. 저희도 놀라면서 네네. 그런 공연도 또 준비했고 그렇습니다. 아니,

0: 보니까 뭐 선우정아 씨도
1: 네.
0: 나오시고 립제이 씨가 뭘 보여줄까도 너무 기대가
1: 그죠. 네.
0: 되고요. 또뭐 동양고주파 이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도 있지만
1: 안예은 씨 상자루의 그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섭외 전화를 또 감독님이 드릴 거잖아요. 두
1: 네.
0: 분께서 흔쾌히 다들 좋아요 하시던가요? 어때요?
1: 강산의 형님 같은 경우는
0: 네.
1: 진짜 빛의 속도로, 내 할게.
0: 와, 고민도
1: 내
0: 없이.
1: 할게. 네 글자로 바로 답하셨고,
0: 네.
1: 오히려 좀 기다리셨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강산의 형님을 떠올리게 된 건, 평소에도 데뷔 시절부터 쭉 되짚어보면,
0: 네.
1: 한국적인 정서의
0: 맞아요.
1: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또
0: 네.
1: 뭐 명태라든지 구팔알이랑 이런 노래들을
0: 맞아.
1: 보면 국악기들도 많이 이미 쓰이고 있었고,
0: 오.
1: 그래서 이번에는 여울학에서 판 깔아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조금씩 경험했던 그 국악의 경험을
0: 오.
1: 흠뻑 한번 느껴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연도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0: 그럼 예술 감독님의 첫 번째 원픽이 강산에 신
1: 네.
0: 거고요. 오. 그리고 또 하림 씨.
1: 예.
0: 사실 하림 씨의 음악들은 뭐 약간 제3세계의 음악들도 선보여주고 하시기 때문에 국악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또 역시 친분으로.
1: 네. 하림 씨 근데 워낙 뭐 국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0: 맞아요.
1: 음악과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0: 네.
1: 연주력과 송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0: 네.
1: 있어가지고. 어떤 거든 시켜만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에 구임이라는 팀하고
0: 네.
1: 같이, 예전에 먼 아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여우락에서 공연으로.
0: 네.
1: 그거의 속편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정복원 씨가 이
1: 네.
0: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이번에 여우락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태평양 씨가 나와라 해서 나가게 됐다는 제보를
1: 네.
0: 받았거든요.
1: 사실 뭐 예술 감독님께서도 이제
0: 네.
1: 섭외에 좀 난항을 겪으신 경험들도 있으셨지만
0: 네.
1: 저 또한 그 난항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0: 그래요?
1: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보건 씨였어요.
0: 왜요?
1: 이제 저랑 보건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 또
0: 그쵸.
1: 친구기도 하고
0: 아,
1: 동갑이고 네,
0: 동갑이에요?
1: 동갑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인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섭외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음악 감독으로서
0: 네.
1: 좀 섭외를 합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0: 네.
1: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보건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번에 결혼 준비를 또
0: 맞아요.
1: 하고
0: 본인 결혼을 앞두고
1: 있잖아요.
0: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대회 큰 대회
0: 대회도
1: 나가서 또 대통령상도
0: 나갔고,
1: 탔는데 그때
0: 맞아요.
1: 당시 이제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0: 하는 게 너무
1: 여러모로
0: 많아서.
1: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그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우락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또 아니니까
0: 그렇죠.
1: 굉장히 오랜 또 시간 동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고사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계속
0: 어떻게
1: 이렇게
0: 설득했어요?
1: 옷깃을 잡고 아니야. 와, 해야 돼.
0: 할수
1: 해야 돼.
0: 있어.
1: 할
0: 막
1: 수
0: 이렇게.
1: 있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0: 네.
1: 딱 오케이 할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약서 딱 쓰는 순간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왜냐면 제
0: 사무실
1: 곡이든
0: 들어갈 때랑
1: 준비를
0: 나올 때 이렇게
1: 그렇죠.
0: 달라질 수
1: 완전
0: 있는
1: 달라지는
0: 건가요?
1: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부근 씨.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손을 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좀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고
0: 삿대질?
1: 너왜나 도와준다고
0: 상요?
1: 그러면서
0: 예.
1: 이렇게. 근데 너무
0: 예쁘죠.
1: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락을 이제 강산의 씨와 함께
1: 네.
0: 무대를 펼치는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7월 3일부터 이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는데 개막 공연의 주인공은
1: 네.
0: 우리 또 예술 감독님 무대였습니다.
1: 아.
0: 아주 뭐, 레게, 펑크, 이런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한 민요를 들려주셨다고요?
1: 네. 전 민요
0: 네.
1: 좋아해가지고, 저기 북쪽에 함경도 민요, 돈돌라리부터 시작해서, 뭐,
0: 네.
1: 서도 민요, 경기 민요, 또 이제, 메나리 소리, 또 제주 민요까지 쭉 훑어내려오면서, 그 노래, 가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0: 네.
1: 선율의 어떤 느낌이,

0: 레게에 어울리면 레게 리듬에 붙이고 또뭐 시티팝에 어울리면 시티팝에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창작된 곡들로 공연 잘 마쳤습니다.
1: 야, 개막 공연 마침내 미녀. 이름도 참 재밌어요. 마침내
0: 예.
1: 미녀. 어떤 노래였을지 좀 궁금한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들려주실 수가 있나요?
0: 아, 제가 진짜 다른 방송 가면 그냥 기타 치면서 랄랄라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국악이라 제가 쉽게 하기가 너무 부끄럽긴 한데,
1: 네.
0: 제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하옹 타령이라고 있거든요. 제주 민요인데,
1: 네.
0: 거기 원래는 이제 해녀 삼촌들이 물질 나갈 때
1: 네.
0: 그냥 이제 부르는 노래고, 여웅꾼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옹, 야옹 하는 건데,
1: 네.
0: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상상력? 예. 생각해 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 오.
0: 그래서,
1: 이야옹이 약간 미야옹
0: 예, 그래서 이제
1: 이거거든요.
0: 고양이의 밤산책을 내용으로
1: 네.
0: 곡을 쓰고, 이야옹, 야옹, 그렇구만, 구요, 야옹. 이런
1: 아,
0: 식으로, 예,
1: 재밌네요.
0: 보사노바 리듬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1: 오,
0: 해봤습니다.
1: 진짜 미녀가 새롭게 탄생한 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위태평양 씨도 공연하시잖아요.
2: 네,
0: 앞두고
2: 저는
0: 계십니다.
2: 폐막을 이제 앞두고
1: 폐막을.
2: 있습니다.
1: 야, 아니, 감독님 두 분께서 개막을 해주시고, 이제 대미를 장식해 주시고,
2: 네.
1: 어떤 공연이 또 기다리고
2: 저는
1: 있을까요?
2: 이제 제목이 내 다음 곡은요. 거든요.
1: 내 다음 곡은요?
2: 내 다음 곡은요. 네.
1: 무대에서 제일 좀 많이 하는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말이죠.
2: 제가 무대에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내가 자주 평소에 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1: 네.
2: 아, 네, 다음 곡은요.
1: 그렇죠.
2: 이거를 하고서 꼭 다음 곡을 하고
1: 네네.
2: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곡은요라는 말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말처럼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다음 곡을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1: 네.
2: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그약 3분, 4분 뒤에 일까지를
1: 네.
2: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쩌면 제가 창극단을 지금 나오고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를 그리면서 맡게 된 직책이 또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1: 네.
2: 거기서 오는 어떤 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1: 네.
2: 그래, 그러면 나의 과거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우락의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이 공연 한번 녹여보자.
1: 와.
2: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오신 관객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복 받아가셨으면 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1: 혼자 하시는 거예요?
2: 네. 이번에는 혼자 하고, 이제 뭐 깜짝으로 다양한 조금, 뭐랄까, 좀 출연진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건 이제 공연 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예술 감독님도 한 소절 들려주셨으니까, 우리 음악 감독님도 한 소절
2: 아, 저는
1: 들려주셔야죠.
2: 사실 지금 아직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1: 네.
2: 그래가지고, 뭐, 아직 좀 완벽하진 않은데,
1: 네.
2: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제가 일기장에 써놨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1: 네.
2: 그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제가 노래 가사처럼 써놓은 몇 구절들이 이렇게 모여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만든 곡들이 있는데,
1: 네.
2: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왜 그런 날 있잖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필 오늘 같은 날 진짜 안 풀리는 날들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2: 예, 네, 그래서
1: 유난히.
2: 그 날을 이제 제가 노래로 풀어낸 노래인데
1: 네.
2: 왜 그런 날이 있잖아. 바쁜 월요일 아침

0: 말은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뭐 이런. 오~ 네.
1: 아, 너무 공감해요. 뭐 엊그제 겪었던 일일 것 같아요.
0: 이런 노래도 있고 아직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연습을 이렇게 하고
2: 야,
0: 있습니다.
2: 기대됩니다.
1: 아, 근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소리에 조금 소홀해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래하는 거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3: 성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예.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12개 공연이 펼쳐지는데 소개해 주신 이제 이미 하신 개막 공연 외에도 어떤 공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2: 저는 컨트리 공방 정윤형
1: 네.
2: 두 팀이 하는 그 공연 진짜

0: 기대가 되는
1: 왜?
0: 게요. 이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은 컨트리 중에서도 소장르인 블루그래스라는 장르를 하는데, 블루그래스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우리나라 밴드가 딱한팀 있는데,
1: 네.
0: 그 팀이 바로 컨트리 공방이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양한 페스티벌 출연을 하고, 또, 블루그래스 신인 아티스트한테 주는 그런 상도 여러 개 받았고,
1: 네.
0: 올해도 그 외에도 뭐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데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는 블루그래스로 본토에서 인정받는 그런 팀이에요.
1: 요.
0: 그런데, 블루그래스, 컨트리 음악하고 판소리가 만난다? 사실
1: 판소리.
0: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1: 그러네요.
0: 아마 최초일 겁니다.
1: 아,
0: 국내 최초면?
1: 들어보셨어요?
0: 아, 저는 많이 들었죠.
1: 어때요?
0: 진짜 좋아요.
1: 진짜 좋아.
0: 그냥 안 어울리는 두 장르를 갖다 붙였다. 본드로 붙였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1: 네.
0: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1: 블루그래스를 전잘 모르지만 어쨌든 컨트리 음악 하면 좀 흘러가는 느낌일 거고 판소리는 좀 세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0: 그리고 블루그래스가 컨트리 음악이 꼭 궁짝궁짝궁짝궁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느리고 진중하고 때로는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1: 오.
0: 그런 밝기와 어떤 빠르기 변화가 판소리하고 어우러졌을 때 진짜 새로우면서도 익숙하고 좋다. 정윤영 씨또 소리 굉장히 잘하시니까
1: 네.
0: 그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7월 18일 누름이라는 공연 네, 픽해 주셨고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는 어떤 공연을
2: 저는 또 이제 그 블루그래스 얘기가 나왔지만
1: 네.
2: 이제는 그또 블루스 음악과 판소리가 또 만나는
1: 그것도 새롭네요.
2: 굉장히 물론 뭐 블루스랑 판소리야 뭐 예전부터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1: 그래요.
2: 그랬지만 이 팀에서는 다른 시너지가 나오겠다
1: 아.
2: 싶은 이제 김수인 씨와 리치맨 블루스. 아, 정말 이 비주얼부터 일단
0: 최고 최고
2: 비주얼부터 너무
1: 아,
2: 멋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두 분이 이렇게
1: 네.
2: 딱 정장을 입고 딱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가야금 기타 딱 연주를 직접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실 거거든요. 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가야금과 기타의 만남도 또 기대되고.
0: 대중음악 쪽에서는 한여름 되면 아무개 가수의 흠뻑쇼 이런 거 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이 공연이 흠뻑쇼입니다.
2: 오!
0: 물론 뭐 물을 막 끼얹는다든가 그런 특수효과는 없어요. 뭐
1: 네.
0: 개인적으로 뭐 생수병 가지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지만
1: 네. 네.
0: 장마라는 공연 제목으로 공연이
1: 와,
0: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1: 너무
0: 처음에 비가
1: 멋지네요.
0: 조금 오던 순간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 그리고 해오름까지 그 시간적 흐름을 그
1: 네.
0: 공연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1: 7월 22일 그리고 23일에 펼쳐지는 장마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야, 정말 두 개만 들어봤지만, 아, 올해도 여우락 페스티벌.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여름 피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또 얼마나 또 더워요.
2: 아,
1: 예,
2: 그러니까요.
1: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럴 텐데, 시원한 공연장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하면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잘 마무리한 뒤에 또두 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0: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불독맨션 밴드
1: 네.
0: 공연이 또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준비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1: 바쁘시네요.
0: 이번에 새로운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한 7곡 정도 창작했거든요. 그래서
1: 와.
0: 요거 그냥 두긴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1: 네.
0: 녹음을 좀 해서
1: 앨범.
0: 앨범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1: 와.
0: 싶습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태평양 씨는요?
2: 저는 열심히 또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게 될 텐데
1: 네.
2: 또 하반기에 제가 작창을 맡은 작품이 정읍시립국악단에서 하는 작품이
1: 또
2: 있고요.
1: 있어요.
2: 네,
1: 와.
2: 그리고 또 서울 도남구국악당에서
1: 네.
2: 이번에 소리제전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1: 네.
2: 거기서 또 감사하게 예술감독을 맡게 돼가지고 하반기에는 이제
1: 감독이시군요.
2: 그 소리제전을 위해서
1: 네.
2: 열심히 또 달려가는 그런 창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1: 아.
2: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1: 네.
2: 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1: 알겠습니다.
2: 또 하반기를 살아보겠습니다.
1: 네. 자,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락, 블루스, 스트릿 댄스 등 대중음악과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만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0: 우리 음악의 바다로 좀 풍덩 빠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난계 박연 선생의 고장인 충청북도 영동군이 제51회 난계 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난계 국악경연대회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국악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매년 국악 신인을 발굴해 왔는데요. 경연은 일반, 대학, 고등, 중등, 초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요. 참가자들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다양한 국악 기악 부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난계 국악 경연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부문별 우승자는 영동 군립 난계 국악단과 협연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 오후 5시까지 난계 기념사업회로 우편 접수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
0: 선생님, 아 선생님 봤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욕심 나는데요?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은빛 햇살 아래 고즈넉이 자리한 집 한 채가 보이는군요.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 행단입니다. 맹씨 행단은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맹사성이 단을 쌓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집이라 하여 맹씨 행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1330년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가 된 맹사성에게 이 집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청백리라 불리던 맹사성은 음악에도 관심이 깊어 향악을 정리하고 특히나 단소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군요.

맹사성 집을 찾아온 손님은 먼 발치에서 정승댁을 향해 단소 서류부터 살폈답니다. 단소 소리가 들리면 문전을 넘어 들어서고, 단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예 발길을 돌려 돌아가곤 했다는군요. 강호의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덕이로다.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이자 강호 가도의 선구적 작품으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작품인데요. 자신의 한가롭고 편안한 생활을 임금의 은혜와 관련지어 추나 추동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시를 읊었습니다.

백성을 살피던 정치가로서 청렴한 삶을 살아 청백리라 불렸던 맹사성. 그는 세종 때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내며 문민정치의 기틀을 다진 명재상이었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고스란히 이겨낸 은행나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의 수령이 650년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380년경 맹사성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하는군요.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의정 맹사성에게 예약을 정비하라 어명을 내렸습니다. 예약은 음악과 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인데요. 유교경전 예기에 의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음이 편안해서 즐거우면 정치가 조화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새 정승이었던 맹사성과 황희, 권진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으며 곧잘 망중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국정을 논의하기도 하고 농사일에 지친 백성들을 불러 위로하며 민정을 살피기도 했다는군요.

맹사성은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약의 시대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세종의 어명을 받던 그는 가장 먼저 궁중의식에 쓰이는 악을 정비했는데요. 맹사성은 중국의 음악인 악보다 우리의 음악인 향악으로 종묘제례를 지내며 우리 음악을 조상께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연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 예약을 정리했는데요. 우리 음악인 향악과 중국의 음악인 아악의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내며 1447년 종묘 제례악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음악인 종묘 제례악은 6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세종, 천재 음악가 박연과 함께 맹사성은 우리 음악의 기틀을 세우는데 많은 힘을 쏟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옛 선인들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며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이것도 이따 쓸 거고.
1: 응.

연하금차 사마세계 남선부주 해동 조선 땅 대한민국 진도군 지산면 인질이 박신혜의 가중에 변고를 당하야 수중고은 대신이가 수삼사기 지났는데 원자의 천문하고 근자의 복문하니

넋이라도 오시고 혼이라도 오르시자고 이정성이 되었습니다. 사해 수부용왕님 신기보호하사 속출강림하셔 물비 소시하소서.

0: 두 개는 박아야 된게.
1: 남녀 혼신 만드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2: 직접 만들어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3: 어차피를 만들어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옛날에는 몇 년에 한 번씩을 시도를 했었는데, 또 지금 한다 해도 옛날 전통식으로 이렇게 호수아비를 만든 게 아니고 마네킹을 갖다가 이게 끝이라고 아마 봐야 될 거예요. 내 나이로 봐서는.
4: 옛날에는 그 밤나무를 여기다 넣고 시체를 형상화시키는 거야. 가장 사람이 원한 짓이 많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녀 간의 육정을 모르고 그냥 죽은 청춘 귀신들. 물에서 어제 건졌잖아. 한 분은 이제 가서 맞아오고. 이 허수아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합방을 하면서 의미란 존재는 싹 없어져서 두 분이 다 죽은 원한지심이 그날부터 해원이 되는 거야.
5: 자, 박희망자요, 정신망자요.
6: 예. 네.
5: 결혼하러 갑시다.
6: 예.

자, 오늘날 사람이 산 사람도 짝이 있다가 안 합니까? 저승에서 못다 짝 못고 있는 우리 저승 용원님들 오늘 혼마지 다 들어왔으니 짝 잘 만나서 신혼박 차려드릴 테니 오늘 결혼식 전

지금부터 일명 저승혼사꾸신 영혼거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전한예와 초래의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한예와 초래는 옛날부터 여러가지 설이 많으나 천상의 북두구진 중에서 자미성군은 인간의 수복을 맡은 천관이므로 결혼식도 자미성군이 마련한 것으로 믿고 기러기를 선물로 하여 전한예를 올리고 백년의 해로를 맹사하고 수복과 자손 번영을 비는 의식으로서 전하여 내려왔습니다.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토록 부부의 정절을 지킨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초래청이 마련되었으므로 전한예는 이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례배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자리에 출하실 준비를 하시고 집사의 명을 받길 바랍니다. 서지성말. 신랑은 초래청 동편으로 출하시오.

삼 부관 우북. 여기서 관자는 대야 관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랑의 손 씻을 물을 남쪽에, 신부의 손 씻을 물을 북쪽에 대령하시오.

신부는 먼저 두 번 절을 올리겠습니다. 예. 신부 예.

마지막으로 서답 일배를 하겠습니다. 신랑은 다시 일배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배

다음은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술잔을 양쪽에서 올리는 식인데 이 말을 술잔 근자를 써서 행근베레라고 합니다. 행근베레, 행근베레는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 옵니다. 시자진찬, 시자는 술잔을 신랑에게 주십시오.

희자는 신랑 잔에 술을 부으시고 신랑은 읍하시고 술을 땅에 약간 부시고 조금 부세요. 이건 지신에게 알리는 의식입니다. 안주는 젓가락으로 상유에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침주 희자는 신랑 신부 술잔에 다시 술을 부으십시오. 서부거 음불제 무효. 신부는 술잔에 다시 술을 부었으니 신랑은 읍하시고 신부는 술을 마시되 안주는 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표주박 배려가 있겠습니다. 시자가 침주. 시자는 표주박에 각각 술을 부으시어

신랑 신부 서로 표주박을 바꿔주시오. 각 거음으로 예를 갖춥니다. 신랑 신부 각각 술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각종기소. 신랑과 신부는 각각 반절로 읍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사는 일륜지 대사. 일륜지 대사 중에서도 가장 큰 대사가 혼인인데 이 제례가 한 시간이 넘습니다. 제례 의식이. 그래서 부부는 이성지합이라 다른 성이 만나서 같이 합의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예법이었습니다. 이성지합이요 생민지시라 백성을 낳기 시작한다. 만복의 근원이라. 이런 예가 불과 70년 사이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나마도 원장님께서 이걸 3년 전부터 이걸 좀 한번 재현해 봅시다 해서 각국 끝에 이렇게 간단하게 가가의 예를 맞추지 않고 저희들 진도에서 행해지는 것을 조금 많이 감미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들고서 전에 올라 전지석 지하 내려 용궁지성님이 큰 구판을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평일인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식긴꽃이라고 하면 다들 좀 서름?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식김에는 즐거움도 있고 서름도 있고 조상님들 좋은 대로 가시라고 또 산 사람 또 복 많이 빌어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살아서 인연 못 맺은 사람들 저승 가서 또 인연 맺어준다 하나요? 그 얼마나 좋고 아주 저 아주 겁나게도 크게도 만들었어 그냥 이렇게 혹시 집안에 결혼 안 하고 있는 자손들 있으면은 또 오늘 혼사 이거 보고 가셔서 또 좋은 짝 좀 만나게 해주십사 하고 우리 뭔 소린지 알겠지라 조상님들 전에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갑니다 꼬지 집어서 갑니다 또 조상님들 식김도 하고 고풀이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 딱 빠놓을 수 꽤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성님 모셔봐야 되겠지라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로또도 사고 하재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사면 육각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 재성님을 한번 모셔다가 돈도 많이 벌어주고 건강도 많이 많이 주십사고 재성님 한번 모시러 가봅시다

0: 자, 우리 성주님은 그래도 집은 한번 잠깐 모시러, 성주님 잠깐 모시러 가는데 그대도 안 갔어.
1: 네.
0: 갔다라 우리. 자, 성주님 잠깐 모시러 가서 노적 재물로 가봅시다.

0: 아니 그렇게들 좋은가 아주 뭐 자기들 시키도 안 한 것을 막 하고 있고 그게 빨리 받고 싶은 값이야. 어? 뭐 사주려고? 뭐 사주려고?
1: 아파트 사줘야지.
0: 복채는 갖고 왔어? 아주 거덜낼 거니까 잘 들어. 자, 어찌됐든 자석들도 잘 되고 이 집안도 곳간이 채워져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2: 네.
0: 한 톨 건강과 재물로 드리겠으니 많이 받아가기보다도 한 톨을 받아가시더라도 정성 있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재물 채우러 갑시다.

아니, 내

정상 속에 끄덕고 입은 놈 평일이요 그나무 다리 놓아 예

공주여 임명으로 제초가야 선충광 사공아

저게는 무슨 게 싫었던 걸 은기 높게 싫었더라. 그 은기를 벌써 보니 우리나라 염주실로

나 저번 넌 남산 비둘기 무슨 꽃이 피

0: 가시는 게 재수 많이 보고 가십시오.
1: 재수

우리 신랑 신부 짝도 맺어줬는데 조상님 전에 어찌 하직 없이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직이나 한번 청해봅시다.

이럴 때 박수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신 우리 조상님들 전에 어찌 그냥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꽃은 꽃고 머리에 꽂고 좌상 부처님은 품에다 안으시고 연불로 양석 쌓고 세왕 가고 극락 가실 적어 전궁 없이 위아리 전궁이야.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 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치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찌는 날씨가 계속 되는구나. 덥다 더워.
1: 아이고, 무슨 날씨가 그냥, 어? 춥다고, 덥고, 짜증나 그냥.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안녕하세요.
1: 피디 양반 왔구만.
2: 왜 좀 가만히 계신 분들 덥지 않은데?
1: 어? 그래서 붙이질 않을 순 없잖아. 내가 요 부채가 아니라, 어?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쓰는 이거 이렇게 선풍기인가? 어? 뭐 조그만 거 좋은 거 있던데. 어? 좋았을 거를. 어? 에이, 시대에 뒤떨어져, 시대에 뒤떨어져. 아무튼 이럴 때는, 어? 그냥 보양식을 그냥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는 거네 말이야.
2: 에이. 전화 지난주에 드셨잖아요, 여기서.
1: 어이! 아니, 피디 양만 무슨 말을 그렇게 습하게 하는가? 어? 아니, 그, 지난주에 먹었다고 요번 주에 먹으면 안 된다는, 뭐, 무슨 그런 법이라도 있는가? 어? 아, 다 보양식이라는 건 말이야. 어? 몸의 기운을 돋게 하고, 어? 혈기왕 상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 아닌가? 어? 그럼요. 여름 같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질 때는 보양식을 탁 먹어야, 어? 여름을 그냥 더운 날씨를 딱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어? 무슨 지난주에 먹은 거 얘기라고 앉아있어? 에휴, 답답한 사람이 옆에 와있으면 더 덥다. 잠깐만, 어? 근데 왜 이렇게 더운가 그랬더니 중복이 다가오고 있구만, 어? 내가 초복은 겨우 어떻게 보냈는데 중복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름에 복날 더우니까 복날에는 뭔가 좀 기운을 탁하게 하는 보양식을 먹어야겠네 말이야.
2: 백숙?
1: 어?
2: 백숙?
1: 백숙?
0: 그렇지!
1: 오, 그렇지! 오, 백숙을 먹으면 되겠네, 어? 이게 복날인데 왕이 또 백숙을 탁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3: 맛있겠구나.
1: 어? 야, 이런 왕이 어딨어. 백성들이 저 백숙 먹으라고 또 맛있는 백숙집도 알려주고 이런 양이 어딨냐고. 참, 집에 맛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 가보세.
0: 한번 가보자.
1: 쫙 뜯어줘. 어? 아이고, 그래. 김보라. 누룩도 탁 넣어가지고 탁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냐고.
0: 중복을 맞아 백숙을 찾아온 미족. 보통 백숙은 아닐 것 같은데.
1: 어디 보자. 나온 것 같은데. 오, 여기 누구 있어? 예, 이리 오너라.
0: 어서 오시지요. 대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1: 어디 보자. 누룽지 삼계탕이로구나. 어, 잠깐만, 여기는 정식이고 구첩. 그렇지, 구첩 반상으로 먹어야겠다. 응? 아니, 누룽지 백숙인데 능이 백숙이네. 응? 이게 뭐야? 16호, 20호? 정식은 아니고. 사장님.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 제가
4: 네.
1: 중복도 되고 해가지고 네. 예, 이게 저 누룽지 백숙 그 능이 버섯 들어간 거 먹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찾아봤는데
4: 네.
1: 이게 16호는 뭐고 아, 20호는 뭔가요?
4: 그거는 닭의 크기예요.
1: 크기요?
4: 1.6kg, 2kg 이 차이고요. 아. 예, 세 분, 네 분 성인이 드실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어, 그렇군요.
4: 네.
1: 능이 백숙으로다가
4: 네.
1: 16호
4: 네.
1: 네, 16호 하나 주시고 전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4: 네.
1: 이 누룽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4: 네.
1: 누룽지 감자전, 네. 감자 파전.
4: 네, 네.
1: 이렇게 두 개.
4: 네. 예,
1: 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1: 예.
2: 그 시절에 또 복날 되면 백숙이나 삼계탕을 이렇게 먹었었나요?
1: 백숙이나 삼계탕? 아닐세. 그 이 복날은 원래 그 중국 진나라 때부터 쭉 유래가 돼서 이어져 왔던 것들인데 더위와 해충을 쫓기 위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제를 지내고 뭐 그랬던 것들이 풍습 이어져서 보양식을 이제 먹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궁금해가지고 왕조 실력을 다 조선 실력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서로 함께 나눠 먹고 이랬다는 기록은 있는데 글쎄 삼계탕을 먹었다 이런 기록은 없더라고. 근데 이런 건 있었지. 나도 많이 했는데 복날 이렇게 딱 하면은 신하들한테 집집마다 얼음 보내주고 소고기 보내주고 더위 좋추라고. 내가 이렇게 덕이 많은 그런 임금이었다니까. 얼음 많이 썼어 그때 속빙고에서 끈에다가 복날.
2: 임금님이 안 다니니까 상식이 들어가는 느낌이.
1: 그렇지. 진짜 무식했어, 비디 양반.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0: 그렇지.
1: 선생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궁금해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4: 예, 예. 어서 오세요.
1: 여기다가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4: 네, 네. 오늘 비법을 하나 배워가셔야 되네요.
1: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4: 기본적으로 온 육수가 네. 들어가고요. 네. 온 육수에 더해서 그와 어울리는 한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한 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이제 닭을 넣고 요 백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 네, 네. 그럼 얘네들은 네. 뭔가요? 이게
4: 요거는 지금? 이제 엄나무.
1: 엄나무.
4: 네, 엄나무고 이거는 국산 황기.
1: 황기.
4: 네, 이거는 오가피.
1: 오가피.
4: 요거는 뽕나무 가지. 요거는 국산 중굴레예요.
1: 요렇게만 넣고 끓이면 예. 온 육수에 약재 다섯 개 들어간 그냥 국물인데 닭은 어디 있나요, 닭은?
4: 아, 닭은 옆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1: 이렇게 큰 게 들어가요?
4: 예.
1: 오, 다 먹을 수 있겠지.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난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4: 예, 직접 잠깐 끓이시고.
1: 네, 잠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4: 네, 요거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네. 요거 한 다섯 개 넣으시고요.
1: 이것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데.
4: 네.
1: 다섯 개요?
4: 네.
1: 오, 가시가 진짜 있어. 넣어서 총
4: 네,
1: 다섯 개를
4: 넣고
1: 넣습니다.
4: 요거 한 줌씩 넣으시면 됩니다.
1: 한 줌씩이요?
4: 네.
1: 아, 제가 좀 손이 큰데?
4: 네.
1: 괜찮나요?
4: 많이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약효도 네. 그만큼 배가 되겠죠?
1: 괜찮아요? 이 정도? 네. 너무 많나요? 많으면 많다고 해주세요.
4: 예, 지금 한 마리인데 조금 네.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네.
4: 한
1: 줌?
4: 국물에는 두 알만 할게요.
1: 아, 두 알만.
4: 예, 온 육수를 부어요.
1: 아.
4: 물도 아낌없이 넣습니다.
1: 이거 다 붓나요?
4: 아니요, 반만.
1: 아.
4: 야. 이렇게 반만 붓고
1: 우와.
4: 얘를 끓입니다.
1: 오, 얘가 제가 먹을 닭입니까?
4: 우와. 맞습니다. 토종닭이라서 몸보신 제대로 될 겁니다.
1: 아, 토종닭이에요?
4: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저는 그러면은
4: 네.
1: 물러가서
4: 네.
1: 아, 맛있게 먹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4: 네.
1: 예, 그럼. 예.
2: 약초만 보면 눈이 커지시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1: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약재를 보면 아무래도 그 시대도 좀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약재를 좀 돌아가지고 예민한데. 아무튼 내가 그렇게 몸에 좋은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세.
0: 포슬포슬한 감자를 곱게 갈아 컨저전을 한번 부쳐보자. 지글지글 잘 달궈진 팬에 잘 갈아진 감자를 쫙 올려주고 대파, 당근, 새우, 각종 고명을 올려주면 맛있는 감자전 완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이 집만의 특별 레시피, 바삭바삭한 누룽지가 함께하는구나. 셰프님이 직접 만든 누룽지가 백숙에도 이불같이 퍽 올라가네. 백숙 위에 누룽지, 누룽지 위에 네이버섯. 보글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지고 나면 이것이 바로 포약 같은 능이 누룽지 백숙 완성이오. 특권상 대령이 옵니다. 삼자전부터 시작해서 송이버섯, 두부, 각종 나물, 그리고 능이백숙까지. 임금님, 구첩반상 오랜만이지요. 빛깔만 봐도 바삭바삭바삭바삭, 고소한 감자가 하나 가득. 뭐 이것도 무엇이냐? 해물과 대파까지 올라간 해물 감자전이옵시다. 능이버섯 꽈두릉지, 그리고 토종닭이 덩실터덩실 춤을 추는구나. 보기만 해도 기운이 퍽퍽 솟는 구첩 판상 능이 누룽지 백숙 대령이요.
1: 아주 먹음직스럽구나.
3: 맛있겠구나.
4: 이 식사 순서를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예, 예.
4: 제철 나물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제철 나물 먼저 드시고
1: 네.
4: 그다음에 요게 끓고 있는 사이에
1: 네.
4: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순서만 바꿔도 네.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 제철 나물부터 먹으라는 이유는 혹시 혈당 관련해서 뭐 그런 건가요?
4: 네, 맞습니다.
1: 아.
4: 저희는 이제
1: 네.
4: 저희 노슈가 글루텐 프리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설탕을 쓰지 않아요.
1: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4: 네. 저는 이제 음식이 주재료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양념이 주인공이 되는 게 싫거든요.
1: 맞습니다. 원래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즐겨야지.
4: 네.
1: 자,
4: 그럼
1: 네.
4: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1: 예, 예.
4: 예.
1: 감사합니다. 예. 자, 어디 먹어볼까? 아, 채소로 만든 나물부터 좀 먹어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먹으면서 다니면서도 얘는 나물 이름을 계속 까먹어. 야, 이게 참나물인가? 이게 참나물인가? 이게 참나물인가? 나물 이름은 모르겠네. 오, 그때 내가 만들었던 나물의 견주어도 밀지 않는데? 과인이 머위를 묻히고 있노라.
0: 좋다!
1: 야, 이게 반찬이 진짜 다 직접 여기서 만드셔서 그런지 응? 입에 탁탁 감기는 게 맛있네. 응? 아, 이거 나물만 갖고도 밥 먹겠는데? 나물만 그거 먹으면 안 되죠?
3: 그렇지!
1: 아, 얘가 송이 자반이구나. 응? 송이 자반을 한번 먹어봐야지. 와, 송이 향이 있다. 향긋해. 아, 일단 반찬들이 아, 얘도 먹어야 돼. 아, 잡채가. 잠깐만. 아. 간이 세지는 않은데 입에 착 감기는 그런 맛이 있네. 반찬? 오케이, 통과. 아, 아직 더 끓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감자전부터 먹어볼까나? 오! 이야, 이 밑에 이거 뭐게? 어, 잠깐만. 이야, 먹어봅시다. 뒷면은 누룽지, 앞면은 감자. 찍어서 고추라도 얹어서 먹자. 찍어서 고추를. 와삭거릴 것 같은데, 엄청. 아니, 그렇지. 누룽지를 넣고 감자전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랬더니, 아, 누룽지를 깔고 감자전 하신 거구나. 응? 나 이게 엄청 쫀득쫀득하고, 감자전에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그거, 누룽지의 고소함이랑 만나가지고, 아, 맛있어. 어, 얘도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
0: 그거 참 고소하고 바삭하고 딱.
1: 자, 아니 이게 누룽지가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응? 엄청 바삭해요. 야, 이거 잠깐만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잠깐만 응? 보세요. 이게 ASMR 아는 거 없잖아. 응?
5: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죠? 아, 그래요? 아,
6: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0: 전하! 능인은 우리 백숙이 다 끓었사옵니다.
3: 맛있겠구나.
5: 이거는 아, 예,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선시대에서 와가지고 좀 잘 모릅니다.
1: 오, 능이버섯 진짜 많이 넣어주셨네. 응? 이거 보세요, 능이버섯. 우와. 아, 이거 막 무슨 저기 고기 같지 않아요, 고기? 응? 국물이 잘 배어지도록. 자, 자작하게. 이제 어느 정도 된 듯하니. 자. 오, 누룽지로 덮어놨어. 어? 야, 토종닭이라서 이거 봐, 날개의 이뼈 길이. 크기 보세요. 엄청 크죠?
0: 좋다!
1: 성인 손바닥이랑 비교해보세요. 근데 얘가 손바닥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2: 닭다리만 한데.
1: 어지간한, 응? 닭다리. 여기 조금 올라오면 닭다리인데? 와, 크다. 자, 얘가 진짜 토종닭. 이라는 거를 딱 여실히 보여주는 게 닭가슴살 부위 보세요. 크기. 와. 이거. 와, 진짜 크다.
2: 임금님은 다리부터 드세요? 가슴살부터 드세요?
1: 내가 결혼하고 너무 좋은 게 나는 사실은 얘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부들부들하거든. 가슴살은 사실 제 아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 싸가는 걸로. 자, 이 다리가 어휴, 뽑혔다. 이거 보세요.
0: 얼씨구. 아.
1: 토종닭이라는 건 육질이 진짜 쫄깃쫄깃 찰지다. 응? 어. 근데 원래 이렇게 조금만 썼나?
2: 응? 사극에서 보면 제 돌쇠처럼 뜯어 드시는데 임금 맞으시죠? 돌쇠 아니지?
1: 임금은 맞고 만강이라는 노비를 출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노비가 양반가의 규수를 짝사랑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약간 그렇게 먹었지.
4: 나의 최애 날개.
1: 자국인 날개가 맛있어요. 사실 먹다 보면 얼마 먹을 게 없긴 한데 고기가 제일 부드럽거든. 이거 봐. 앞뒤로 한 번만 훑어주면 끝! 이걸 안 먹었네. 능이랑 누룽지를. 아, 이거 너무 큰 걸 넣었나? 왜 백숙하면 이제 능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느냐? 능이가, 이 능이의 특유의 향이 닭고기의 잡내를 딱 잡아주고 능이에 있는

0: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닭고기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러네.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무기질, 뭐 기타 등등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함께 먹으면 좋은 거지. 궁합이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내랑 나처럼.
1: 전 당연히 저랑 임금님이랑 궁합이 좋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아직은.
0: 욕심 진짜 많다. 내 아내 자리를 노리는 거야? 아유, 참나. 아유, 우리 그 아내님이 최고지. 1번.
2: 우리 임금님, 무더위에 지쳐 기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수라를 맛있게 드시니 성은이 만극합니다. 무더위 잡는 복날 최고 보양식은 뭐니뭐니 해도 백숙이라 하겠네. 거기에 바삭한 감자전인데 도바삭한 누룽지를 더하니 세상 이것보다 고소하고 바삭한 것이 또 어디 있겠소. 오늘 우리 임금님 채턴 거 버리고 아이고 손으로 토종 땅을 뜯어 드셨네.
0: 아유, 잘 먹었다.
2: 아쉽구나.
1: 전하 오늘도 참 많이 드셨네요.
0: 그러게, 많이 먹었네. 아까 그 삼계탕이 왜 복날 먹었다는 기록이 없냐고 이렇게 궁금했었지? 동의보감에 보면 이 닭고기가 따뜻한 성질로 오장육부를 안정되게 해주고 또 기력을 키워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날 삼계탕을 대개로 이렇게 꼭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거나 동네에서 이렇게 복날 저기 하고 그러면 삼계탕을 백숙을 이렇게 닭고기를 해서 먹었을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조금씩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와서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백숙이나 닭 요리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 어떻게 뭐 답이 좀 됐는가?
1: 한 10점 만점에 한 5점.
0: 5점? 착한 사람이세. 응?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 저 사장님 좀 모셔와가지고 좀 물어볼까? 응? 사장님, 예, 사장님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3: 네.
0: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전국팔도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탑 오브 탑. 와, 또 탑 오브 탑이죠. 좀... 아, 네. 으뜸 중에 으뜸이로구나. 아, 정말, 예. 야, 누룽지 직접 하시는 거죠, 여기서?
3: 네. 공장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0: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 사장님 이러지 셰프님 안 이러잖아요. 근데 사장님이신데 셰프님이라고 불리시는 거잖아요.
3: 네. 네.
0: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3: 아, 한식은 전문 셰프가 없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중식이나 일식, 뭐 보고 이런 것들은 전문 셰프가 있는데 한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0: 아, 맞아요.
3: 저는 현재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러시고. 제가 처음에 연기 배울 때 저희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3: 아...
0: 한식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긍지를 갖고 하시는 게 아닐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정말 정성이 담긴 음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죠?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저는 그럼 이제 아직 다 못 먹었으니까 나머지 좀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셰프님 너무 감사합니다.
3: 예.
1: 오늘 중복이라고 이렇게 백숙을 거하게 드시네.
0: 아, 그러니까
1: 말복에 뭐 드시려고 이렇게 거하는데.
0: 그러네. 말복에 우리 뭐 먹으러 가요? 내가 가지 않는데 다 갈 거야? 그렇지. 다음 촬영 때는 말복에. 으쌰. 아유, 잘 먹고 갑니다. 왜 비가 오냐? 어휴, 정말 힘들어. 아이, 잘 먹었다.
2: 폭날 맞이 기력 충전. 오늘도 맛있고 힘나는구나.
4: 자, 우리 명당이 한번 놀아보.
0: 아이고, 좋다. 각종 용품 넣어야 되는 모으게. 이야, 참으로 부짐하구나.
5: 맛있구나.
6: 이거 계속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저녁 드셔야죠, 아가씨.
1: 먹었어요. 그간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2: 저 가야금이나 아쟁 배우기는 늦었고요. 우리 춤은 배우기 쉽잖아요. 장단을 외우니까 춤이 저절로 돼요.
1: 잘 치시던데요?
2: 아유, 아가씨도 참.

0: 나한테 날벼락을 맞았는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란 말이지.
1: 엄마, 한 교수가 독재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0: 쓰그린.
1: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가야금 하고 한 교수는 한 교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가짠 게 그러지. 설빈이 그녀는?
1: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뭐예요?
0: 아, 그년 하는 소리 들어봐. 악보인지 개꼰지 맹긴다고 안 하냐?
1: 국악도 악보가 있어야 발전을 해요. 악보가 없으니까 주먹구기란 소리를 듣죠.
0: 아, 음을 어쩌게 콩나물 대가리로 정할 것이냐? 응? 매매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음인 것인데.
1: 연주자 마음대로 달라지는 건 구식이에요.
0: 2년 보게?

소리를 쫓아서 사람 뱀이 놀란 말이야. 응? 요렇고. 이것을 어떻게 악보로 맹길 것이냐? 귀신 울음소리를 기림으로 맹기는 형상.

0: 말라고 했지? 응? 손끝이 무뎌지면 가야금은 틀린 일이여.
1: 내가 이래.
0: 눈이야 눈. 눈. 이 손모가지가 네 눈이란 말이여. 손끝에 스치는 바람 한 점도 놓쳐서는 안 돼.
2: 만봉산 비가 오고 달밤이라 비가 오는 달밤에 님이라 달밤은 무엇이고 님은 또 뭐여 손님이 오셔가지고는 국수를 먹었다고요
3: 하이. 들어오세요 어머님, 선생님 오셨어요. 네. 건강하시네요, 선생님.
0: 아이고, 맞기는 맞구나. 그래요, 백살가장은 살아야지.
3: 그러면.
0: 올라오니라. 예. 아이, 그란디. 너는 어째 시집 간다는 소문이 있냐?
3: 이제 가야죠.
0: 나가 너를 처음 딱 봤을 적에 내 며느리감으로 점을 딱 찍어놨었는데.
3: 선생님도.
4: 괜찮아요. 박 선생님 얘기 나오면 어머니 꼭 그 얘기 하세요.
0: 상관 있냐. 자가 내 며느리 된 것도 다 인연이고 너가 안 된 것도 팔자고 그런 거지.
4: 아 참, 아가씨 깨워야겠네.
3: 뭐 일 학교 안 나왔나 보죠?
5: 아프단다.
3: 어디 가요?
0: 몰라.
6: 일어나세요, 아가씨. 박 선생님 오셨어요. 일어나세요.
0: 자가 날 닮아서 심통이 나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그런다.
3: 무희가 선생님 닮은 건 아시네요.
0: 닮으려면 좋은 거나 닮았지. 아니 근데 뭘 사왔냐?
3: 참외예요. 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파는 게 잘 익었길래 좀 사왔어요.
0: 그거 뭐 풍류빵인가 세월빵인가 그건 잘 되고?
3: 네.
6: 아가씨! 아가씨!
0: 아이 아가. 그깟냐는 간두고. 참이나 좀 깎아오니라.
6: 네.
0: 술도 좀 가져오고.
6: 네, 네.
3: 낮술도 드세요, 선생님?
0: 예. 술 먹는 시간을 따로 법으로 정해놨냐.
3: 선생님, 잠깐 무의 좀 보고 올게요.
0: 그냥 시위하는 거요. 애미 못마땅해서.
3: 안 덥니? 아팠어? 보긴 멀쩡한데?
0: 그 알량한 상금 맡겨놓은 거 애미가 몽땅 집어삼킬까봐 걱정이 되냐?
3: 상금 탄 거 선생님 드렸어?
7: 방어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야 다니야.
3: 여자가 혼자 사는 거 좋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야. 더구나 이 나이에 여자가.
7: 엄마가 날 조금씩 미치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3: 도대체 뭐가 문제야?
7: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 그게 날 싫고 두려워.
3: 가야금?
7: 뭐든지.
3: 손윤호 씨가 연주부 혼내왔더라. 약수대로 반인내가 됐어. 왜?
7: 난 이 돈 받기 싫어.
3: 그럼 네가 직접 돌려줘.
4: 드세요.
0: 어이 좋다.
3: 맛있다. 단물이 듬뿍 들었네요. 선생님 술 그만 드시고 참외 좀 들어보세요.
0: 아이고 먹는 것도 참말로 복스럽지. 여자는 그래야지. 그래야 시집가서 잘 살지.
3: 시집을 가야 잘 살든지 말든지 하죠.
0: 미친가 오래?
3: 서른은 넘었고요.
0: 이 벌써?
3: 전 포기했어요, 선생님.
0: 물 땀시. 요거에 없냐? 뭐? 나는 서른이 넘어서 진짜 백이 연애를 했는데.
3: 그러세요, 선생님?
0: 서른이 넘어야 진짜가 배는 백이요.
3: 바람 피셨군요, 선생님?
0: 이 진짜 백이 연애를 했단 게
3: 어떤 게 진짜 백인데요, 선생님?
0: 말 가지고는 말 못하지.
3: 선생님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2: 혼이제 몸이 아니고 혼이요.

0: 꿈꾸시는 거예요, 어머님?
1: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선생님 가락을 지키는 일이고.
2: 또 뭐예요, 선생님?

0: 어딘가 살아있을 거인데.
1: 누가요?
0: 설빈이 인연 참말로 똥벼락 맞지?
1: 선생님.
0: 왜?
1: 당분간 무일 제가 지르고 있으면 안 될까요? 한두 달 정도요. 그만한 나이면 만사가 신드렁할 때잖아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0: 그렇게 하소.
2: 박 선생님은 안심이죠, 뭐.
0: 무이 전연이 피가 뜨거워서 그런 거인 게.

0: 언니 어디야? 언니 좀 수상하다.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허화주태한 말을 했어?
1: 네 방은 여기야.
0: 아휴, 살 것 같다. 이 아파트 산 거야?
2: 주의사항. 첫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 것. 둘째,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셋째,
0: 언니.
2: 셋째, 나한테 의지하지 말 것.
0: 그것뿐이야?
2: 난 너한테 방을 빌려줬을 뿐이야. 알겠어? 그 이상의 의미를 붙이지 마.
0: 알았어. 난 지금 지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야.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2: 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
0: 넷째, 내 감정에 너무 상관하지 말 것.
3: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집에 물병 많은데 뭐 하러 사셨어요?
4: 멀리 갈 때 가지고 댕기려고.
3: 어디 가시려고요?

0: 됐다.
1: 아, 뭘 보고 서 있냐? 빨래하다 말고.
2: 네.

당시 정말 미증하기가 둥지 섯달 서리 빨갔어. 어째 그래 소식을 딱 끊어본

0: 들어가. 왜?
1: 저 차 한 잔만 사주면 안 돼요? 당신은 남이 물어볼 때 아무 말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하고 연애할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내가 뭐라고 쫑할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0: 당신
1: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가씨 나가 있죠? 당신 집에 안 들어오죠. 더 이상 안 바래요. 안 돼요? 나 어머님한테 충배와요. 힘들어요. 이렇게 어깨를 추스리는 게 쑥스럽고 잘 안 돼요. 처녀든 잘 됐는데. 다음 달에 인간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모인대요. 박 교수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이 꼭 지정을 받도록 일을 꾸미겠다고 했어요.
2: 그려. 그려도 설빈이밖에 없어. 내 생각해주는 것은.
1: 안심하세요, 어머니. 이번엔 꼭 되실 거예요.
2: 그려.
1: 오셨어요, 한 교수님?
2: 아가. 설빈이가 날 인간 문화재 만들어준단다. 아가도 이리 와서 이 바나나 좀 먹어봐라. 이 비싼 걸 우리 설빈이가 사왔구나.
1: 네, 창을 좀 올려놓고요.
2: 그래, 독주의 준비는 잘 돼가고.
1: 네, 어머님.
2: 그래요.
1: 어머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 교수가요, 어머님 나중에 집 짓고 사시라고 땅을 좀 떼주겠대요.
2: 땅을?
1: 인간문화재 시정 받으시면 본격적으로 제자도 키우셔야 하는데 집부터 모양새를 갖춰놔야 한다고요.
2: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 일전엔 내가 심했지.
1: 아니에요, 어머님.
2: 내가 늙어간 게 심통만 크나비요.
1: 다 저 잘 되라고 걱정해 주시는 건데 제가 모르겠어요.
2: 아이고, 우리 설빈이 이뻐라. 이 몸뚱아리는 조그만이어도 속은 부처님 속이구만 그려.
1: 어머니 마음이 풀려서 다행이에요. 어찌나 걱정을 했는지. 저 독주회가 다음 주일인가요? 네. 은수 씨도 꼭 오세요.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한 교수님. 네? 그거 연기하면 안 될까요? 올 가을쯤으로. 안 돼요. 나보다 어머님을 위해서 안 돼요. 그날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와요. 그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서귀봉 산적아락을 선보이는 거예요. 죽사 선생님은 세상에 알려주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3: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풀어지셨던데요.
1: 내가 모자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님의 인생을 사랑하고 어머님의 예술을 존경한다는 거, 그걸 믿어주세요.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가.

0: 내가 따르지. 같이 늙어가는 주지.
1: 장모가 따라도 술은 지집이 따라야 제맛이 아닙니까?
0: 땅은 그렇구만.
1: 받으세요.
0: 고마워요. 자네도 같이 한잔 옴세.
1: 아유, 한잔 드시고 잔 주셔야지요.

0: 손이 아직도 곱구만.
1: 살기는 험하게 살았어도 손만은 험한 걸 피하면서 살았지요.
0: 한잔하고 오랜만에 자네 가야꽃 소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1: 영감님,

0: 무슨 걱정을.
1: 제 나이 아홉에 권번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2: 부르셨습니까? 저 금화입니다.
3: 들어오너라.
4: 이해가 금화입니다.
5: 아, 제동 도련님이 반할만 하구나. 응?
4: 미색도 미색이지만 이 아이의 가야금 소리에 탐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5: 저 어서 준비를 시키게.
4: 응? 네. 너는 오늘로써 이승에 들게 된다.

0: 생각나십니까? 그때 영감님께서는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한때는 명망 있는 얘기로서 이름도 날리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하나 인연의 피가 그 아인 저를 쏙 빼닮았지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평탄치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는 집도 그러고 영감님께서는 제가 어려울 적마다 군소리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영감님께서는 제 소리를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객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 딸아이를 부탁드리는 거입니다.
1: 나도 그 아이를 무척 아끼고 있네. 무엇보다도 그 소리가 탐이 나. 죽사 자네가 젊었을 때 신들린 소리가 그 아이한테 담겨 있어.

0: 오늘은 제가 짧게 취하겠습니다.
1: 일부 끝순서에 무희하고 찬우가 박 교수님의 작곡한 가야금 산조를 연주해줘야겠어. 되겠지?
2: 그러죠.
1: 여보, 악보 가져놨어요?
2: 응, 여기 있어.
1: 이번에 과장 선생님이 새로 작곡하신 곡이야. 무희하고 찬우가 첫 번째로 연주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지. 한 일주일 연습하면 되겠지?
2: 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3: 연주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릴 거야. 이 사람이 하도 졸라서 급하게 작곡을 하느라고.
1: 그리고 무희야, 2부 시작 전에 어머님을 무대에서 인사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말씀드려.
4: 네.
1: 서기복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는 연주회니까 역사적 사건이 될 거야. 요새 마음이 설레서 잠도 못 자지 뭐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한 교수 덕분에 죽자 선생님이 세상에 소개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잖아. 악보 훑어봤지? 시작하자. 아, 네? 그놈의 고지앱. 누가 데리고 살 건지 속창게나 터지겠다. 나 아니면 너 데리고 살 남자도 세상에 없어. 세상에 속창게나 빠진 놈이 나밖에 더 있냐? 가야 기름아 잡아.

0: 이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곡인데? 어때, 무이야?
1: 난 이런 곡을 연주하면 배가 고파져.
2: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차 선생님 뭔데 말이야, 원장인 너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회원 모집 광고를 내는 거야? 그것도 말이 좋아 회원이지. 이건 무슨 국악학원 광고도 아니고 말이야.
3: 흥분하지 마. 왜 그래?
2: 너 안 보여? 시간표까지 나왔잖아. 민요반, 장구반, 고전무용회. 풍류방이 무슨 민속음악 가르치는 데니?
3: 그거야 차 선생 생각이겠지.
2: 광고가 나갔잖아. 그냥 넘어갈 거야?
4: 아유, 이거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해졌습니다.
5: 최 선생님, 저 커피 한 잔 타주십시오.
3: 뻔뻔하기는. 정연아, 차 선생 조심해. 어스룩한 척하지? 전형적인 사기꾼 타입이라.
6: 이지혜 누나님?
1: 언니가 전화 안 했으면 내일 아침까지 잤을 거야.
7: 옷 갈아입고 외출 준비하고 있어. 5시까지 차가 올 거야.
1: 아, 싫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 불편해. 가야금 선생이 나 하나뿐이야. 딴 사람 소개시켜줘.
7: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가야금만 배워주면 되지. 그 사람 성격은 왜 따지니? 끊는다. 말했지? 나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유 따지지 말고. 그래. 그래야 피자 편해. 5시 정각에 놀이터에 나가 있어. 차가 올 거니까. 끊는다.

0: 아이고, 가야금 학생이로군.
1: 안녕하세요.
0: 박 선생 집에 계신가?
1: 홍유방에 나갔는데요.
0: 내가 일찍 왔나?
1: 장현 언니 만나러 오셨어요?
0: 괜찮아. 저기 가서 기다리지.
1: 저.
0: 일 봐요.

아직도 귀에 쟁쟁해. 내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 몸이랄 수도 없는 살더미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는 내 귓가에 피울음이 되어서 내 고막을 핥히던 어머니의 목소리. 윤호야, 윤호야, 난 어머니가 살아서 다시 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아들을 위해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잡으실 줄만 알았어. 머리 따로 몸 따로인 사람의 몸뚱이를 본 적이 있어.

여자가 영원히 아름다우면은 죽은 다음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할 것 아니야. 그렇지만 어머님 그렇지 않았어요. 일개 날벌레와 똑같았어. 오로지 살뭉텅이에 불과했을 뿐이오. 어머니를 위해서 바치는 꽃,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말라. 그 모든 것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3년 동안 난 어머니의 악몽 속에서 헤매며 살았어. 내겐 지옥이. 지난 삶.

0: 들어와. 안 계셔?
1: 누구? 김 회장님?
0: 아까 밖에서 기다리시던데.
1: 순이방이 시끄러워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
0: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려고.
1: 남들이 아니라 왜 네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0: 하긴 뭐 삼촌인데 아버지인데 알겠지. 알았어, 상관 안 할게.
1: 손윤호 씨 집에서 오는 길이니?
0: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야? 이건 나하고도 상관 있는 문제니까 물어봐도 되잖아.
1: 나한테 가야금 배우러 다녔다고 했잖아.
0: 언니하고 길거리에서 실갱이 하는 거 봤어. 보통 사이로 남.
1: 네 상상일 뿐이야.
0: 언니의 해명이 필요해.
1: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살고 싶니?

이거 하나만 더 명심해. 무희는 잃어버린 내 젊은 날의 분신이야. 난 네 모습을 사랑해. 굳이 한마디 더 한다면 넌 나처럼 실패하지 않길 바래.

0: 저녁은?
1: 먹고 싶지 않아.
0: 커피 마실래?
1: 응.
2: 손인호 씨는 여전히 개성이야?
1: 못 만났어.
2: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차까지 보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1: 빈방에서 가야금만 연주하다 왔어. 그 사람 좀 정신병자 같아.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나? 언니도 알지?
2: 어린애야. 부잣집 도련님 치고 꽤나 순진하잖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무희 널 좋아하더라.
3: 아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무슨 일?
4: 우이동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3: 예. 자, 형님이 이거. 생갈비도 몇 개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구워드리라고.
4: 들어갔어요.
3: 예. 근데 누구 기다리세요?
4: 아, 네. 어머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
5: 아니, 시아버지 계세요, 아저씨?
6: 예, 이제 오나?
5: 예.
6: 아이고, 시원하다.
7: 아진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8: 어디에요?
7: 집이래요.
4: 기부 언니 집이 아니고.
7: 아, 네, 저예요. 아직 그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어머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좀 늦는다고는 하셨는데.
4: 여기서 드셨어요?
9: 새벽까지 안 끝난 거 아니었어서.
4: 엎드리면 코 닿는데 집 놔두고 여기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당신 불편하게 했어요?
9: 아니야.
4: 가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9: 알지. 나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4: 어느 집이요? 당신 집소리 나올 때마다 내 간이 덜컹 떨어져요.
7: 아유, 쌌어.
10: 머리 빗으시고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나가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심중에 무슨 일이 계신가 봐요.
7: 글쎄, 이 보온병 속에 오음을 찾고 이거 가지고 한 교수님 연주장에 가신 모양이에요.
9: 신경 쓸 거 없어.
7: 하지만 어머님.
9: 그 양반 역마살 발동이 또 시작된 거니까 이불 좀 펴줘. 잠이나 좀 자고.
7: 새벽까지 일하셨어요?

0: 셋이 돼야 되고 집 나오던 생각이 나요.
1: 엄마! 내 목욕 간다!
2: 뭐라고? 아이고, 안 된다!
1: 아이고, 마. 아이고, 뭐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엄마가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엄마, 내 돈 좀 두고.

0: 나 목욕까지 됐다, 아이가. 설마 내 집 도망갈까 봐 그러나? 나가서 뭐 먹고 사노?
1: 그 풍각쟁이를 완전히 이집빌 때까지는 네 집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간다.
0: 아이고, 날 그렇게 못 믿나? 나 그 사람 잊었다, 아이가. 목욕 좀 하고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더니. 어미, 어미, 돈 좀 떠고.
2: 은수야, 네 한 시간 안에 꼭 돌아오느라.
3: 알으신다마.
2: 아이 들어가라마.

0: 부산에는 목관통이 없냐? 한 가락 뽑아봐. 아, 뭐냐? 장가 한마디 허란 게. 풍각쟁이 집안에 궁당짝 박을 기집인지 봐야 쓰겠다.
1: 무슨 말씀이신데, 예?
2: 아, 이제 노력을 하고

0: 신정 오는 생각이 나. 벌써 7년 넘었죠? 그동안 한 번도 못 뵀잖아요. 아마 내년에 우리 어머님 환갑일 거예요.
1: 방금 찾아뵙지 왜?
0: 동네 목욕 간다고 세수대야 들고 나갔던 딸년이 7년 만에 돌아온 뭐라 그러겠어요? 네 뭔 목욕을 그리 오래 하다 만노. 당신한테 반해서 뒷주먹질 나온 게 바로 오자이 같아요. 당신은 우리 학교 국악제에서 아쟁을 연주하던 모습도 오자이 같고, 당신 아쟁 연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듬직하고 당신 부쩍 슬퍼 보였어요. 철없죠? 30살 넘은 여자.

0: 언제나 해야지.
1: 호철이는 우울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바다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0: 너무 예쁘다. 나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1: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바쁘셔서 올해도 바다엔 못 갈 것 같아요.
0: 치, 엄마랑 아빠는 맨날 바쁘대.
2: 가면 되잖아.
0: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1: 호철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어요.
2: 여기야, 여기!
3: 우리가 데려다 줄게!
1: 세상에, 침대맡에 놓여있던 도깨비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0: 너희들은 누구야?
2: 나는 멋쟁이 도깨비 깨비야.
3: 나는 깜찍이 도깨비 꾸비.
2: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3: 응, 바다래.
2: 그럼 가야지.
0: 간다고?
3: 그럼.
0: 어떡해?
2: 도깨비 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0: 도깨비 몸? 그게 뭐야?
2: 나는 신통방통 도깨비. 도깨비 문을 열어다오.
3: 열려라 활짝 도깨비 문.
1: 속옷채를 들어 속옷을 힘차게 두드리자. 눈앞에 활짝 열린 신기한 문이 생겼어요.

0: 나는 동방통 도깨비! 도깨비배를 만들어다오!
1: 우와!
0: 이리 와! 같이 타자!
2: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3: 호철이는 문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0: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2: 벌써?
0: 네 마음속 소원을 말해봐. 꼭 이뤄질 거야.
2: 난 말이야.
1: 더 크게! 솔직하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2: 나 아빠 엄마랑 함께 바닷가 가고 싶어. 같이 수영도 하고 보리찜질도 하고 싶어.
4: 어머! 우리 호철이 바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꿈까지 꾸고.
5: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갈까요? 바다로. 일은 조금 미뤄두고.
4: 정말요?
5: 그럼.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0: 호철아, 잘했어. 솔직히 말한 덕분에 너의 소원이 이뤄진 거야.
2: 애비야, 꾸비야, 고마워. 바다 여행 너무 즐거웠어.
3: 삐비와 꾸비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철이는 꿈결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AI?
2: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경제총조사가
5: 당신의 사업을

0: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1: 혁신기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3: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2: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강남산한 산대고 정관악산화 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서 둘러싸니 천여지부궁이라 원하는 금요 잔디 자일은 사바세계 남서는 부지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내 각가 중에 거국은 명양에 붙여 쓰라자 송건아리

송산이요 산을 구라거니 쌀이라 언급도 중이 별쌀이요 부모 돌아가 몽상쌀 몽상이 뭐가 상쌀이요 뭐 상벗은지 탈상이라 장이 삼두 목체 쌀이요 동네방네 불난 쌀이라 유찌간에 회살쌀 고정난데 질분쌀 흘르다라 토살인디 돌려다라 석살이라 산나무 목체 쌀이라

한가위 날 우리 송표 많이 빚어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는 생방국으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 날 꼭 화룡주를 많이 빚어서 이웃 새님 모셔

섯달에 드는 내근 내년정을 연란날 호국과청이지야 백지안당에 들들 따라 막걸리 한잔 훔친 쳐서 권인강에 소멸하니 오나 여기 신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일 적에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얘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노셨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길이 오너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도련님은 차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재미있는 일이 참 많지야.

정치든 마든 뜻밖 역조라나 칠청으로 은폐와사 어산 또 비관이에요. 포차더니 육방이 선동한다. 본관생이냐 지역한대로 가라고 하고 주도

물고군 너 불러 기치를 내어 도사령 불러 나조를 듬대 금창이 불러 정영월 신축하라. 이 본부원에 어산도 헌신 모양 서울은 사신 양반이라 희생을 기어이 사이에도 자리 없이 착실히 가르쳐라. 이리언 참 본말을 찌대요 곡성이 이런 서명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오날이 초학식 날인가 싶어 어서 가봐야 못소 어산도가 와서 선생 학문을 금침없이 내시는데 내가 관동원사를 지내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의 중간호원만은 허여보니요 소위 자녀한 건지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이야오. 어산도 이런 서며 어허 일어나간 이 사람들 그도 못 보이고 다 도치건다. 매고 달 같은 맛 배를 해가 지들어 매고 산문간을 두다리며 다시 아 맹문사

아니 동탄이 무너지다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 서리바람 이렇든 놀랍든가 가끔 수령 정신이 거이리죠 빛이 넓지 하인 고독 장관이라 다시 얼씨구 어차 가정들은 나발 잃고 주먹지공 공예

0: 다 전시고.
1: 전시고.
0: 좋다.
1: 좋다.
0: 잘한다.
1: 잘한다.
0: 으이.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앞에를 해가지고

하느님, 지금 제게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이 남수가 광풍에 대적하고 어른이 싸우란 듯 업무가 호령한 듯 업무가 호령하얀 듯 이참 알길 없다 삼십칠과 오색 땅수 맞춰놓고 산군자가 금팔 보자 길은 듯이 맞춰놓고

0: 나를 닮던 오늘 아린 당수 예수를 드리오니 병의 신 아명이며 서의 신 거승이며 남의 신 충룡이며 복의 신 우강이며 다 한지장과 전택 세군이 하강하여
1: 여보시오 선임님네 도화동이 어느 쪽.

감사합니다.

0: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라 대관짓 권태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2: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3: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4: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센터.

서울 사신 양반이라 기생을 이어니 읍사에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다녀 조합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화 모임을 마치면 꼭 낫지요. 그래 정말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위 찾을 그 근신이 우헌 대접이다 작신이라고. 오단 또 이름을 서며 우허 일어나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겄냐.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겠어. 덩따따 굿따 굿따따

0: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

0: 같은데요.
1: 너무 예쁜데.
0: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1: 아. 아니,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0: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네.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1: 그러니까
0: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0: 네. 많이 들었었어요.
1: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0: 네, 그것도 있었어요.
1: 그리고 지긋지긋.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1: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네.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네.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0: 네.
1: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0: 맞아요.
1: 또
0: 네.
1: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쉬었어요.
0: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에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생각도 여유가 없고
0: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1: 전쟁터지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1: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네. 기대가 돼요.
0: 네.
1: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것도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 예,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부가 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갖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이래가지고
0: 트윈티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네.
0: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1: 네.
0: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1: 네.
0: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0: 그렇죠,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0: 네.
1: 지금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0: 네.
1: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0: 알죠.
1: 김피탕이라고
0: 그렇게
1: 진짜
0: 알지.
1: 맛있잖아요.
0: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치탕.
1: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0: 네.
1: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1: 네.
0: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 네.
0: 하겠다.
1: 맞아요.
0: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1: 오, 열심히
0: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1: 네.
0: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0: 아,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그 요즘
1: 네.
0: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1: 근데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0: 펜 선생님 이름?
1: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0: 아.
1: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붙이면 삼산 딸기 해가지고 엄청
0: 어디 지역의 딸기
1: 귀엽잖아요.
0: 이름?
1: 네. 귀엽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1: 네, 그냥 그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0: 오,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1: 오,
0: 한데,
1: 네.
0: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실
1: 맞아요.
0: 거라고요?
1: 맞아요. 완전
0: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1: 처음이에요.
0: 잘했다.
1: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0: 와,
1: 네.
0: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볼 수가 없겠다.
1: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팍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그냥 그냥 난 당신

0: 예 삼산아,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사랑을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버리고 싶은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11일 빼빼로 돼 있대. 네.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3: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0: 네.
3: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아, J 파워 J입니다.
0: 아.
3: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0: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3: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3: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아, 했어요. 그래서 네.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네, 그 얘기한 것처럼
0: 네.
4: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0: 네.
4: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4: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0: 네.
4: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0: 둘을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 동성이 진짜 제일 많네. 와,
2: 학교에 채점을 한 거죠.
0: 열심이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0: 그렇죠. 그러니까
1: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3: 그렇죠.
1: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2: 네,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2: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딱히 취미도 없고 셋다 뭐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죠.
1: 또 상자리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0: 다음으로는 지신 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상자류의 지신 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2: 네, 맞습니다.
0: 고깔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2: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시나이브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0: 네.
2: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1: 네. 네.
2: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2: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어,
2: 그럼요. 네.
0: 어,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2: 네, 준수님이 갓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3: 고깔을
2: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2: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어,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2: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아,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2: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들을 수는 없어요.
2: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2: 네.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2: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나가면서
0: 네.
2: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을에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0: 네.
2: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2: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0: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 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1: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0: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갤러리에서 어떤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 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별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0: 맞습니다.
1: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0: 네.
1: 앞으로의 상주의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부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1: 네.
0: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없이 지금의 이 국악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2: 빗자루네요.
1: 빗자루. 그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0: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1: 네.
0: 이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던가 뭐 가야금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1: 네.
0: 다져놨다라고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1: 네.
0: 만든 곡입니다.
1: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트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큰

0: 송나라 원풍 말년 광주 도화동 봉사 한 사람이 사는 뒤 그렇지. 이름은 심학규라. 에이.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난 뒤 현철하고 얌자나사 명산 대찰 신공을 들여 부부간에 딸 하나를 얻었겄다.
1: 아몬.
0: 그러나 곽씨 부인 산후손대 없어 찬물로 빨래하기 웬가지래 과로를 허여놓으니 뜻밖의 산후별증이 일어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살 길이 없는지라 그렇지. 화로 난 유언을 허는 뒤 가구!

0: 아, 쉬고.
1: 여보.

0: 죽자더니
1: 쉬고
0: 천년객 뻔인가
1: 제

사고 부친 혈혈단신 끝에 걸꽃 존엽성 집행막대 흩어집고 더듬 다니시라. 구렁이도 따라 제가 돌지어 넘어져서

휘덕어미 정치노게 지냈으니 이 자식을 안고 가서 저 좀 매겨 달라오면 활세

0: 길을 물어
1: 세시고
0: 내 묘 앞을 찾아와요.
1: 하나 둘 셋

0: 갚아서보다 컸소.
1: 즐거.
0: 아차 차 내졌소. 저의 이름이랑 청이라고 불러주.
1: 아, 어이, 제.
0: 쳐주랴 지극은 굴레. 우색빛 한 금자바거. 진우판 홍사 수실. 진준드린 부전다로. 실행함은 떴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나라에서 상사하신 그나큰 은건한 풀수복강양 태평안락 양변에 새겼기로 고운 홍전 금불음치 끈을 달아 두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다치든 옥제환이 손을 저거 무지기 동안을 두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한숨 쉬고 돌아

0: 하나, 둘, 셋!
1: 전예동!
0: 하나, 둘, 쉬고! 하이!
1: 고생하고 계신도 야수구나.
0: 하나, 둘, 셋!
1: 네가 친지 삼기거나

0: 잘세
1: 하얘는 광천제 독을 뚫어야 품게 되니 충단어미 선자식이 생사하는 무선진여 대전망종 많이 먹어라 손길을 시르르놓고 한숨 쉬고 부는 바람 삽살에 풍되어 불고 눈물 키워 소소새우되어 떠라 복각질 두세번은 숨이 덜컥

0: 이렇다시 곽씨부인 할 일 없이 이 세상을 하지거니
1: 치.
0: 신봉사는 울고 불고 이런 난리가 없지.
1: 한번
0: 동리 사람들이 모여들어 현철로 오신 곽씨부인 불쌍히 이 세상을 떠났으니 곽씨 시체나 매우에 추렴하여 안장함이 어떠하오.
1: 한번
0: 공론이 일구 여출이언을 곽씨 시체 소방상 대도루에 덩그러니 올려놓고 명종 공포 삽선 등물 좌우로 갈라 세우고
1: 어?
0: 거리째를 지낼 적 영희기가 황증유택 최진결례 영결

0: 요령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흐놈차 누환.
1: 아, 그렇죠.
0: 북망산천이

0: 포함은
1: 신봉사도욱 동국은이 채취 있는 선소리꾼 딴 말로 매기는구나 물가 가지는 뒷걸음 일치고 더럽지

0: 아이 아문요
1: 새벽 종다리
0: 그렇지
1: 신길 또 서천 명월이 다 밝고 온다 흔동차 누안
0: 다 웃시고

0: 그때의 신봉사는
1: 그렇지
0: 어린 나해를 강부에 싸서 기덕 어미게 맞규
1: 아 그렇지
0: 곧 죽어도 불관계복 정의의 보상부 뒷채를 검쳐잡고
1: 다 그렇지
0: 아이고 마누라
1: 아만
0: 날 버리고 어디 가오
1: 다 그렇지
0: 나오고 가세 나오고 가세
1: 아 얼쑤
0: 산천천
1: 아 얼씨구
0: 노망망의 다리가 벌써 우리 가며
1: 그렇지
0: 일치해 주정이 없어서 어이 다리
1: 다 그렇지
0: 부창 무수 우리 정분 날과 함께 가사 이다 상여는 그대로 나가며 헌음 차도 환음 헌음 헌음 오이가리름 차도 환음 여보소 상부꾼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자네가 죽어도 이 일이요 내가 죽어도 이 일이로다 은음 잔우안음
1: 좋다
0: 현철어신 곽씨 부인
1: 아멘.
0: 불쌍하게도 떠나셨니 은음 잔우안음 이제 가면 언제나 올라요 만날이나 일러루 은음 잔우안음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엄차의 가리덤 차도 환음 산천에 올라가 고이 안장한 연후 평토제를 모실 적은 봉사가 무슨 충문이 있으려마는 신봉사가 22완맹은지라 그전 배운 것이 있어 신세 자탄으로 충문을 지어 독죽을 하는디

차호우인 차호우인 유차유주숙녀여 행불구의 고인이라 기백년지 해루터니

초고우로 이길로 내며 무삼삼이의 천금에요 진한 눈물 피가 되고 신경경이

0: 주가 부인 박준이나 만사를 무다 잊고
1: 아이 그렇지 아?
0: 많이 먹고 돌아가고
1: 아,
0: 무덤을 감추려고
1: 아, 제, 아?
0: 아이고 마누라 날 버리고 여유간네
1: 다 좋지
0: 마누라는 나를

0: 아들 없고 아무뿐이 몇 가지 궁이 되단 말라.
1: 아, 그렇지요.
0: 아이고 여보, 말

0: 누가
1: 하이 시 밤은
0: 무덤을 감춰 안고 내 눈물 채둠 굴면 함께 죽기로만

그때요 심청을 태운 꽃봉오리가 임당수에 떠 있을 적에 남경 갔던 선인들이 역시 마

사금태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와 임당수를 당도하니 심소조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조의 넋설리로 하는데 포화를 두리둥둥

0: 친 눈을 띄우려고 삼백석은 몸이 팔려 인당수 대수 대신 심당자은 덕시로다.
1: 제 허이
0: 낚시라도 하고 싶었거든. 아이글 병하고 손을 제게 울어 불에 불고 눈물을 씻고 말아보니 도시 또 있는디 세상을 못 본 바라 토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옛날 진병이가 마부를 잡으려고 방금 산 말을 흩어쓰지 그만 죽이기 소리가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기요 어이기요 어이요 자 가까이 가서 보니 장기지기엔 두홍하고 오색 채우디거려 그날 폐건저 싣고 보니 향치가 진동 그날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잡게 없어 황후 붕하시노 납비를 아니하시고 세상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 기심어두고 조속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화초도 많고 많다 팔을 부용해 군자로 만당 준수 공열아 암양부도 헌거라원 솔신 전천 한배완 진시우량 가우지라 풀고 있다고 복성고원 포르고일룡산우 서우조원 식북학군 삼천제자를 강누른 이에 장단 춤풍을 낸 곳 이와 만지 부르게 무르니 당신 군중 배꼽이요 천대산 들어가니 양병계 자향이요 원정 부진 이별헌지 옥창국 견해행도와 두겨나 이와 도와 개관아 홍국 백곡 사계와 동원두리 편세춘 동여지가 행화 월총 나간객 무삼경 달가운 내게 수나북 백일홍령 산옥 외철 축제 나란 난초파 조금이자 치자 갑다

인생들이 찾으고 몇 눈이 나. 그때요 도선주는 인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해 진상하니 황제 보시고 세상에 없는 꽃이라. 예. 그 꽃을 강서나라 이름지어 후궁 하계상에 심어두고 조속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뜻밖의 강서나가 열리며 한선녀 나오거늘 황제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을 심여져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초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제신이 여짜오되 국모 없으심을 하느님이 하시고 배필을 인도하였으니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심청을 황후로 맞이하였구나. 그때 이어 시망우는 부귀는 무쌍으라.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일야는 옥랑간에 높이 앉아 추억

0: 청둘째
1: 다 어이
0: 청자
1: 다 이제 헐
0: 오라 그라피
1: 다 월수고 헐
0: 사
1: 헐 이제
0: 기
1: 다
0: 우주 신방군 판기 듣고
1: 하 이제 어이
0: 기록이 불러 말을 헌다
1: 하
0: 오느냐 저 기록아
1: 이제 하
0: 소중한 포켓

편지 일장 전헌 열한 편지를 쓰라 어째 한자 쓰고 눈물을 채고

0: 도착이로구나.
1: 아, 그러지. 헐.
0: 편제접어 손에 들고 오늘 열을 곧 나서 보니

0: 하루난 신봉사가 관가에 들어가니 황성서 맹인 잔치를 배설하여 봉사들을 다 초청한다 하니 노비까지 내어 죽었다.
1: 시고.
0: 그 노비 받아 가지고 요 뺑파 황성서 맹인 잔치를 배설하여 했는데 자네도 따라갈란가?
1: 시고.
0: 아따 여필 종무라고 내가 영감 따라가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어?
1: 아무.
0: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뺑대기 내가 100년도 되고 10년도 된다. 이렇게 해서 황성을 가게 되었는디
1: 시고
0: 막상 고향을 떠나자니 섭섭하기 한이 없었다. 토하동아 자디꺼라
1: 시고
0: 무릉촌도 자디꺼라
1: 제하
0: 내가

0: 어느 때 오냐.
1: 아,

0: 왔구나.
1: 자, 아,
0: 조자룡은 월강 얻은 청초만아 이끄드면 이 난리시로 가지은 마는 난 못 보는 이내 병신이 몇 날을 걸어 황성 갈 거나 갈지
1: 한세고
0: 또 화로구나.
1: 다 하시고.
0: 여보소 뱅더이네.
2: 예.
0: 실소리를 좀 맞아줘서.
1: 제하.
0: 다리 아파 못 가겠네.
1: 다 하시고.
0: 뱅더이네가 실소리를 맞는 뒤 어디서 매나리 쪼를 들었던지 전라도 반맥이 반반으로 베기나 한디. 의가지네 의가지네 의가지네 의가리 황성체를 이럴 갈 것.

0: 하기나
1: 좋다 헌심
0: 날개도 친 하기나 되며 하. 서로를

0: 일세기요.
1: 제한만
0: 우리 시향 선생 일세기요.
1: 닮았다.
0: 이로 다시 올라가다
1: 다시
0: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잘 적어 그때여 뺑덕이네라 근처 사는 황봉사와 등이 맞으신 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쯤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는 아무런 추를 모르고 첫 새벽 일어나서 뺑덕이네를 찾는구나.
2: 박수를 자주 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여 뺑파, 아 어서 일어나. 우리가 삼복성념에 낮에는 더 갈 수 없고 새벽질로 한 2, 30리 쳐야 될지. 아 어서 일어나. 그 방 구석지서 뭐하고 있어? 멋이었지? 째불었어? 봤어? 안으로 들어가던 여주인!
1: 어.
2: 그 혹 우리 마누라 봤어?
1: 하.
2: 멋이 있잖다고?
1: 응.
2: 황봉사 벌써 떠났다고?
1: 헐씨고.
2: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이고 인연이 갔구나.

0: 헌내으려. 야유 천하 의리 없고 사정 없는 인연아.
1: 좋다.
0: 당초에 네가 버릴 테면 이랬던 곳을 소마득하지.
1: 아, 그렇지 않은
0: 수백 년 타야그다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겠느냐. 휘세지다 두 못 때리라. 인연아 너 그럴 줄래 몰랐다. 하라 하라. 현철 어신 곽씨도 죽고 살고 출천되어 내 딸 청이 생죽음도 당했는데
1: 벌써
0: 내까지 안

0: 이비도 고나 에라이놈 남산 호랭이가 씹어 걸려.
1: 헐 씹어. 아 좋지.

0: 이놀 불러서 하지 거우
1: 시험을
0: 황성길을 올라갈지
1: 조세한신
0: 구막 밖을 나서더니
1: 좋다
0: 그대도 생각나서 섰던 자리에 덥석
1: 하시고 하
0: 주저앉더니 덕이네 덕이네 당이네 빈둥이네 야요 천하 무정헌역
1: 제헌신문뜬
0: 가장 피반 기도 사람치고는 무덜진데 눈어두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되겠느냐 세수방 따라서 찰까 거라 더듬더듬 올라갈지
1: 조제하면
0: 이때는 어느 땐고 온유월상부 성전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땀은 흙뿌리며 간 곳을 점점 내려가니
1: 제헌신
0: 천리신내란 천상으로 돌고 이 골물이 저 골물이 콸콸 예리할 떡을 물에 한 대로 합수처 존방자 지방자 월독조 구부조 황우리 벚 금저 건넌 평풍서에다 아주 꽝꽝 아주 시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던 경계가 또 있나 신봉사 좋아라고 신봉사가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허장으로 상하의 목을 훨훨 벗어 집행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물에 푹 넣어 들어서 씌워놓고 잔이 좋다 물 한 주먹을 덧붙 쥐어 응쟁이도 문지르고 주먹을 덤벙 지역캐드랑도 무드르며 시원하고 전이 좋다 삼각산을 올라선들 위에서 시원헌역 동해 유수를 더 마시는 험 이어서 시원 할까나 할시구 좋구나 지와 자 좋은데 퉁둥퉁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하나님만의 노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군이나 대벌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치킨
1: 훈련!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브 국악 방송 숨은 장관님을 엽시다. 인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완구 복록을 재산같이 누리도 동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꽃다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불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꽂히는 이상팀 리더 장구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PD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이키 아닙니다. 쉐이키신다.
0: 네, 그 썩는다 그 쉐이키 맞죠?
2: 네.
0: 네, 쉐이키. 쉐이키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워.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

0: 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1: 길을 따라서
0: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2: 밟아서.
0: 아,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3: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다 캠프 유명하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좋아서, 주다시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에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고. 아, 어서 나와,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6: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6: 취미로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7: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7: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2: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8: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구.
8: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9: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9: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 성이 오란 그늘 추위 급히 장대상 톡! 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용부장대한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리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대걸 몸도에 폭판 허그르르 찬동한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거

것이라. 이 사람을 탈주하는 귀신도 난청이라 만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중역 화름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 안녕 오기오 사람은 은자라 초기기는 아까우나 그 뒤로 살려두어서는

이놈 소주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르나 뜻밖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선이의 나다를

한양수 선빙 북내령 밤에 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원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그 배꼽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달랜배를 잡았다고 농사공아예 네 배를 빨리 저어 명대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덕여 이 물에 붕덩 나를 치며 너의 꼴로의 자리가 사공들이 황급하야

마음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 이자 보라 휘려라 저라 저라 휘려라 그야 니야 그야 눈은 이 두드러

계속 물어 나 안 말 듣고 가오. 마음 비무하는 일이라고 일부자고 해보아라. 서성전 웃든 낸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만이

사룡이 분을 리은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도 더울이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저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 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모르고 모든 뒤에 바라보며 백보하니가 되던 바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들을 숙이고 홍보벽에들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짐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김하식천 일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주 빠른 살이 대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본대 철컥 화재건 물에가 물결이 이첩 소스를 과인 풍행 갯머리

0: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놀이라 대관짓 권태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문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1대 100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 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 의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가 같이 이쁘네. 상원이는 네.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룻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다섯 여섯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인이라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네,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거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좀 했던 것 같아요.

매일 해요.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명절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줄잘 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춘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바흐라는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 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박음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그래서 일단 저는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쳤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런 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자악보를 새로 제작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원이의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치?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응?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 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이 연주를. 알았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0: 수고했어.
1: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 한 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 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 안 됐다 뭐 이런 거.

네,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상훈아, 너 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너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말할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m afraid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나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얘보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수 있는 음악가?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

국경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0: 김상영 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세 합창단의 위풍당당한 모습 보셨습니까?
1: 네.
0: 여러분 좀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1: 네.

백세 합창단은 60세부터 96세까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96세의 그분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성함은 우리 텐에 계시는데 조규성 선생님이십니다. 손 한번 드립니다.

어쩌면 앞으로 몇 해 공년이 지나면 정말 저 어르신께서 100세를 맞이하시면서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100세 합창단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위풍당당한 그런 남은 또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한국의 대표적인 인형극인 꼭두각시노름. 남사당태가 목덜미를 잡고 논다는 데서 덜미라고도 한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놀이도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한국의 전통 인형극 중의 하나인 꼭두각시노름은 과거 봉건시 때부터 개화기까지 떠돌아다니던 직업적 유랑 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 의해 연유되었다. 꼭두각시노름은 포장막을 치고 공중무대를 세워 공연하였다. 탈춤과 함께 우리 고전극의 한 종류이면서도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인형극도 있으니 이름하여 발탈. 발탈이란 한쪽 발에 탈을 씌워서 행하는 연희를 일컬으며 족탈, 족가면, 족무용, 발탈춤 등으로 불린다. 허수아비로 만든 인형의 머리를 발바닥에 씌우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혀 사람 모양 인형의 상반신만 보이게 한 뒤 조종하는 독특한 인형극이다. 그런데 반등신의 인형을 어떻게 발로 움직이는 걸까?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누워서 발만 움직이고 대나무로 양팔을 움직이게 된다. 발탈은 발탈꾼, 즉 인형배우뿐만 아니라 이야기꾼, 그리고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함께 펼치는 종합예술이다. 발탈꾼은 판소리, 민요 등 노래는 물론 지담에도 능해 다양한 목소리 연기로 인형 배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렇다면 발탈은 언제 누가 시작한 걸까? 발탈은 대략 1910년대 전후로 명창 박춘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15살에 궁중에 들어가 고종 황제로부터 궁중연희를 담당하는 가무별감 벼슬을 받았다. 최고의 경기 명창이자 제담가였는데 당시 그가 펼치는 발탈 공연이 유명했다. 신문에 이동백, 임방울 등 당시 최고의 명창들과 나란히 박춘재 이름이 실렸다. 발탈은 박춘재를 통해 1922년 이동환에게 전수되었고 이것이 후대의 박해일, 현 보유자 박정임과 조영숙으로 이어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발탈.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되었다. 발탈은 가장 창의적이고 해학적인 종합예술 중 하나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쉐이킨!
2: 구려!

0: 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겨구나 봉황돌이나 대벌짓 권해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능과 정능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해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명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나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심많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이를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유폐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춘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 유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름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서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전

철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 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길을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시내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 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되어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해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무랑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시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 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슬하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 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 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동 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동 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분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왕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닐어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열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1939년 6월의 어느 날, 덕수궁 석조전이 그리스 신전처럼 하얗게 빛납니다. 강렬한 햇빛은 바닥에도 그림자의 열줄을 세웠는데요. 원근법의 소실점을 만드는 사각의 격자무늬 프레임, 함수의 좌표같이 떠도는 한복 치마와 한옥 건축, 수직과 수평의 기둥열 사이에서 양산 쓴 여성들은 뭘 보고 있던 걸까요?

0: 서울 중심가 세종대로의 한 중앙. 덕수궁 사방엔 늘 거대한 도시의 소음이 들끓습니다. 덕수궁의 정문 대한문이 간신히 바리케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바쁘고 시끄러운 일상과 다른 고요한 평화가 대한문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죠. 11월 말, 늦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은행나무는 마지막 잎사귀들을 떨구며 궁을 노랗게 물들였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덕수궁에 들어섭니다. 근위병처럼 도열한 나무와 새소리가 반갑게 맞아주죠. 떠들썩한 바깥세상에서 신성한 궁궐로 이어주는 돌다리를 건너는데요. 아, 나무 향이 섞인 차가운 공기에 정신과 시야가 뚜렷해집니다. 대한문을 지나 앞으로 쭉 뻗은 길을 같이 걸어보실까요? 궁 밖에 현대식 건물들이 바짝 붙어있고 거리의 소음이 담을 타고 넘어와 좀 어수선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아무도 없는 궁 안을 홀로 걷는 호사가 너무나 각별합니다. 덕수궁 진입로엔 지난 100여 년간의 한국의 역사가 압축돼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는 덕수궁의 시간은 급격한 변화와 단절의 연속이었죠. 길 바깥엔 현대의 빌딩들이 무질서하게 솟아있고 또 반대편엔 전통 궁궐 건축도 보이는데요.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10분 남짓 이어진 산책의 막바지, 은행나무 사이로 서양 고전 양식의 건물들까지 보이는데요. 한국 전통과 서양 고전, 현대가 뒤섞인 건축물의 변화무쌍한 파노라마는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시간의 변이를 층층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방금 저와 함께 걸어본 이 길 어떠셨나요? 정말 환상적인데요. 이 덕수궁은 참 익숙하면서도 좀 낯선 곳이죠. 우리 근현대사의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덕수궁에는 전통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뒤섞여 있는데요. 좀 뒤죽박죽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창덕궁이나 경복궁 등에 비해 전통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무시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덕수궁의 가치가 있는 건데요. 자, 오늘은 서로 다른 기억과 시간이 혼재된 독특한

0: 공간 덕수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 덕수궁에서는 때마침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이 기획한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인데요. 미술작가와 조경전문가, 식물학자가 각기 덕수궁 정원을 자유롭게 해석해 작품을 만들도록 한 거죠. 중화전 행각에 있던 권혜원 작가의 나무를 상상하는 방법은 오랜 시간 덕수궁을 갖고 왔을 정원사들을 상상해 영상으로 제작한 건데요. 덕수궁을 잃은 나무들, 이름 모를 정원사와 새들은 덕수궁에 중첩된 오래된 기억들을 환기시켰습니다. 준명당 앞에 있던 김명범 작가의 원은 전통 불로장생의 이미지를 차용한 겁니다. 커다란 나무뿔을 단 사슴이 삶과 죽음의 순환을 초현실적으로 보여줬죠. 자, 이제 덕수궁의 편전이었던 덕홍전으로 가봅니다. 을미사변 뒤 명성황후의 신주를 모시던 경소전이 있던 곳인데요. 대한제국이 망하자 고종의 아련실로 고쳐진 덕홍전은 작지만 화려한 건물이죠. 덕홍전 내부에는 화려한 장식만큼이나 현란한 이미지들이 가득했는데요. 이예승 작가의 그림자 정원, 흐리게 중첩된 경물입니다. 작품은 덕수궁만큼이나 혼재된 디지털 이미지들이 모니터 안에 펼쳐졌었죠. 작품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실제 공간에 가상의 이미지가 중첩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물에 촛불을 비춰 벽에다 그림자 놀이를 즐겼던 것처럼 현실에 투영된 디지털 이미지의 유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실제와 가상의 흐려진 경계는 덕홍전 옆 축대 위에 있는 서거당으로까지 연결됐습니다. 단청을 안에 나뭇결이 그대로 보이는 서거당 대청에는 전통 방식으로 조화를 만든 황수로 명인의 홍도화가 전시되어 있었죠. 홍도화는 고종 즉위 40주년을 경축하는 이민년 잔치를 그린 병풍화를 참고한 건데요. 자, 이제 덕수궁을 황제의 궁으로 만든 고종을 만날 차례입니다. 함령전은 고종이 말년을 보낸 침전입니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된 고종은 1919년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는데요. 이용배 작가, 성종상 교수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몽유원림은 함령전에 유폐된 고종이 상상했을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가 명성황후와 거닐었을 경복궁 향원정 일대와 조선 말 대한제국의 파란만장한 연대기가 겹쳐졌죠. 1897년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은 1910년 종말을 맞게 됩니다. 조경 전문가 성종상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0: 그러면 이곳 이 덕수궁의 후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2: 글쎄요. 덕수궁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흔적도 많이 안 남아있고
0: 네.
2: 아시다시피 변형도 많이 되었고 그렇지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2: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희궁까지 우리 고종께서 즐기지 않았었을까.
0: 여기서부터 경희궁까지?
2: 경희궁까지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네. 요즘 말로 한 6교로 해서
0: 네.
2: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경희궁은 훨씬 더 이제 바로 뒤에 인왕산도 있고 훨씬 여기보다 훨씬 당시에 좀 여유가 있었을 테니까
0: 네.
2: 거기서 아마 후원 같은 느낌들도 적이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0: 아.
2: 예. 그 말고도 뭐 이쪽에 그

0: 우리 이 한국 전통 정원의 특징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1: 아시다시피 우리는 산이 많은 나라죠.
0: 맞아요. 네,
1: 3분의 2가 산입니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산들이 막 겹쳐 있죠.
0: 맞아요.
1: 그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이제 겨울물이 흘러가고요. 계곡이 흘러가니까 산과 물이 이렇게 서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그렇죠. 짜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당장 수도만, 큰 대도시만 봐도요. 네. 우리 서울하고 세계적인 도시들, 동경, 북경, 뭐 파리, 런던, 뉴욕, 큰 도시들 이렇게 생각해봐도 서울처럼 한강과 청계천, 그리고 이 내사산, 외사산,
0: 맞아요.
1: 이런 것이 잘 짜여 있는 도시가 없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경관의 변화감, 경관에 있어서의 역동성,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0: 그렇죠.
1: 거기 만드는 정원은 크게 손들 필요가 없습니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름다운데 뭘 손대겠습니까?
0: 그렇죠. 그대로만으로도
1: 그죠?
0: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1: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최소한의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인공의 손길만 더하면 되는데.
2: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는 전통 궁궐 조경이 어땠는지 잘 그려져 있는데요. 특히 창덕궁 후원은 왕궁임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산중에 있는 것 같죠.
0: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 이 전통 정원의 특징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일부러 우리가 막 뭔가 막 만들려고 하지 않고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또 이야기를 들 수 있다면, 사실 어떤 형태 하나만을 딱 고집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원이야, 이것이 우리 전통의 정원이야, 이렇게 고집을 할 수만도 없겠어요.
1: 적절한 지적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늘상 우리 한국 정원은 특수애를 추구했던 그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 없는 거죠.
0: 네.
1: 왜냐하면은 우리 산천에 가면은 가는 데마다 다 다르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물이 가까이 있는데, 좀 언덕이 있는데, 뭐 숲이 있는데, 바위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거기 가서 잘 맞춰야죠. 예. 그것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뭔가를 정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기보다는 거기 있는 것이 뭔가를 열심히 읽어내고,
0: 네.
1: 예, 그거에 자꾸 이렇게 맞추는 것이 우리는 우리 정원의 미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원은 특수애이고 장소 중심적인 해법이다.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지극히 이 자연미학적이고 생태미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특수애는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값을 말하는데요. 한국 정원의 특수해는 가장 정형적일 것 같은 경회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0: 정해진 규격보다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한 한국 정원. 혹시 덕수궁 정원의 실마리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죠. 왕의 어진을 모셨던 서양식 건물 정관헌과 좀 전에 찾아본 덕홍전 사이에는 또 하나의 상상의 정원이 있었는데요.
1: 지금 이게 이제 구름 위에 카펫가 착 놓인 느낌을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카펫이란 말입니다.
2: 네.
1: 근데 문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서양식인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전통적인 느낌도 들고.
2: 네, 맞아요.
1: 아주 오묘하거든요.
2: 제가 이 덕수궁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옛날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옛날 사진 중에 고종 황제의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앉아 계시고 그 밑에 카펫이 한 장 깔려

0: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눈에 들어와서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덕수궁이 이제 서양식 건물들도 들어오고 서양식 가구가 들어오면서 그런 입식 생활에 맞는 카페트도 같이 들어온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석조전에 그 접견실에 그 사진을 보고 네. 옛날 카펫을 복원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 그거를 재해석을 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여기를 오니까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오면은 나무 보고 건물 보고 지붕 보고 하는데 바닥을 보게 됩니다.
1: 아, 네.
0: 카펫이 쫙 깔려져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의 그 작품 의도도 좀 그러하셨다면서요.
1: 네.
0: 바닥을 보게 하고 싶다.
1: 네, 맞아요.
0: 어.
1: 어떤 현대 문물이 뭔가를 계속 수직적으로 만들어 올리면서 발전했다고 하면 이 시점에 우리가 바닥에 있는 어떤 낮은 것들, 그 다음에 바닥에 깔린 생태계, 왜냐하면은 어떤 인간 사회와 땅 밑에 있는 어떤 새로운 질서들을 매개하는 면이잖아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맞아요. 우리를 지탱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든 바닥을 향해서 고개를 좀 숙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0: 교수님 말씀처럼 이 바닥을 보니까 주변 경관이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또 드네요.
1: 네.
0: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덕수궁 둘러보면서 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대적인 느낌이 가미된 정원 뭐 이런 것들은 궁에는 너무 이질적인데 여기가 덕수궁이기 때문에 진짜 어울린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덕수궁의 매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고 어떤 미술관 때문에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되는, 어떻게 보면 혼성적이면서 맞습니다. 다이나믹한 그런 장소죠. 그래서 네. 다른 궁들에 비해서 그 예술적인 개입을 통해서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2: 가든 카펫 주위는 흰 구름같이 피어난 외래종 식물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활짝 피었다 저무는 생명의 순환을 보이며 삶과 죽음, 동서양의 경계를 몽환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든 카펫이 있던 자리 옆으론 덕수궁의 정전, 중화전을 향하는 문이 담장에 나 있는데요. 황제가 하례를 받던 중화전 주변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대한제국 때는 외국 공사관들이 덕수궁 주위를 둘렀었는데요. 덕수궁은 조선이 근대화하고자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통로이자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경계부였습니다. 중화전 너머 서양식 건물 석조전이 건립되면서 덕수궁은 전통과 근대, 또 조선과 서양이 공존하는 혼종의 극치를 이루게 되죠. 진희서 작가의 일보일경은 이런 중화전과 석조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부를 시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사라진 중화전 행각자리에 세워진 구리로 된 망은 바람과 햇빛이 투과되며 흔들렸는데요. 경계이 돼 막히지 않고 섞일 수 있는 서로 다른 공간 간의 미묘한 스팟을 보여줬죠. 석조전은 고종 때 건립되기 시작했지만 완공됐을 때 대한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고종에 이어 순종마저 승하한 후 1930년대에 덕수궁은 공원이 됩니다. 윤성남 작가의 눈물이 비처럼 비처럼 1930년대 어느 봄날은 공원이 된 덕수궁에 찾아온 여성들을 나무 패널에 그린 겁니다. 황제가 사라진 궁궐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이 됐는데요. 당시 관람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0: 색채도 색채고 이 표정들이
3: 네.
0: 굉장히 당당한 여성들의 모습이
3: 네.
0: 좀 인상적이네요.
3: 아, 그래요?
0: 네.
3: 예. 이 궁이라는 것이 1930년대에 최초로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임금님이 계시는 데는 담 밖에도 잘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약간의 해방된 느낌도 있었겠지만
0: 네.
3: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옷 좀 화려하고
0: 네.
3: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출이 가능했던 분들 여성들
0: 그렇죠.
3: 그런 아무래도 이제 뭐 양반 계급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고 아 내가 여기 궁예를 들어와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거 그 어떤 결과물이었는가요?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3: 당연히 그 울분이 네. 슬픔이 네. 이 몸 안에 가득했을 것 같아.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래서 그 얼굴이 약간 굳어있는 느낌 네. 그런 거를 이제 표현했습니다. 네.
0: 그 윤성남 작가님의 아버님께서 네. 유명한 윤백남 선생님이십니다.
3: 네. 네.
0: 극작가이자 네. 영화감독으로 1923년에 네. 이제 한국 최초의 극영화인 월하의 맹세
3: 네, 월하의
0: 감독을
3: 맹세.
0: 하셨습니다.
3: 네. 네.
0: 근데 참 또 1919년 그 3.1운동 때는 네. 덕수궁 앞에서 목격한 일을 글로 남기시기도
3: 네,
0: 하셨더라고요.
3: 그러셨더라고요.
0: 그래서
3: 네.
0: 대한문학 만세시위대에 네. 어린 여학생들이 네. 적지 않게 끼어 있었다라는 네. 기록을 또 해주셨기도 했어요.
3: 네.

0: 작가님, 우리 근대가 일제강점기와 겹쳐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거를
1: 네.
0: 여기 여성들의 표정처럼 네. 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네.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덕수궁을 최초로 개방했을 때 거기를 방문했던 분은 대부분 양반들, 남성들이죠. 아마 여성들은 거의 못 왔을 거란 생각도 해요.
0: 네.
1: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 시절에 살아 있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가봤을 것 같아. 라는 상상을 했는데 슬픔이 꽉 차 있었겠죠.
0: 맞아요.
1: 네.
0: 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1: 그렇죠.
0: 이곳에 들어왔겠죠.
1: 그렇겠죠.
0: 그 느낌을 네. 이곳에 오니까 이 인물들과 네. 같이 느끼게 되네요.
2: 작품이 위치한 석조전 앞 정원은 드라마틱한 공간의 전의를 펼쳐냅니다. 전통 한옥의 중화전 영역과 서양식의 석조전 영역은 서로 나란히 있지 않고 축이 만나며 충돌하는데요. 부딪히되 더욱 긴밀히 엮인 두 공간은 전통과 근현대의 숙명적인 공존을 웅변하죠. 덕수궁 건축의 중심, 석조전 정원을 조망하기 위해 근대공원 연구자 김혜경 교수와 석조전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0: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정원이 한눈에 들어와요. 아, 그 옛날 왕이 보던 풍경은 이런 풍경이었겠구나.
3: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건물 전통 건축에는 이렇게 앞에 정원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0: 아.
3: 생각해 보세요. 혹시 창덕궁 가보셨어요? 네. 정원을 찾아서 어디로 가셨을까?
0: 와, 후원 쪽으로 갔나?
3: 뒤쪽이죠.
0: 네, 뒤쪽.
3: 그리고 가는 동안에 네. 함부로 가지 못했던 느낌이 좀 들잖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3: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전통 정원의 기법이고 여기는 보면 석조전에 올라오니 앞에 쫙 펼쳐지죠.
0: 한눈에.
3: 그죠.
0: 네.
3: 이거는 서양식 기법이에요.
0: 아.
3: 서양식 기법은 어디서부터 유래를 했냐면 혹시 프랑스 베르사유 궁 가보셨어요? 가보셨을 것 같은데.
0: 꿈속에서 아니면 화면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정원 예쁘기는 한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좀 마음이 착잡했어요. 사실 올라왔을 때도. 네. 그런데 정원이 그냥 왕만을 위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방으로 다 열려있는 느낌?
0: 그죠. 네.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 이 정원을 볼 때는 동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선이 뭐냐면 내가 정원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그 움직이는 선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동선이 지금
1: 그러니까 지금 계단이 다 사방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0: 그러면
1: 다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0: 그 얘기죠. 네. 이 동선이 네 곳으로 열려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곳에서 이 정원을 볼 수 있다는 황제가 독점하지 않았던 정원. 사실 이 정원은 덕수궁이 중앙공원이라는 미명하에 오픈되면서 조성됐던 1938년 공원하에 산물이에요.
1: 아.
0: 공원의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원이 맨 처음.
1: 야,
0: 궁금해지죠?
1: 네. 처음에 공원이 생긴 게 한 몇 년도쯤이에요?
0: 1888년이에요.
1: 생각보다 진짜
0: 오래됐죠?
1: 네.

0: 고종께서 좀 힘드신 시기잖아요. 아감 파천하고 돌아오시면서. 그래서 덕수궁을 본인의 힘을 펼칠 수 있는 제국으로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나 주변 상황들이 너무 불안해서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도 1897년에 조성이 되려고 했지만 사실 공원의 모습을 갖춘 거는 아쉽게도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종의 힘이 닿았을 때 만들어진 정원은 축이 석조전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변하기 시작하면서 네 번째 변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방형에 거북이 조각상이 있던 그런 정원이었다가 지금은 되게
1: 묽게.
0: 네.

0: 사실 이 덕수궁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현대까지 오는 것들이 곳곳에 남아있거든요. 지금 여기 정원에서 보면 여기 정원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기에 되게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하나 보이시죠?
1: 네.
0: 그 구조물 혹시 명칭 들어보셨어요?
1: 저게 뭐예요?
0: 파고라? 파고라라고 하는 서양식 정작, 그리고 그거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늘 실험? 그늘을 만들어주는 실험.
1: 아,
0: 이거는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공원은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려면 앉아야죠.
1: 그렇죠. 벤치가 필요하죠.
0: 그렇죠. 우리처럼 땡볕에 노출되면 안 되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제가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
1: 아, 정말.
0: 이런 부분들이 매력인 것 같아요.
1: 진짜 그러네요.
2: 석조전 정원은 위에서만 내려다보는 황제의 정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밑으로 가서 반대 방향에서 볼 때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요. 이제 정원의 중심 파고라로 이동해 봅니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에 앉아 있는 이 느낌이
0: 다르죠.
1: 유난히 파란 하늘과 함께
0: 어울리죠?
1: 예, 느낌이 좋네요.
0: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네. 다른 정원하고 다른 질감의 벽면이 보이지 않아요?
1: 초기?
0: 네네.
1: 돌로 된
0: 네. 파상형의 무늬들.
1: 네.
0: 우리가 모더니즘 하면 굉장히 뭐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세련된 패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향나무.
1: 오.
0: 향나무인데 원래는 저 향나무는 정원을 만들 때 옥향이라 그래서 처음 심을 때는 이렇게 둥글둥글
1: 했다가
0: 지금은 80년이란 시간이 흐르니까

0: 저렇게 서로 어우렁 더우렁 하긴 했는데 그 아래쪽 그 옥향 아래쪽의 판서까지가 1938년에 만들었던 정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1: 야, 재밌는 게 아까 석조전 2층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0: 그죠.

0: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한복 입은 여성들의 얼굴이 양산으로 가려져 궁금함을 자아내게 하죠. 파고라와 석조전이 이루는 수직과 수평의 선들 사이에서 이들이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얼핏 평화롭고 나른해 보이는 사진에는 식민지 시대의 모순이 감춰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너머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같은 해 2월에 찍힌 정원 석벽의 사진인데요. 사방으로 찢긴 것 같은 추상적인 돌의 문양에서 누군가는 시대의 균열을 잃지 않았을까요? 당시 소설가 이상이 화려한 공원에서 느꼈을 소외와 절망은 석조전 정원에도 깃들었을 겁니다.
1: 아니, 저 판석도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우리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첫 패턴이 이곳에 앉아있던 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2: 그렇네요.
1: 그래서 곳곳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정원은 단지 저 석조전 2층에서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파골라에도 앉아보고 중화전 계단에도 가보고 현재 미술관 앞에 계단에서도 봐야 현재 석조전 앞에 있는 정원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2: 그렇죠.
0: 근대의 빛과 그림자, 시대의 모순과 자각에 대한 기억이 석조전 정원에 층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린 이를 한켜 세밀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1: 여기가 해방 이후에 미군들이 잠깐 점령을 하면서 여기서 그 와인 파티도 했어요.
3: 아, 진짜.
1: 그 사진도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 기둥. 이게 지금 1938년에 만든 이 벽돌을 깨서 붙이는 디자인까지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3: 이야.
1: 이거를 그냥 겹겹이 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약간 폐허미가 느낄 정도로 살짝살짝 붙였던 것들이 지금은 현대식에서는 안도다다오가 노출 콘크리트를 쓰는 건물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벌써 1930년대에 콘크리트를 오픈시키고 비우는 디자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
2: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
1: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2: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저도 몰랐는데.
1: 다르게 보이죠, 덕수궁이.
2: 그러네요. 이 등나무.
1: 이 등나무도. 그 당시에.
2: 이 당시에 이제 요거 만들 때 이제 함께. 같이 심겨진.
0: 석조전 정원 파고라는 기둥만큼이나 치렁치렁 늘어진 등나무가 인상적인데요. 입구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도 볼 수 있습니다. 주목은 정원 입구, 은행나무들이 둥글게 식재된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들 나무들은 모두 1938년경 심어진 거죠. 이제 나무들도 100년 가까운 나이를 먹어 덕수궁 건물들과 비슷하게 늙어갑니다. 중화전 행각 주변의 향나무들도 비교적 오래된 것들인데요. 1904년 대화재 후 중화전이 재건된 즈음 심어지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이제 건물보다 나무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김혜경 교수의 안내로 덕수궁 나무 투어를 한번 떠나볼까요? 먼저 석조전 옆에 가시치렵수를 만나볼 텐데요.
4: 혹시 이 나무 보이세요? 엄청나게 크죠. 이 나무 이름은 가시치렵수예요. 가시치렵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잎이 7개 이렇게 손바닥 펼친 듯이 있기 때문에 가시치렵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0: 가시치렵수는 좀 낯선 이름이지만 마로니에라 하면 익숙하실 겁니다. 유명한 대학로의 마로니에는 사실 일반 치렵수로 진짜 마로니에는 아니라고 하죠. 덕수궁의 가시치렵수야말로 진짜 마로니에인데요. 1912년 네덜란드 공사가 고종에게 선물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4: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는 1912년 네덜란드 공사가 이 나무를 선물해 줬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저도 이 나무를

0: 아, 정말 1912년에 네덜란드 공사가 줬을까라고 찾아보니 사실은 기록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오래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볼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시치렵수 말고 덕수궁에 또 어떤 나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1: 이제 덕수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0: 덕수궁에는 1904년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어요. 저기 저 왼쪽에 있는 정관원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중화전 그리고 모든 건물들 함영전까지 다 탔는데 그 화재에서도 살아남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이 회화나무들입니다. 회화나무는 일반적으로 학자수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회화나무는 덕수궁이 만들어지기 직전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 그리고 1904년 이 화재 났을 때에도 살아 있었던 나무들이에요. 그러면 이 덕수궁의 모든 것들을 지켜본 이 나무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가지가 왼쪽 가지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시면 왼쪽에 가지들은 잘려져 있고, 오른쪽에 가지들은 그래도 덕수궁으로 뻗어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담장 너머는 영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서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네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네 쪽으로 가지를 넘어오게 하지 말라는 부탁으로 현재 회화나무 왼쪽 가지는 아프지만 사람으로 치면 발다리가 잘리듯이 잘려버렸습니다. 이 회화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화재 때에도 살아났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하늘이 보일 정도로 커다란 동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아, 나무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안쪽을 심재라고 하고 겉을 변재라고 하는데, 심재는 이렇게 기둥이 될 만한 그 지탱을 하고 있고, 이 변재에는 회화나무의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이 회화나무는 영양분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파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기특합니다. 사실은 가끔 이 나무를 보면 울컥하기도 해요. 그 모든 걸 현재 이 모습으로도 살아남아 있다는 게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1: 회화나무는 창덕궁에도 있습니다. 창덕궁 회화나무는 돈화문 안쪽에서 오랜 세월 궁궐의 진입부를 지키고 있는데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공이 임금을 찾아뵙듯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덕수궁 회화나무들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덕수궁의 그 어느 것보다 오래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대한제국 때 덕수궁을 새로 지을 때도 회화나무를 뽑지 않고 존중했던 거죠. 덕수궁에 있던 또 하나의 서양식 건물인 돈덕전 앞에는 17, 18세기경부터 있었을 오래된 회화나무가 장관이었는데요. 순종이 승하한 후 돈덕전이 헐릴 때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지만 근래 돈덕전을 복원하면서 나무 뿌리에 손상이 갔다고 합니다. 숱한 격변의 세월을 이겨낸 회화나무가 우리 시대에 위기를 맞았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회화나무를 뒤로하고 상상의 정원, 마지막 작품을 보러 함영전의 행각으로 갔습니다. 함영전 행각엔 덕수궁의 식물을 총체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식물학자가 만든 가상의 연구실, 면면상처, 식물학자의 시선이었죠.
0: 와.

0: 와, 여기 선생님 작업실이세요?
1: 네, 제가 만든 연구실입니다.
0: 아,
1: 네.
0: 예쁘다.
1: 여기 의자에 한번 앉으실 수 있게끔.
0: 진짜.
1: 아, 이게 전시물이긴 한데요.
0: 네.
1: 이게 1920년에서 40년 사이에 제작된 영국 의자입니다. 앉으시고요.
0: 선생님은 어디
1: 아,
0: 앉으세요?
1: 저는 의자를, 이건 좀
0: 좀,
1: 평범해 보이지만,
0: 아니, 너무
1: 아,
0: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저한테는 약간 유물이에요. 저희 실험실에서 아주 오래오랫동안 썼던 의자입니다. 네, 여기 앉아서.
0: 아유, 감사합니다.
2: 작품 면면 상처는 대한제국 전속 식물학자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크게 세 개로 나뉜 공간의 한편에는 20세기 초에 앤틱 가구들로 구성된 연구실이 있었는데요. 작업 도구와 연구 자료들이 실감나게 펼쳐져 있었죠.
0: 아, 지금 제 앞에 고종의 사진이 보이는데, 참 고종 때부터 식물학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1: 맞아요.
0: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0: 그렇다면 우리의 식물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도 궁금해지네요.
1: 네. 사실 한국의 식물을 서양식 분류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1700년대부터 있긴 하더라고요.
0: 오,
1: 네.
0: 꽤
1: 네, 오래 전에. 네.
0: 오래전이네요.
1: 그래서 뭐 영국인들, 독일인들, 뭐 이탈리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뭐 선교사나 탐험가, 뭐 여행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좀 해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본격적으로 한국의 모든 식물을 좀 조사하고 기록한 것은 역시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나카이 다케노신이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더 독립을 하고 나서야 자주적으로 이제 식물학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그렇다면 이 한국의 1세대
1: 네.
0: 식물학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1: 일제강점기에도 사실 일본 학자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었고,
0: 네.
1: 또 조선인들이 또 자주적으로 우리의 생물을 연구하자고 하는 조선박물연구회가 있었어요. 거기 식물학자들이 아마도 최초의 학자들이 아닐까 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낙가이의 조교였던 정태현 선생님이나 도봉섭 선생님, 박만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그분들을 1세대 식물학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0: 그래서 뭐 식물 도감 같은
1: 네.
0: 것도 뭐 도봉섭
1: 네,
0: 선생님이
1: 맞아요. 그때 좀 남아있죠.
0: 남아
1: 네.
0: 있고 와 진짜 그 시기에 그런 연구를 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고
1: 네.
0: 대단하고
1: 약간 독립운동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0: 그랬을 것
1: 그런
0: 같아요.
1: 느낌인 것 같아요. 네.

0: 일제강점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저희가 또 이 식물 가운데는 또 유독 일본과 연결을 지어서 네. 생각하는 식물이 있잖아요.
1: 네. 왜냐하면 그때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한국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식물들을 일본 학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많이 학계에 발표를 하게 됐고 대표적으로 미선나무를 들 수가 있겠죠.
0: 미선나무?
1: 네. 미선나무 들어보셨어요?
0: 미선나무는 들어봤어요.
1: 미선나무가 원산지가 한국이고 지금도 우리가 자생지에서는 많이 없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아무 집에나 막 이렇게 담벼락에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도 원예종으로는 쉽게 구할 수는 있어요. 조경수로.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낙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발표하고 조금 있다가 이시도야, 그 다음 낙가이 이 두 사람이 씨앗을 미국과 유럽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예쁘잖아요.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빠른 속도로 원예종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는 지금 조경수로 심죠.
0: 그런 거 보시고 그런 네. 거를 이제 식물학자로서 네. 어떤 마음 드세요?
1: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생물의 주권에 대해서 규약이 잡혀 있지만 네. 그때 예전에 나갔던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그쵸.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죠. 그 시대에 우리 민족하고 닮았고 그렇죠. 네.
0: 이쯤에서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만약에 대한제국의 네. 황실의 전속 식물학자였다.
1: 네. 네.
0: 그러면은 뭘 하셨을까요?
1: 생각만 해도 좋네요. 여기에 진짜 제 방이었을까요?
0: 와, 그러면은 네. 진짜 네. 뭐 하셨을까 네. 궁금해요.
1: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유전적인 분류를 많이 해요. 유전학 적인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였으면 아마 형태 눈으로 보거나 현미경으로 본 형태학 연구를 많이 했을 거니까 제가 그때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태적인 걸 연구해서 기록하는 거가 그림이니까요. 네.
2: 연구실 맞은편에는 식물들의 표본과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식물학자이자 화가인 신혜우 작가가 봄부터 가을까지 덕수궁에 있는 총 160여 종의 식물을 조사하며 그중 중요한 것을 추려낸 겁니다. 이젠 상당수 저버렸을 꽃잎과 잎사귀들이 지난 계절을 추억하게 하는데요. 표본엔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있어 식물들이 덕수궁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0: 와, 진짜.
1: 사실 식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물을 너무 많이 죽이게 돼서 그 불편한 마음에 이걸 좀 비석처럼 세워서 전시를 해보자 했습니다.
2: 그런데 표본 옆에 살아있는 이끼와 그림이 있었습니다. 신예우 작가가 특별히 뽑은 덕수궁의 식물이었는데요.
0: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1: 아, 여기에도 들어있지만 네. 우산이끼인데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0: 우산이끼?
1: 네, 우산이끼
0: 배웠습니다.
1: 네, 배웠어요. 네. 네, 그건데 아까 160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민족하고 제일 비슷한 식물이 뭘까를 생각해서 우산이끼를 전시하게 됐습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덕수궁에 한 160종의 식물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민족과 괜히 왠지 가장 네. 닮아있다라고 느낀
1: 네. 왜냐하면 이제 덕수궁에는 큰 나무나 눈에 띄는 식물들은 뭐 권력의 주체가 바뀌면 뽑거나 심거나 했는데 맞아요. 아무도 우산이끼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 보잘것 없지만 구석에서 꿋꿋이 그 역사적인 광경을 다 바라보고 그러고는 사실 원시적인 식물이거든요. 그렇죠. 우산이끼가. 예.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지구에 살았고 덕수궁에도 오래 살았고
0: 어쩌면 가장 오래 살았을 수도
1: 네.
0: 있고
1: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독특해요. 네. 이런 이게 뭐 수구루와 암구루가 있다든지 물방울을 이용해서 정자를 튕겨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강인한 식물인 것 같다 네. 생각을 해서 여기에
0: 그래서 있습니다. 주인공 자리에 딱 네. 있고 메인 네. 자리에 우산이 있기 되게 인상적이에요.
2: 비석같이 세워진 식물 표본엔 식물들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인간의 기억들도 함께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봤던 나무에서 채집한 거죠.
0: 이게 제가 아까 네. 여기 갔었어요.
1: 네, 맞아요.
0: 파고라.
1: 네.
0: 파고라의 등나무.
1: 네. 그때 이 등나무를 이렇게 신경 써서 심었더라고요.
0: 네.
1: 왜냐하면 품종이 다양해요.
0: 오.
1: 그래서 그때 이거 품종들을 골라가지고 심었다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전에 덕수궁에 왔을 때는 그냥 평범한 보라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흰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겹꽃잎도 있고 그랬었어요.
0: 보니까 와, 그러니까 아주 여리여리한 꽃도 있는가 하면 네. 눈에 확 띄어요.
1: 네. 이거는 정말 정성들여 키웠던 모란이죠. 목단이라고도 하는. 네. 모란이 사실 이 행각과 함령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심었다고 해요.
0: 아, 요 주변에?
1: 네.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심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독립이 되고 나서 또 많이 뽑아냈어요.
0: 아.
1: 그치만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모란이 좀 중요한 상징이긴
0: 그러게요.
1: 해요. 네, 네,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네.
2: 작품명 면면 상처.

0: 아무 말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 이용되기만 했던 덕수궁 식물들의 목소리를 차분히 음미하며 들어보자는 거죠.
1: 오, 또 이거는 뭔가요?
2: 네, 여기 나무 나이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1: 식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2: 네. 이제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네.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1년 1년마다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네. 그 1년 1년을 대한제국이 생겼을 때부터 망했을 때까지를 표시를 연도별로 했어요.
1: 와.
2: 네. 근데 그게 4.5cm밖에 안 돼요. 중심에서부터.
1: 와. 와, 이것도
2: 누가 누워있죠.
1: 아니, 이분 제, 네. 제 키만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아,
2: 네, 그럴지도 몰라요. 네.
1: 와, 아, 이건 뭔가요?
2: 이거는 망초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네. 이 망초가 원래 북아메리카 원산이에요. 외래식물이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외래식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뭐 기후에 정착을 못하면 죽어서 사라지지만
1: 그렇죠.
2: 너무 정착을 잘하면 기화 식물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아, 네. 얘는 이제 그때 기화한 식물인데 얘가 들어왔을 때쯤이 개항을 하고 우리나라가 뭐 대한제국이 있고 그런 시기였어요.
1: 아, 개항기 때.
2: 네. 네. 그러고는 지금까지 덕수궁에 살고 있는 거죠. 와. 그때 들어왔는데.
1: 네. 끈질기 생명력으로.
2: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망초라고 하는 이름의 망자가 이제 대한제국이 1910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전국에 이 풀이 많이 번졌고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더니 이상한 풀이 전국에서 돋아난다 하여서 망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1: 아이고. 네. 참 그 시기에 하필 네. 딱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얘는 그냥 번성을 해버려.
2: 네, 번성을 했죠.
0: 덕수궁의 망초에는 작가 개인의 시간도 깃들어 있죠.
2: 이 망초가 제 키랑 똑같습니다.
1: 아, 네. 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그 식물이 자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네. 인간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고 네. 이런 일상의 다반사들이 있고 네. 그런 동안에 식물은 식물의 나이대로 네. 식물의 자라는 그 속도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 네. 식물과 인간의 시간. 네.
2: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지만 망초는 벌써 씨앗을 다 맺었어요. 네.
1: 아, 정말 부지런했다.
2: 네.
1: 부지런했어.
2: 네. 아.
0: 전시된 작품 중에서 특히 재밌었던 건 식물 지도였는데요. 씨앗을 꽂아 식물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는 그 자체로 참신한 미술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배포한 식물 지도 프린트는 누구나 덕수궁의 식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였는데요. 저도 한 장 가져왔습니다. 뭘 찾으러 가냐고요? 덕수궁에도 있다는 한국 고유종 미선나무죠. 덕수궁의 미선나무는 정관헌 오른편 화단에 심어져 있는데요. 열매가 둥글게 생긴 부채 미선을 닮아 미선나무라 불리는 거죠. 겨울을 앞두고 잎이 완전히 져서 아쉬웠지만 꽃눈과 열매는 달려 있었습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식물학자를 만났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미선나무를 채집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황실 식물학자는 우선 열매와 꽃눈을 조심스럽게 분해해 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요. 열매에 씨앗은 없었으나 꽃눈에선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2: 자주색이 꽃받침이고 그 옆에 암술도 있고 꽃밥도 두 덩어리 이렇게.
0: 와, 꽃눈 안에 꽃이 들어있는 거네요. 꽃밥과 암술, 꽃잎, 꽃받침까지 색깔이 영롱한데요. 한겨울 내내 이렇게 꽃눈 안에 꽃이 숨어서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죠. 식물학자는 표본을 관찰하고 바로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덕수궁의 황실 식물학자

0: 내가 있었다면 미선나무를 우리 손으로 기록하고 발표할 수 있었을 텐데요. 덕수궁에 깃든 근대의 시선은 이렇게 세계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고자 했을 겁니다. 1930년대 조선인 식물학자들도 봄을 기다리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을 테죠. 이제 죽어있는 것 같던 정관헌 화단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메마른 가지 하나에만 해도 수십 송이의 꽃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덕수궁 전체에 깃든 수많은 시간과 기억들이 거의 무한대의 층위로 다가오죠. 종류는 다르지만 화단 이끼에서 신혜우 작가의 우산 이끼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는데요. 덕수궁에서 가장 오래된 태고적부터 이 자리를 지키며 관찰했을 식물의 목소리. 원시적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끼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저와 함께한 덕수궁 기행 어떠셨나요? 왕궁에서 시민의 공원으로 변화를 거듭한 덕수궁은 전통과 근대, 현대가 뒤섞인 독특한 공간입니다. 네, 수많은 시간과 기억을 간직한 다층적인 역사의 정원이기도 하죠. 이 시간과 기억들은 또 서로 대립하며 충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모순된 형태 그대로가 우리의 지난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가장 진실되고 솔직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서울의 한가운데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덕수궁에서 이런 시간과 기억들을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란이었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 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의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의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초에 이제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넘기고 하는 과정에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제 올인하셔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0: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다시 춤추고 싶어.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해서 붕대로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휴닝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은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 때도 저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대로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음. 약간 그런 작업들이 공정한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크릴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이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 안에 담는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이 제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 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170kg에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고생했는데 탕수육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0: Here. Left turn. Stop.
1: Stop.
0: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몸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1년에 중증 척수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 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엄청 좋아요.
1: 얼마나 연습했어요?
0: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네네네 거기 에코 스텝이란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 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스텝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왜냐면 이게 기초만 한 8개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네, 시각장애인도 탭댄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네, 감사하고 좋습니다.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요가의 시작과 끝엔 늘 나마스테란 말이 함께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마스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나마스테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처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인사말로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혹은 저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가 수업의 시작과 끝에 합장을 하며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 건 요가 수업을 진행한 자기 자신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인사를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요가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존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 근육을 키워 발목과 무릎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와 아르다 찬드라사나입니다.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는 다리 근육 중에서도 허벅지와 햄스트링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뒤꿈치를 밀면서 90도가량 천천히 다리를 드러낸 상태에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왼발도 같이 해봅니다. 바닥을 짚고 왼쪽 무릎을 접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바닥을 지지하시면서 왼발 천천히 뒤로 밀어내봅니다. 하나, 둘. 이때 무릎을 펴주면서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셋.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자, 이번에는 다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무릎을 접고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다리 천천히 내려놓고 이번에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접고 팔꿈치를 접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돌아오면서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으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다리 근육 발달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우기에도 좋고요. 엉덩이 지방 제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강화에 좋은 아르다 찬드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아르다 찬드라사나는 매트 앞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간격을 한 1m씩 약간 널찍하게 다리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접으면서 손을 천천히 바닥에 놓는데요.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시선은 손등 또는 바닥을 보면서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뻗으면서 균형을 쥐고 발등 밀고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자, 손 내리고 무릎 접으면서 다리 내려놓고 이번에는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접고 왼손 바닥 밀면서 천천히 오른발 들고 왼발 밀고 오른손을 천천히 위로

자, 손 허리로 다리를 접고 내려놓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척추의 하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작으로 다리 근육과 연결된 신경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다리를 다쳤던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체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서 한 1m가량 다리를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무릎을 접으면서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뻗으면서 균형을 쥐고 발등 밀고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식을 완화해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아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봅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네?
1: 구명조끼야!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